0: 살림한다고 동기생들을 깔보고 우쭐댄다는 소리를 내들었다.
1: 지난 과거는 숨기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0: 아이고, 흉한 시절에 젓가락 돈으로 난 팔자가 좋게 살림 맛들었다고 변해버려. 살 비벼서 색깔을 진년들이라 과연 무섭기는 무섭구나.
1: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나 이렇게 살았어 하고 내세우기가 어디 쉬운 일이에요?
0: 하긴 그래야 숨기고 싶겠지. 하지만 설빈아, 이 두 손바닥으로 얼굴 가린다고 나 살아온 과거끼리 그 숨긴다고 그것이 숨겨질 거이냐?
1: 그렇죠.
0: 월심이 나온다고 하더냐?
1: 못 오실 것 같아요.
0: 맞다. 진년들도 염치가 없겠지. 내가 처음 경성에 들어섰을 적에 내 앞에 철조망을 친 생각을 하면서 무슨 염치로 낯을 내밀 것이냐. 특히 그 평양기생 월시민은 유독 매운 년이었단 게.
2: 와, 영삼님, 덥시다, 영삼님.
3: 아유, 네. 그래, 월드님 오라, 아유, 월드님 왔는데.
0: 한 번은 내 단골 손님이 왔는데 말이야. 아, 요것이 나 대신 그 방에 들어가서는 수심가를 간드러지게 뽑았겄다. 그러고 설랑은 이금하는 사각모자한테 반여서 상사병으로 알아누웠소. 요렇고는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헌디 그 손님은 막 나한테 불이 붙던 참이라 월심이 진연이 지 아무리 평안도 일색인들 불길을 돌릴 수가 없었지. 급기야는 술상이 엎어지고 그때 참말로 대단했지. 그 손님들은 나한테 문병을 가겠노라고 주정을 부리고 그런데 그때 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월심이 그냥 들통이 나서 주인한테 치도원이를 당한 것이요. 본시 평양 것들은 보증수표가 되어서 경성 온 지 1년도 못 되어서 집 사고 살림장만 하고 한창 기름때가 낄 텐데 나 땜시 돈 쌈지 초상이 났은 게 월심이년 미칠만도 하지. 그때 사쾌에서 맞은 목침매로 들창을 얻어서 손님 방에도 못 들어갔었지 아매. 나중에 반신불수 영감을 물고서는 들어앉았다고 하더니만 명줄이 힘줄같이 질겨서 여직 살아있었구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나제.
1: 네?
0: 네 속으로는 어떻게 이런 것이 가야금의 대가냐 하고 구역질이 난다 그 말이요?
1: 아니에요 어머니.
0: 아니요?
1: 네. 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사시던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라에서 국악하는 사람들 뭐 돌봐 줬겠어요? 양반집 자식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했겠어요? 우리 가락, 우리 소리, 우리 춤 이거 다 천하고 배고픈 장인들이 지키고 보존하고 물려준 거 아니에요?
0: 네가 그걸 아냐?
1: 정악이고 소각이고 다 같다고 봐요, 어머니. 우리 전통문화를 한의문화로 푸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동감이에요, 어머니.

0: 아이고, 이 새끼 자자. 아이고, 어머니 새끼 자자.
1: 나 풍량했다.
2: 진짜로?
3: 응, 20조.
1: 풍량 4장. 얼마야, 너?
2: 40.
1: 40?
4: 그러면 120이 본이니까.
2: 어우, 야. 쌀쌀 때려. 좀 쳤다 때려.
1: 뭐가 아파, 참 아파 있어.
2: 아, 쳤다 때려.
1: 안 돼, 지금 빨리 때려야지.
2: 아우,

0: 아유, 안 맞으면 밤새 고쳐야지, 어머님.
1: 옷이야, 걸치면 되겠지. 시원한 데 가서 자거라.
0: 에이, 그래도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어머님.

0: 그게 뭔데요?
1: 임금님 앞에서 장수무병을 기원하던 연주곡인데요.
0: 예.
1: 요즘은 수연회 같은 데서 헌수학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2: 이야, 굉장하겠는데요?
0: 뭐가 굉장해요?
3: 아 참, 저 형수님은 형님이 연주하시는 헌천수가락 한 번도 못 들어보셨겠네요. 그 이 원래 헌천수는 잔잔하고 특별한 감정 없이

0: 그래요?
1: 아니야, 찬우가 날 놀리는 거지.
0: 에이, 힘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1: 헌천수는 정학이야. 정학은 감정을 최대한

0: 육사 선생님은 임금 연주 아닌데 어때요? 난 형님 연주가 더 마음에 들어요.
1: 원형은 원형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세월이 변했으니까 시민들도 정악을 들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2: 에이, 찬우 씨가 봐주시네.

0: 드시는데요?
1: 예. 아유, 내 맘에 꼭 든다. 이런 고운 옷 입어본 지도 참말로 오래되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게 우리네 쟁이들의 덕목이라면은 바로 이 맛에 씨 받는 것이 아니겠냐. 살붙이가

0: 당장에 지 송장칠 걱정에 잠이나 편히 자라고. 엄마, 너는 왜 웃냐? 응?
1: 선생님 말씀은 항상

0: 아까 한 교수님하고도 약조하셨잖아요.
1: 참말로 시집살이 시키네. 네가 언제쯤부터 애미 생각을 그렇게 했냐?
2: 아직 제가 출산 봐올게요.
0: 거기 앉아있어.
1: 야, 보게.
0: 어머니, 이제 저 어머니 마음대로 못 사세요.
1: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사냐?
0: 아, 제가 이 집 장남입니다. 가장이에요.

0: 애미가 한 말씀 하면은 두 눈 부릅뜨고 댐벼들더니.
1: 아저 어미 저 바람도 찬데 방에 들어가시죠. 제가 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0: 효자네.
1: 자 어머니.
0: 그여 효자손이 얼마나 시원한 거지 맛 좀 보자.

0: 잘 왔어, 언니. 들어가자. 응? 라면 집 왔어. 들어가자.
1: 누가 왔냐?
0: 와, 언니 괜찮아.
1: 누가 왔는지 다
0: 들어가자.
1: 어? 누구야?
2: 누구야?

0: 어머니. 아, 이게 뭐다?
1: 야, 이년, 이 참기기 잡아먹었냐? 이년, 이년, 이년, 이년 기대야, 이, 이년이 이 제스대가 되었느냐? 참기기 잡아먹었냐? 이년 어디로 도망을 가냐? 이, 얘, 아예 나가서 들어오지를 말어. 이, 발목 안으로 빈줄을 놓을 테니까 아예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

0: 장덕이 오빠 뒤를 따라서 저도 죽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겁이 나서 아무리 약을 먹으려고 해도 구역 지나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믿어주세요. 몇 번이나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1: 아이고, 우리 딸내미 모진 그사. 네가 평생을 날 등지작쟁이었냐. 숨은 숭이고 정은 정이지. 천륜을 거역하면 5대 조상까지 밥도 못 얻어먹는다는데. 아이고, 이 모진가. 어디 갔다 갔지? 이 모진가.

0: 근데 뭐
1: 누구 닮았어? 얘 누구 닮았니?
0: 까꿍.
1: 이렇게 집에 오니까 좋다.
0: 어.
1: 꿈만 같아 정말.
2: 이렇게 앉아. 친구분들 다 오시라 그랬지?
3: 예. 아유, 음식 준비한다고 했는데 내일 장에 큰일 치르는데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피곤 안 하세요?
2: 아니, 괜찮아. 내 어머니한테 근사하게 연주를 해드려야지.
3: 예, 효자노릇 타셔야 돼요.
4: 어째 살아있다는 소식만 전하고 연락을 안 주시오. 지시는 곳이 어딘지 연락을 줘야 달려갈 것 아니오, 유다.

0: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여. 아, 우리가 언제 제자들한테 요런 데 좀 받고 살리라고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어?
1: 그래, 많이 돼.

0: 오셨어요?
1: 손님이 많이 왔네요.
0: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2: 예, 어서 오니라.

0: 아재 위원님 모시고 들어가죠. 자, 들어가.
1: 보였어?
0: 그래.
2: 아이고, 김서 선생님. 이 구밖에 큰 잔치가 벌어지셨습니다.
0: 자, 이 문화재 위원들이 있습니다.

0: 너한테 작별 인사하러 왔어.
1: 어딜 갔는데?
0: 병원에 갔지만 용기가 없었어.
1: 윤호 씨하고?

0: 미안해.
1: 그런 소리 말고 잘 살기나 해.
0: 난
1: 나한테 변명할 거 없어. 그냥 가.
0: 나중에 먼 훗날.
1: 그래.

잘된 거야. 내가 있잖아. 갈금엔 북쟁이만 있으면 돼. 좀 웃어라, 응?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0: 확실히 지대로 섰구먼.
1: 그리고 말이여, 사막원본에 그 남자 모여서 기억나지라? 그 권번장한테 화초를 뽑아다줘서 우리가 미워했던 사짝 공부 말이여.
0: 혹시 자가 그 딸 아니여? 춤사위가 굵고 시원스럽구만. 맞아 맞아, 다 천근만근 소름 끼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파고드는 뿐이 꼭 그 남자 짝이구먼.

0: 테레비가 좋긴 좋더라. 내 얼굴 보고 이 친구들이 찾아오지를 않나. 내 가야꼬 소리 들어봐달라고 29명 되는 문화재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댕기지 않아서 좋고, 신문에 나서 좋고, 이제 문화재는 나는 당상이야.
1: 죽사 선생님, 물론 콤본에 적을 두었던 기생들이 오늘날 이만큼이나 아마 이 나라 민속예술의 맥을 이어놓은 공로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무서화를 들러리로 한...
0: 이보시오, 젊은 양반. 예제로 입칠이 어려운 여자들이 발벗고 나설 일이 뭐겠어. 인물 고운 여자 팔자고 온 거 봤어. 하지만 나는 예지였다오.
2: 엄마,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0: 으허, 구린내 나는 젓가락도 안 먹고 한낭군 해로여서 한평생만 살 수 있다면은 지지 팔자로선 좋은 팔자제. 집안 살림 박살이 나서 내 뭔 모르고 이 바닥에 뛰어들었다면서도 노류장화가 뭐가 좋을 것이냐. 다 팔자인 거 이제. 기생 나이 스물이면 환갑인 게 삼십 전에 봉으로 들어앉혀야 누울 자리가 편타더니, 나는 내 나이 40이 넘었어도 화류장을 못 빠져나왔어. 도대체

0: 좋습니다. 자, 그럼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자.
1: 드디어.
2: 할머니, 좀 비켜주세요.
0: 자, 스탠바이! 큐!
1: 어디서 운전하냐?
3: 저 시외에서 온 전화 같은데.
1: 아, 방송국 사진 받고 있는데 나중에 하라고 해라.
3: 중요한 전화 같은데 빨리 받아보세요, 어머님.
1: 그래요?
3: 네.

dollars.

0: 왜 안 가겠다는 것이냐? 네가 꼭 같이 가야 할 까닭이 있느니라.
1: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 혼자 다녀오세요. 오빠하고 같이 가시든지요.
0: 유당은 네 아버지요. 내 말 잘 들어. 사람들은 날더러 애비 없는 자식 줄줄이 낳았다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만 나 역시 목포에 팽개치고 온 두 아그들 말고는 누가 누구 자식인지 자신은 없다마는 그러나 넌 아니여. 넌 틀림없는 유당 백응산의 자식이여.
1: 거짓말 마세요.
0: 거짓말이 아니여. 넌 틀림없는 유당의 자식이란 게 가서 아버지를 만나자. 기뻐하실 게다.
1: 엄마, 유당 선생이 제 친아버지든 아니든 이젠 상관없어요. 만나러 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비록 제 친아버지라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딸을 버린 사람이에요. 어머니보다 먼저 날 세상의 비바람 속으로 내팽개친 무린정한 사람이라고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0: 난 결코 널 버린 적이 없다. 그분의 유일한 혈육인 너를 버리다니. 내가 널 얼마나 끔찍이. 손 좀 내밀어봐, 무희야.
1: 왜요?
0: 어서

0: 아락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냐?
1: 귀봉 선생께서 내 재주를 가상히 여겨주신 것이니 그 숭엄한 뜻을 받들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너도 내 낯에 되거든 후대의 명인을 찾아 물려주거라.
2: 전 이 반지를 받을 수 없어요. 오빠나 한 교수에게 주세요.
0: 안 될 소리.
2: 전
0: 우영이는 안 돼. 제주는 신출귀몰하다마는 천기가 흐르고 품위가 없다. 소리가 그렇게 비속해서야 평생 아쟁이나 긁으라지. 설빈이도 안 돼. 나이 들면 가락이야 좀 농이 껐지만서도 즐겁되 질탕함에 이르지 않고 슬프되 비통하지 않은 풍류도의 맥을 잇긴 너무 잔꾀가 성해. 진중하고 정대한 유를 깨치긴 아예 글렀어. 너도 아직은 소리 속이 부실하고 또 너무 냉여서 그게 걱정이다만 40이 넘으면 좀 트일 것이다. 네 매운 성깔에 공맥은 흩어지지 않으리라 싶어서 전하는 것이니 단청은 마라. 내가 빨리 문화재

0: 때가 돼야 할 텐데 이 가락지도 문화재가 되거든 주려고 작심했었는데.
1: 문화재는 돼서 뭐래요? 문화재가 되면 금은보화라도 쏟아져 들어올 줄 아세요?
0: 금은보화? 넌 이 애미가 내 한 입 잘 먹고 잘 살자고 문화재 타령한 줄 아냐?
1: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0: 아니다. 아니고 말고. 나가 금은보화를 무엇에 쓰겄냐? 이 낯살에 좋은 옷을 타먹었냐, 노리개를 타먹었냐. 그런 거 호시절에 실컷 지니고 살아봤은 게 원 없다.
1: 그럼 왜 문화재가 되려고 그렇게 안달하셨어요?
0: 다너잘 되라고 하는 짓거리였다.
1: 네?
0: 내가 살아 생전에 시상의 인정을 받아서 문화재가 돼야 서귀복류가 이죽사를 지나 이무희에게 갔다는 게 확실해지고, 그래야 애미 저승길 떠난 다음에라도 네 이승길이 편해질 것 아니냐. 네 애미는 광대다. 이 세상 어느 광대든 죽기 전에 올곧은 씨 하나 보면 소원 풀이는 다 한 거다. 나는 너로서 족하다.

비로소는 틀렸지만 허나 네 스승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예술만큼은 스승에게도 양보할 이유가 없단다. 그저 가야금을 딱 붙들면은 아무 생각 말어.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야 정음이 열리고 그려야 혼이 줄에 떨어진 것이요. 허나 너는 아직 신자 버려면은 멀었다. 신묘기교 가운데 이제 겨우 솜씨자랑을 면하고 묘에 들어있느니라. 내가 늘상 하는 얘기다마는 무엇보다도 손가락 노름에 떨어지지 말고 음정 노름에 매이지 마라. 기에는 손으로만 닦는 게 아니니라. 손 재주를 닦으면은 음은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을 흔드는 힘에는 미치지 못하느니 만족에 얹힌 줄만 보고 마음에 얹힌 줄은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줄을 잊어라. 그려야 신줄이 울고 신줄이 울어야 능히 하늘도 감복시킬 수 있는 진음을 얻는 것이니라. 알아듣겄제 무이야.

0: 아직 못다 마셔. 몸으로는 하염없는 업을 지었어도 마음적으로는 믿어주시오. 난 당신밖에 섬긴 일이 없어.
1: 믿고 말. 나는 인자 가야코 소리 듣고 살았어.
0: 이보다 그까진 무식군 맺지 떠든다고 저 때를 껐다니. 그러면 당신은 여직 남 들으라고 황대 짓을 하신 것이오.
1: 나는 실례였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야. 그때 받은 내 한일 다 풀렸어.
0: 유다, 그래도 아직은 떠들지 않고서 저때 소리에 귀 기울여줄 사람이 있을 것이오. 우리가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들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무리 있고 말고 아무려면 조상대대로 내려온 진나라 소리를 어떻게 그 빨리 잊을 것이오. 아, 또 없으면 어쩌요. 없으면 지금서부터라도 가르칩시다. 갓난 악어가 애미 낳아 익히듯이 쬐깨씩 천천히 가르칩시다. 애미가 미운지 구운지는 철 들면 알 것이고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양악에 맞춰서 춤을 추듯 국악에 맞춰서 춤을 추듯 그것이사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않소. 우리 새끼요, 율로도 당신과 나를 써.

먼저 돌아가 내게 들려줄 가야권을 남지 않아.

일어 일어

제거!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 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읽어봐.
4: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2: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5: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3: 그리고
5: 이건 뭐야?
2: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5: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6: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쉬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우리 표정 조팔가 보이시는데.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어? 얼굴이 밝아져요. 메디지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1: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희 씨.
1: 보면서 세월아 비켜.
0: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1: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3: 지희는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두 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혜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장애학생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희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 문화예술회전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한 곡 덴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희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 자, 이 코드를 눌러야 됩니다. 디코드!
1: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 연습해 봅시다. 살짝 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희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 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3: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음한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브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브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0: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2: 지희 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4: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5: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6: 네!
5: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6: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싱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혜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혜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0: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가 함께해서 정말

0: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1: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2: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환상이야, 환상.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해변을 왔네.
1: 지희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3: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행복해.
4: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그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려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2: 사랑해.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맞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시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희 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 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거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유명한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0: 달리기 달려볼까나. 좋을 땐 외쳐보자.
1: 쿵따로 쿵따로 쿵덕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부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만나.

0: 도둥 도둥 도둥 다 이야기가 훨씬
1: 오늘의 이야기 알쏭달쏭 도깨비 수수께끼.
2: 정아, 정이가 어디 갔지? 어디 갔다 왔어?
3: 응? 나 편의점에.
2: 편의점?
3: 어, 편의점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 불고기도 있고 치킨도 있고. 아, 나 나중에 커서 편의점 사장님 할까 봐.
2: 청아, 지금 편의점 촬영할 때가 아니야. 도깨비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고.
3: 뭐야?

0: 같이 읽어보자.
1: 오, 도깨비 수수께끼.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
0: 좋았어. 우리 얼른 앉아서 한번 읽어보자. 무슨 얘긴지 빨리 읽어줘봐.
2: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도깨비 터가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엔 도깨비 터에다 집을 지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있었죠.
3: 여기가 그 도깨비 터란 말이지. 그렇다면 도깨비 터 내가 짐! 여기에 집을 지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겠다! 잘 지었네? 잘 지었어? 아, 10억이나 써서 좀 무리하긴 했지만 아니 뭐 어때? 도깨비 터에 집을 지었으니까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텐데. 나도 이제 부자. 나도 이제 이삿짐을 가지고 와볼까? 나도 이제 부자.
2: 집을 짓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런데
3: 이사를 하자. 이사를 하자.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유 내 집. 아유 내 집. 10억이나 써서 지은 집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말이나 돼? 아니 그것보다 여기가 비어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을 게 아닌가. 다시 집을 지어야겠어. 이보게, 여기 당장 다시 집을 짓게. 아이 돈을 또 주면 될 것이 아닌가. 아이 일로 와봐. 아휴, 집 짓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거야. 하지만 뭐 어때? 앞으로 억만장자가 될 텐데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그럼 이번엔 진짜로 이삿짐을 가져와 볼까? 나도 이제 부자. 나도 이제 부자.
2: 다시 새 집을 지은 다음 날.
3: 아유, 집이 또 사라졌잖아. 오 마이 갓. 도대체 누구야? 이보게, 여기 당장 다시 집을 짓게. 에? 야!
2: 다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3: 또 집이 사라졌다고?
2: 다음 날도
3: 또?
2: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3: 또 집이 사라졌잖아. 이제 집 지을 돈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재미없는 장난을 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도깨비잖아.
1: 오, 정답.
3: 내 집을 사라지게 만든 게 도깨비 너?
1: 오, 2연속 정답. 에?
3: 내 집을 계속 사라지게 만들어서 내 돈을 다 쓰게 만든 것도 도깨비 너?
1: 오, 정답. 네, 만점입니다. 다 맞췄으니 내가 특별 선물을 주지. 응? 예따 뿡.
3: 하나도 재미없거든. 아, 이윤아 좀 묻자. 아, 도대체 왜 내 집을 계속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1: 내 집이니까! 내 땅이니까! 그러니까 당장 나가!
3: 뭐? 내가 나가란다고 나갈 줄 알아?
1: 그렇다면
4: 대결이다!

0: 방금 도깨비가 우리 집이라고 했어? 우리 집? 그럼 도깨비가 여기서 자고 먹고 놀고 한다는 거잖아.
1: 그렇지?
0: 하이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도깨비가 자고 있을 때 내가 가서 확!
1: 와, 진정해. 막무가내로 찾아갔다가 도깨비가 도망가 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0: 아, 그건 그렇네. 그럼 어떡하지?
1: 이야기 속에 답이 있을 거야. 청이 네가 출동하기 딱 좋은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때가, 알았지?
0: 오, 고마워 하이라. 그러면 얼른 이야기를 더 읽어봐.
1: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도깨비터에 집을 지었어요. 모두들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집을 지었지만 하룻밤만 지나면 어떤 집이든 다 사라지고 말았죠.
2: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어. 가진 거라고 이 비단 옷 한 벌 뿐이라니. 아이고, 내 신세야. 응? 어? 어, 여기가 사람들이 말한 그 도깨비터구나. 아이고, 소문대로 그냥 비어있네. 아깝게. 아, 그래, 여기에 집을 한번 지어보는 거야.
3: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아, 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2: 아니, 뭐 그냥 집을 한번 지을까 해서요.
3: 에? 여기에? 집을? 여기 도깨비터인데?
2: 다른 빈 땅이 없더라고요.
3: 아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차라리 저기 다리 밑에 가서 신문지 덮고 자.
2: 네?
3: 여기에 집을 지어봤자 하루 지나고 나면 도깨비가 집을 없애버린다고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고집 피우면서 집을 열 번이나 지었다가 돈 다 잃고 거지꼴이 된 게 나야 나 거지 중 산거지는 나야 나.
2: 어머, 진짜요?
3: 하여튼 나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딴 데나 가시오. 난 이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놀 테니까.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2: 정말 다른 데로 가야 하나? 가고 싶어도 내가 갈 데가 있어야 가지.
0: 그래,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고.
1: 그렇게 몇 날 며칠 아주머니는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2: 내 집이 완성됐다! 초가집이면 뭐 어때?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디 보라 한번 꼬집어볼까? 엄청 아픈 거 보니 꿈은 아니네. 드디어 내 집이 완성됐다!

0: 하지만 좋은 것도 잠시 금세 걱정이 밀려왔어요.
1: 근데 이렇게 힘들게 지은 집이 하룻밤 만에 사라지면 어쩌지? 난 그저 두 발 쭉 뻗고 잘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한 것뿐인데.
2: 그래, 오늘 밤 한숨도 안 자고 이 집을 지켜내는 거야. 도깨비가 나타나면 어떻게든 쫓아내고 말겠어.
0: 그리고 드디어 밤이 찾아왔어요.
3: 잠깐!

0: 계속해서 못 참겠어.
1: 청아, 또 왜?
0: 그니까 오늘 밤에 아주머니가 진 집을 없애러 도깨비가 그 집을 또 찾아온다는 거지?
1: 아마도?
0: 그럼 나 아예 아주머니랑 가서 그 집을 지키고 있을래. 오늘이 아니면 도깨비를 다시는 못 잡을지도 몰라. 다녀올게, 하이라.
2: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청이, 청이,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3: 도깨비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몽둥이라도 하나 챙겨놓을 걸 그랬나?
1: 무사히 쫓아!
3: 아이고, 도깨비다, 도깨비! 아이고, 내 집은 안 돼!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1: 아, 저희는 도깨비가 아니에요!
3: 그럼 뭔데?
4: 우리는
1: 청이와
4: 깨몽이에요!
3: 청이야, 깨몽?
0: 저희는 도깨비를 잡으러 왔어요.
3: 아이고, 그게 진짜냐?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안 그래도 이 자리에 집을 짓기만 하면 도깨비가 나타나 집을 없앤다는 말이 있어 내가 걱정이 많았거든.
4: 오늘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0: 저희가 있으니까요.
3: 오예, 신난다. 오예. 아니,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4: 제대로 서 있기 힘들어.
0: 설마, 도깨비가 온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어?
2: 도깨비야! 일단 도착했으니까 인증샷 좀 찍고.
0: 너가 바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없애는 그 나쁜 도깨비지?
2: 정답!
0: 내가 너를 찾으러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어. 너, 오늘 내가 청이의 이름으로
3: 잠깐! 너 좀 비켜봐.
0: 네.
3: 네가 여기에 집만 지으면 나타나 집을 없애버린다는 그 도깨비야?
2: 오, 정답! 참고로 오늘 밤 안에 이 집도 없애버릴 거야.
3: 뭐? 너 도깨비 너이 녀석!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4: 잠깐만요. 때리면 안 돼요. 그게 도깨비라도 말이에요.
0: 맞아요.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3: 아이고, 가만 있어봐. 너희들은 빠져. 이 아줌마가 다 처리할 테니까.
2: 아, 나 잠깐, 잠깐. 그렇게 옥신각신하지 말고 이러면 어때? 수수께끼를 내서 진 쪽이 깔끔히 포기하기로.
0: 도깨비 네가 치면?
2: 이 집도 그냥 내버려 두고 이야기 없애는 것도 그만둘게.
5: 진짜? 약속한 거다?
2: 아, 할 거야 말 거야?
5: 당연히 해야지.
0: 어? 근데 수수께끼? 어떤 거?
2: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돌 붙여 냉가슴 앓는 데에는 무슨 약을 쓰면 낫게?
0: 정답! 잉어뿔을 고운 약.
4: 에? 그런 약이 있다고?
2: 말도 안 돼. 잉어의 뿔이 어딨냐?
0: 하. 그럼 돌부처가 무슨 냉가슴을 아니냐?
4: 오, 그러네.
5: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4: 자, 대결은 대결이니까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5: 좋아.
4: 그럼 첫 번째 문제. 간짜장이 일반 짜장보다 비싼 이유는 뭘까요?
2: 정답!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것은 간 때문이야.
4: 딩동댕.
3: 도깨비 1점이요.
4: 겨울왕국 엘사하고 안나가 다니는 고등학교 이름은?
2: 정답!
3: Let it go! Let it go!
4: 딩동댕.
3: 도깨비 2점이요.
4: 세 번째 문제. 곰돌이 푸가 걷다가 넘어지면?
2: 정답! 곰푸!
4: 딩동댕.
3: 도깨비 3점이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작전 타임! 아, 청아, 도깨비가 벌써 3점이야. 이러다.

0: 내 집 사라 죽었어.
1: 말도 안 되죠. 나는 청이, 힘청이니까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2: 아, 빨리 하자고!
1: 좋아.
3: 문제냅니다. 노루가 다니는 길은?
2: 정답! 오솔길!
1: 띵! 정답! 노르웨이?
3: 딩동댕!
0: 청이! 청이요!
3: 다음 문제 갑니다. 딸기 스키니 바지를 입고 하는 말은?
2: 정답! 아짜가!
1: 띵! 정답! 꽉 끼워!
3: 딩동댕!
0: 총이 2점이요!
3: 다음 문제! 대한민국은 원, 일본은 엔, 미국은 달러를 씁니다. 그럼 호주는?
1: 정답! 호주머니?
3: 딩동댕!
0: 총이 3점이요! 드디어 동점!
3: 문제입니다. 머리가 3개 있으면?
1: 헤드셋!
3: 물고기 반대말은?
2: 불고기!
3: 뱀과 벌이 없는 달은?
2: 11월!
4: November.
3: 신뢰화가 자신을 소개할 때는 말은?
1: Excuse me! 신뢰화입니다!
0: 현재 스코어 5-5.
1: 마지막 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말 거야!
3: 아침에는 다리가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인 것은?
1: 정답! 정답은?
5: 어렸을 때는 기어다니니까 네 발, 그리고 어른이 되니까 두 발, 그리고 늙어서 지팡이가 생겨서 세 발. 정답은 사람, 사람 맞지?
3: 정답은 딩동댕!
5: 그럼 이제 도깨비를 데리고 우리 용궁으로 돌아가자.
3: 좋아.
5: 도깨비 너.
0: 뭐야? 도망갔나 보네.
5: 깨몽아, 도깨비가 도망갔어.
3: 와, 이럴 땐 엄청 빠르네.
5: 도깨비는 놓쳤지만 아주머니 집은 지켰잖아요.
2: 고맙다 청아. 고맙다 깨몽아.
5: 친구들, 오늘은 도깨비 수수께끼라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도깨비와 재미있는 수수께끼 맞추기 게임을 해봤는데 친구들은 몇 개나 맞췄나요? 하나도 못 맞춰도 괜찮아요. 대신 도망간 도깨비를 찾으면 꼭 연락 주기예요.
3: 약속!
5: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신나게 불러볼까요?
1: 아주머니도 같이 불러요!
3: 같이 불러요!
2: 좋지!

랩을 사랑하는 MC 겜모. 내가 랩으로 전통 악기를 소개해 주지. 오늘의 악기는 바로 당소. 여기 쏘

잘했소, 그랬소 아니에요. 단소예요. 그럼 소리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 짧다고 무심하라, 단소가 어때서? 단소는 맑고 청한 소리가 나지. 짧다고 무심하라, 단소가 어때서? 단소의 예쁜 소리는 생황이랑 잘 어울린대. 짧다고 무심하라, 단소가 어때서? 요즘엔 플라스틱도 많지만 원래는 대나무로 만들어.

해서 더 좋아. 예쁜 탄수가 짧아도 괜찮아. 최고야 탄수가. 탄수 말이야, 짧으니까 좀 더 귀요미 아니야? 물론 나보다는 안 귀엽지만.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보니까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4: This one.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아,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자 했던 연민락 정신을 만나보는 그런 날이 되겠죠.
1: 네, 국악이 누구나 함께 듣고 또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음악이라는 의미가 담긴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단순히 국악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네. 국악 주간으로 아예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입니다. 남원 진도 부산 국립국악원 일원에서 공연은 물론이고요. 체험, 학술, 전시, 국악의 매력을 그야말로 다채롭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셔서 우리 국악의 매력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노래 들어볼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0: 아, 그럼요.
1: 오늘은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은 민요의 흥겨움부터 그리고 판소리의 깊은 울림, 그리고 연희의 신명과 연민락의 품격 있는 선율까지 모든 것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국악이 가진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국악 영재 친구들이 꾸미는 무대라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0: 자, 그러면 대망의 오늘 첫 무대입니다. 국악의 날의 기원이 된 연민락 중에 사장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0: 네, 국악의 날 특집 첫 무대로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의 연민낙 공연 함께했습니다. 정말 국악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자, 이 팀은 어떻게 꾸려진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1: 네,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34기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이 어벤져스처럼 모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눈길을 사로잡는 팀이에요.
2: 어쩐지. 네. 그러니까요, 어벤져스예요. 공연을 보는 내내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3: 여밀락이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음악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뜻을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더 연습도 책임감 있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0: 네, 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네. 국악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무대였는데 국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 내가 생각하는 국악이란 이런 것이다, 요 좀 아주 맛깔나게 좀 소개해 줄 친구 있을까요?
4: 네.
0: 좋아요.
2: 네. 예.
4: 국악은 빈박처럼 각 악기마다 고유의 맛과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비빔밥에 고추장이 빠질 수 없듯이 네. 각 악기마다 감칠맛이 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멋지다.
0: 그러네요. 비빔밥이다.
2: 앞으로 비빔밥을 보면 우리 국악이 생각날 것 같고 예. 고추장에 이렇게 비빌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예.
2: 근데 또 요즘에는 K-팝이 대세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국악을 잘 모르는 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국악을 좀 영어로 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친구 있을까요?
5: 네.
2: 한번 부탁해 볼까요? 영어로 국악 소개.
5: 국악 is Korean traditional music. It uses many instruments with different sounds. It also expresses deep feelings. All the sounds come together to make beautiful harmony.
0: 무슨 뜻이에요?
5: 국악은 네. 이제 저희 한국의 전통 음악이기도 하고 이 음악은 이제 깊은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곡이 이제 그런 장르이기도 하고
2: 네.
5: 또 이런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이제 아름다운 선율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0: 야, 뭐 굉장히 좋은 표현 많이 담았어요. 그렇죠? 예, 아주 영어로 저도 예, 땡큐.
5: You're welcome.
0: You, good job. 오케이. 예, 자, 월드 투어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친구들 또 유난히 또 흥이 좀 많아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연습 도중에 좀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거나 힘들 때 그때 좀 즐겨서 추는 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6: 바로 크레용 팝 빠빠빠 댄스입니다.
2: 네.
6: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그래요? 네. 예, 이게 분위기 좀 올려주나요?
6: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음악 한번 주세요.

0: 아야 텐션 올라가네.
1: 네, 순식간에 에너지가 올라가. 느껴지네요.
0: 야, 어떻게 오늘 좀 제대로 된 건가요? 빠빠빠. 어때요? 평소랑 비교해서. 아니 그냥 얘기해도 돼요.
2: 너무 잘한 것 같아요.
0: 잘했다고요? 난 다시 해야 되나 그랬는데.
1: 그리고 조우종 씨도 네. 순간 국악중학교 학생인 줄 알았잖아요.
0: 저는 아 왜냐면 춤 같은 거 나오면 또 제가 춤신추망이기 때문에 바로 점프가 가져야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아, 그럼요. 예, 아우 잘 봤습니다.
1: 네, 국립국악중학교에서 국악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특별히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런 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2: 국악인들이 설 수 있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저희 이제 국악 방송이 있잖아요.
1: 네.
0: 예, 저희 이제 앞장서 나가고 있고 또 많은 방송에서 또 국악이 사랑받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 예.

0: 자, 그러면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 또 기회 주시고요.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우리 국악 빛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역시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2: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강효주 교수입니다. 국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악을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 소리를 그리고 경기 민요를 더욱더 알리는 데 기여하는 소리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국악의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빠질 수 없겠죠.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 명창이신 이춘희 선생님 문화에서 함께 소립 공부를 하고 있는 경기민요 팀입니다. 와!
1: 경기민요의 전통을 지켜오신 이춘희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며
2: 맑고 투명한 시냇물 같은 경기민요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3: 경기민요의 교과서라고 불리시는 강효주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경기민요가 더 좋아졌어요.
0: 정말 좋아졌어요?
3: 네!
0: 우리 경기민요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흠뻑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매력에 여러분들

0: 네, 이춘희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시죠.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 소리에 맥을 지켜오신 분이고, 그리고 강효주 명창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학을 양성하면서 경기민요의 매력을 널리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효주 명창과 어린 제자들이 함께한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1: 네,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전통의 소중한 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보시죠.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의 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종 씨, 국악의 날이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고 해요.
1: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함께했지만 네. 두 번째 날 더욱더 뭔가 느낌이 네. 풍성해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네. 이 소중한 우리 음악을 기리는 날이 왜 이제야 정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악의 날 이제 두 도를 맞았는데 네. 더욱더 우리 소리를 가까이 즐기고 나누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는요, 이번에 시간을 내서 네. 서울숲에서 하는 체험을 네. 한번 가보고 있어요. 체험 무대가 있대요. 네. 가서 거기에서 번화 돌리기도 하고 네. 탈 만들기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0: 저도 같이 갈게요.
1: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즐기다 보면 우리 국악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어떤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그 어느 때보다 흥이 정말 가득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아주 멋진 무대였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연의 심장입니다.
2: 네.
1: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집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건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특별한 팀인데요.
0: 네.
1: 솔직히 국악에서 타악이 빠진다면 많이 허전하잖아요.
0: 그럼요.
1: 북이 울리지 않고 장구가 조용하고 꽹과리가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관객분들도 아직 시작 안 했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는 늘 우리가 공연의 심장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0: 멋지다.
2: 공연의 심장. 어쩐지 무대를 아까 보는데 제 심장도 막 두근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막
0: 맞아요.
2: 신이 나고 심박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좀 팀워크도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아이돌 그룹처럼 각자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3: 저희 팀은 아이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3: 한번 소개해볼까요?
2: 네.
3: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 저 광현이고요. 분위기 메이커, 예능 담당 건우. 반전 매력 담당 도윤.
0: 반전.
3: 소리로 무대를 찢는 파워 담당 경민. 절대 리듬감 지아. 디테일 장인 지연.
0: 디테일하다.
3: 마지막으로 비주얼 담당 하영까지. 데뷔만 안 했지 거의 아이돌 저리 가라는 팀이에요.
0: 그러네요, 진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데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2: 네.
0: 국악의 날이 생겼다라고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4: 솔직히 처음에는 국악의 날이 있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2: 네.
4: 근데 의미를 듣고 나니까 완전 저희 기념일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4: 그래갖고 평소에 국악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이 생기니까 더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렇게 국악의 날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께 더더욱 알리기 위해서 꼭 경험해야 할 필수 코스를 좀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 아침에는

이제 멋진 국악 공연을 보고 점심에는 이제 장구나 북 같은 악기를 직접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대동놀이를 즐기며 마지막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악이 좀 어색한 음악이 아니라 좀 더 친근하게

0: 우리 친구들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하루 동안 만약에 나한테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뭐 해보고 싶어요?
1: 한복이나 저희가 입은 의상처럼 이걸 입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 버스킹을 해보고 싶어요.
0: 네.
1: 지하철역 앞이나 광장 앞에서 국악의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도
0: 네.
1: 오, 국악의 소리 나오면서 점점 모여들 것 같거든요.
2: 네.
1: 다들 국악이 이렇게 재밌었나? 하고 놀라는 반응이 보고 싶어요.
0: 아~
2: 오,
0: 근데 만약에
2: 버스킹.
0: 두 명 왔어.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1: 더 크게 쳐가지고 모이게.
0: 그렇지 그렇지. 야, 역시 자세도 남다릅니다.
2: 그러니까요. 역시 네. 차세대 국악인답게 아이디어와 패기가 넘칩니다.
0: 네.
2: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많이 한 만큼 에피소드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3: 예전에 다 같이 네. 공연을 하다가 손에서 채를 놓친 적이 있는데
2: 아 채를?
3: 아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더라고요.
0: 휙휙휙 날아갔어요?
3: 네.
2: 어떻게
3: 머리가 순간 하얘졌는데 그래도 네. 공연을 해야 되니까
0: 그치.
3: 결국 채가 없는 채로 공연을 했습니다.
0: 어떻게 해요?
3: 아 관객분들이 다행히 눈치를 못 채셨는데 무대에 내려가서 애들이랑 봤어? 봤어? 이러면서 한바탕 웃어넘긴 적이 있었어요.
2: 우와.
3: 그래서 진짜. 그때 이후로 네. 실수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0: 그 이후로는 그럼 채를 놓친 적이?
3: 있긴 하죠.
0: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걸 못 고쳤네. 예. 아 근데 정말 즐거운 에피소드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로 정신까지 갖춘 것 같은데
2: 네.
0: 국악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국악을 멋지게 알리는 그런 타악팀이 되길 바랄게요.
2: 네. 국악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는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노란색

0: 예, 역시 타악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장단이 울릴 때마다 제 몸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친구들의 이 호흡과 집중력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더 생생하게 다가왔던 무대였습니다.
0: 네, 정말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1: 네.
0: 국악의 신명과 열기를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 이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매력으로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2: 주원아, 주원아, 그거 알아? 9월 5일이 국악의 날이래.
3: 국악의 날?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4: 안녕하세요. 우리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박서준,
3: 박주환입니다.
4: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소리.
3: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국악의 날을 축하합니다.
4: 국악은 우리나라의 아주 멋있는 전통 음악입니다. 여러분, 딱 1분만이라도 들어보세요. 귀와 정신이 맑아지고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3: 오늘 저희가 국악이 무엇인지, 판소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5: 그날 밤을 새우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정신없어 날 새기를 기다릴지. 우물가 두레박소리 듣고 나갈 적은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터집고 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좋지라는 어미 잃고 기어여 죽깨 되니 이에 젖좀 먹여주오.
3: 듣고 보는 부인들이 철석인들 아니 주며 도적인들 아니 주랴 처설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5: 예.
3: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이 생각 말고 자주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모온 매기인들 차마 그의 품길이까 시인봉사 좋아라.
5: 어허 고맙소. 수복강령하옵소서. 이 집, 저 집을 다닐 적어 301쌈 번호라고. 흐히하히 웃음 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에 젖좀 먹여주오.
3: 온유월 때 약볕에 기음 매는 부인들께 더듬 더듬 찾아가서 이에 젖좀 먹여주오.
5: 백석 정탄 시내가에

0: 하던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에 젖 좀 먹여줘.
1: 젖 없는 부인들은 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 되씩 떠서 주며 맘쌀 인하여주. 지인봉사 좋아라.
0: 어허 고맙소. 은혜 백골 난망이요. 저설 많이 베겨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덕 밑에 쭈푸려 앉아 아이를 어룬다.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금자동이냐 옥자동 주유천나무쌍동 은하수직 여성은 이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숙행이 이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는 옥토끼 댕기 끝에는 진주씨 옥고람에는 미라불수 주얌주얌 잘깡잘깡 엄마 아빠 도리도리 어허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하나 줘다 드레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새 양지가 들랑날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에
1: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으르르르르르
0: 아나 아가 둥둥둥둥
1: 어 둥둥둥 내 딸
2: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국악의 날 특집입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 다은 씨 어떠셨어요?
3: 일단 여민락 정신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예. 우리 국악의 멋과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네, 이런 아름다운 국악의 전통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은 씨한테 물어볼게요. 네. 참여 무대에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죠?
3: 네,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무대는 박서준, 박주원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 사곳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란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잘할 수 있겠죠?
1: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일본이 이거 아
3: 이거 언니도 영어인데
4: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5: 국악하는 10대들

0: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문경으로 놀러 오세요.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서늘한 바람은 뺨을 스치고 기러기 때는 강이로 줄지어 날아가니 시간이란 것이 무섭게 벌써 가을을 부르고 있구나. 풍요로움이 익어가는 계절. 그윽한 청취 속에 사람의 마음도 깊어진다는데 우리 임금님은 어디 계신 거지? 눈부신 아침 햇살 비친 그대의
1: 미소가 아름다워. 임금님 안녕하세요.
2: 피디 양반 왔는가?
1: 좀 힘이 없어 보이시네요.
2: 아니 뭐 힘이 없는 건 아니고 뭐랄까 내가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현대사에 물들어가지고 말이야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을도 오고 이 센치한 느낌이 드는데 센치하다를 이 무슨 말로 대신할 수 있을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나질 않아서 말이야. 울적하다는 아니고 짜증나다도 아니고 센치하다.
1: 그렇긴 하네요.
2: 우리가 그 어디였지? 여기 호수로 오니까는 그 저쪽 거기서 내가 저 맛있구나 외치면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나? 우리 초창기 때 말이야. 경포 저쪽 수변 거기서
1: 초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벌써 가을이 왔네. 계절 하나 건너뛰었어. 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만.
1: 아 F이신가 봐요.
2: F? F 학점? 아, no. 나는 내가 형 저 성균관 그 유생들하고 내가 얼마나 됐지 또 학문으로 또 아유 모르는 거 또 몰라.
1: 상당히 감성이 있으시네요.
2: F가 감성이야?
1: MBTI 모르시죠?
2: MBTI? MIT는 아는데 MIT, MBTI. 내가 뭐 MBTI에게 또 F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내가 가을을 타는 걸 보니까 확실히 내가 가을 남자이긴 가을 남자인가 봐. 아 가을이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0: 얼씨구.
2: 아니 너무 그렇게 또 배를 이렇게 타이탈 잡고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저 아무리 가을을 타고 센치하고 가을을 타는 남자여도 말이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놓고 풀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 이제 마산에 왔는데 여기 아주 맛있는 게 있다네. 여기 이제 충청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 뭔지는 내가 가서 설명해 주게. 빨리 가자. 가자고.
0: 한번 타봐.

0: 뜻인지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1: 오늘 먹을 게 충청도 지역에서 특히 아산과 요 일대에서 즐겨 먹는다는 석갈비를 먹을 거라는 석갈비 우리의 갈비 쫙 맛있게 쫙. 어디 보자, 뭘 먹을까나. 오, 잠깐만. 참수 석갈비하고, 이거 뭐야? 소갈비가 두 가지네? 매콤하고 간장으로 갈리는데? 간장, 매콤, 간장. 나 사실 매콤 정도 좋긴 하지만, 간장을 안 먹어보면 또 아쉬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그래도, 매콤. 매콤으로 가자. 매콤으로 가. 아쉽더라도 매콤으로 가고, 잠깐만. 석갈비만 먹고 바로 가면 아쉬우니까, 육회 비빔밥이랑 된장찌개 추가해서 딱 같이 해서 딱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사장님 계시나?
2: 사장님.
3: 네.
2: 사장님.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왜? 석갈비가 맛있다네.
3: 아,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이제 주문을 할 건데 네. 참수 석갈비하고요.
3: 네네.
1: 그다음에 매콤 마늘찜 갈비.
3: 네.
1: 그다음에 육회 비빔밥. 해물 된장찌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1: 예.
4: 임금님, 제가 여태까지 저도 갈비는 많이 먹어봤는데 석갈비는 처음인데 석갈비가 뭔가요?
1: 아, 우리 PD 양반이 석갈비를 모르시는구만. 석갈비는 이제 돌 석자를 써서 따뜻하게 달궈진 돌 위에 갈비를 올려놓고 그 갈비가 이제 따뜻한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걸 석갈비라고 한대. 아, 맞아. 그 갈비 얘기를 꺼내서 생각이 났는데 내가 그 지난 편번에 우리 그 족발 족발 거기 갔을 때 내가 빨리 쏘다 빡 이거 내 편집한 걸 봤다네.
5: 말대로 쏘다
1: 아내도 굉장히 귀여워하고 재밌다라고 하고 근데 딸아이가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아 아빠 주책이야 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좀 어른들은 좋아할 것 같다고. 자기 애들 세대에서 이미 아우 유행 지나갔어 이러더라고.
3: 사장님
1: 바쁘신데
3: 네.
1: 아 제가 여기 너무 궁금해가지고
3: 네.
1: 나왔는데요. 아 이거 지금 양념 제신.
4: 네, 저희가 지금 이틀 정도 숙성된 갈비고요.
1: 네네.
4: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구울 때 바르는 양념입니다.
1: 그러면 보통 한 얼마나 구워요?
4: 보통 저희가 이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키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간은 바르면서 한번 네, 채워주는 그렇게 이제 굽고 있거든요.
1: 싹 입히시는 거네요.
4: 맞습니다.
1: 아, 기본만 딱 해놓고.
4: 네네, 맞습니다. 네.
1: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럼 이거를 한번 혹시 맛을
4: 네 감안하시겠어요?
1: 예.
4: 네 숟가락 준비.
1: 예 그럼 자 원샷. 죄송합니다.
4: 네 짤 수 있으니까
1: 주책 맞게.
4: 네.
1: 와. 오 잠깐만. 오 향이 어쩜 이렇게 좋죠? 제가 마늘을 좋아하거든요.
4: 네.
1: 마늘 향이 근데 이거 맛있는 마늘인데? 야 이거 잠깐만. 마늘 향이
4: 짜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야 안 짜요. 와. 야.
4: 저희가 아무래도 마늘을 타이틀로 내세운 식당이다 보니
1: 아 그렇군요.
4: 네, 충청도에서 유명한 홍성 마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아 마늘이 맛을 잘 잡아주니까
4: 네네네.
1: 너무 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맛이 충분히 느껴져서 오늘 진짜 맛있겠는데요?
4: 네네.
1: 잠깐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홍성 마늘 들어간다 그러셨고 네네. 뭐 파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실 거고 뭐 간장이야 당연히 들어갈 거고 네네. 그러면 뭐 그 외에는 뭐 또 뭐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없나요?
4: 저희는 일단은 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1: 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4: 네, 연육도 되고 단맛도 온전하게 살리고
1: 예. 네,
4: 설탕보다는 아무래도 배가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1: 그렇죠.
4: 아낌없이 넣고 있습니다.
1: 아, 단맛 좋아지는 네. 거랑 연육작용이랑 기타 등등에서
4: 네네.
1: 배도 들어가는데 또 그다음에 또 뭐가 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다음은 계속 얘기를 피하시는 거 보면
4: 네.
1: 아 그렇죠.
4: 여기까지만 제가
1: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결례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서 불에다가 딱 붓게 되는 거.
4: 네.

0: 숯불 위에 올리고요. 그리고 네. 소스를 바르면서 한번 저랑 구워보시죠.
1: 오, 제가요?
2: 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0: 네, 같이 네. 구우러 가시죠.
1: 네, 네. 네. 가시죠, 가시죠.
0: 이게 저희가 쓰는 삼숯인데요.
1: 우와.
2: 오, 우와.
0: 우와. 네, 이게 어떻게 손이
1: 와, 열기가.
0: 네.
1: 우와.
0: 골고루 익고
1: 그리고 저를 묻지는 말아 주세요. 네. 와 진짜 장난 아닌데요?
0: 고기 향을 입히고 네. 나서 이제 소창이 나면은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네.
3: 소스는 어떻게 바르나요?
0: 아, 소스를 바를 때는
3: 예
0: 충분히 적셔 주시고요.
3: 아.
0: 골고루 적셔 주세요.
3: 아하하.
0: 네.
3: 아.
0: 볶고 나서 뒤집어 주고
3: 네.
1: 오호.
0: 한번 더 발라주고
1: 또 골고루
0: 네네 야. 계속 발라줘야 돼요.
3: 아, 확실히 능숙하시다.
0: 네.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3: 아 저요? 네. 오 갑자기 오 긴장돼. 예 맛있게 드세요 손님 여러분. 우리 석갈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대로 한번 뒤집어 주시겠어요?
3: 네네네.
1: 우와
3: 야 오 벌써 밑에 있었던 부분은 야 벌써 색깔이 나오네요.
0: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네. 구워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3: 와
0: 제가 금방 맛있게 조리해서
3: 네.
0: 갖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아까 기다려주시면
3: 예.
0: 금방 갖다 드릴게요.
3: 알겠습니다. 네. 저 그럼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4: 충청도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별미 석갈비 등장이요. 조선 팔도 사장님만 안다는 비법 간장 소스에 사흘 동안 푹 찌워둔 갈비를 최고급 참숯에다 굽는다니 양념 소스를 계속 덧발라주면서 굽는 것이 이 가게만의 또 다른 비법. 거기에 맛있어져라 불맛까지 가득. 이보다 더 향 좋고 맛 좋은 석갈비가 또 있겠느냐. 뜨끈뜨끈한 냄비 위에 올려둔 따끈따끈한 석갈비 한 점 드셔보시오.
3: 아, 야.
1: 얼쑤?
3: 아, 참아. 아, 이거 먼저 잘라줘야지. 참숯향이 그냥. 오.
1: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사주신.
5: 어이!
1: 아바마마께서 구워주신. 아, 참, 이거 캐릭터 두 개 잡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아, 야, 이거 진짜.
3: 나는 먼저 자른 애들부터 먹어야겠다, 알겠다. 일단. 참숯 석갈비니까 참숯 석갈비로 먹어보겠습니다.
1: 오 영롱하도다. 참으로 영롱하도다. 그대는 누구인가? 석갈비.
3: 어우 침 막 흐르는데. 아.
1: 양념이 막 심하게 막 데워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양념하고 원래 돼지고기 본래의 맛하고 잘 어우러진 그런 느낌인데? 응?
3: 자, 사장님이 얘기해 준 대로 한번 싸서 먹어봅시다. 우리 상추에다가 겉절이를 부짐하게 얹습니다. 부짐하게 얹은 다음에 석갈비를 하나 톡 놓고
1: 아, 아니 얘는 무슨 양념을 하신 거지? 그냥 드레싱 같은 거 살짝 뿌리신 것 같은데? 엄청 향긋한데? 오.
3: 얘하고 또 이 겉절이가 딱 만나니까 에? 겉절이의 향긋하고 새콤한 향이 기본 석갈비의 맛을 잡아주네요. 아,
1: 아무튼 개인적으로 갈비는요 돼지갈비가 맛있어. 갈비는 돼지갈비지.
3: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1: 고기는 어디가 제일 맛있다?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다.
3: 사실은 뼈에 붙은 고기를 뜯으려면 사실 많이 익혀줘야 돼요. 많이 익혀서 이 근막 부위가 조금 바짝 익혀.
1: 맛있다.
3: 아!
1: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0: 치아가 좋으시네요.
3: 응. 치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응.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0: 야, 오랫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게. 갈비 못 뜯어봐요. 나 그러면 진짜 굉장히 우울해질 것 같아.
1: 임금님,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우울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원시냐? 충남 홍성에 마늘이 퍽퍽 들어간 소진 갈비입니다. 주인장이 마블링이 많고 부드러운 최고급 소갈비 부위만 사용한다는데 양념 먹으면 그 빛깔이 아이고 군침이 절로 도네. 특별한 갈비! 매콤한 마늘찜 갈비 오시다!
0: 자, 그러면 뭐? 매콤 후갈비, 매콤 갈비를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와, 제 얼굴 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자막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 마늘향. 야, 마늘을 진짜 많이 깔아주셨다.
2: 산적 같으십니다.
0: 예?
2: 산적 같으십니다.
0: 제가 임신이잖아요. 임버섯. 와, 이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와, 진짜 대박입니다. 내 좀 뜨거워. 근데 맛있어. 와. 아, 근데 살이 뭐 이렇게 많아? 맛있구나, 산적 버전. 맛있구나. 맛있구나.
1: 맛있구나!
2: 원래 그렇게 뼈를 원샷으로 드시는
0: 뭐를 들고 먹는 게 더 맛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갈비는 들고 뜯어야 돼요.
2: 이렇게 먹고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0: 왜 내려놔요? 왜 내려놔야 돼요? 응?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응? 아. 방송 사고 났다.
2: 응?
0: 깨물었다. 나 진짜 혀 깨물었어. 어머, 자결하는 것도 아니고. 어, 나 갈비 뜯다 혀 깨물어본 처음이야.
1: 임금님,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은 들어봤어도 갈비 먹다 혀도 깨물어 먹을 맛은 처음이요. 얼마나 맛있길래 혀도 깨물어 드시오? 우리 임금님, 충청도 아산 별미에 오늘 정신을 못 차리시네. 그렇지. 아이고, 그 갈비 우리도 나눠줘.
0: 왜 쳐다보는 건가? 응? 또 코너 썩여 코너? 응? 이거 아니니까. 아, 진짜.
2: 한번 써서 환불이 안 돼가지고요.
0: 아, 그래요?
2: 다시 하려니까 제작 기간이 3주 걸린다고.
0: 아, 환장하군. 잠깐만. 아, 진짜. 이거 이거 왕이 쓰는 게 아닌데.
2: 사이즈 문제는 아니시죠?
0: 사이즈는 안 괜찮아요. 코너 속의 코너. 미종의 동의보감. 감. 동의보감에서는 이 돼지고기는 음기를 보하고 또 기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또 그리고 뼈와 심줄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네.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10배나 많은 비타민 B1이

0: 비타민 F라 불리는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하여 두뇌 개발과 치매 예방에도 아주 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아이들 성장 발육에 아주 좋고요. 리놀렌산이라는 필수 분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동맥경화나 성인병약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유불급, 많이 먹으시면 안됩니다. 적당히 드십시오. 많이 먹으면 살쪄요.
1: 모자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2: 모자? 아이, 그건 조선시대 때 그 사대부들 그 유생들이 쓰는 모자잖아요, 그거. 그거 좀 정확하게 알고 가져왔어야지. 어? 왕은, 어? 그 초립이나 아니고 그 익선과 아니라, 탁. 어? 네. 앞으로는, 어? 우리 저, 다들 저, 그 왕을 좀 잘 좀 이렇게 보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걸 좀 잘 좀 챙겨주길 바라네.
1: 어? 어쨌든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 조선시대 모자가.
2: 조선시대 모자가? 아니, 그니까는, 약간 좀 그냥 임으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조선시대 뭐 있었나 봐 나. 약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 네, 저희 식사 육회비빔 준비해 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3: 우와. 저희 그 아까 드셨던 상추 네. 겉절이 베이스에다가 이제 육회를 넣어서 비워놓은 경상도 스타일.
2: 와,
3: 맛있게 드세요.
2: 네, 감사합니다. 야. 옛날에도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서 엄마가 밥 짓는 냄새 탁 전기밥솥에서 밥 촥 아니면 압력밥솥에서 촥 너무 좋잖아. 아, 좋다. 넣어보자. 자, 엄마 다른 거 덜 넣을 필요 없이 얘만 해주면 되겠지? 자, 옳지. 여기와 이들이 잘 섞이도록. 옳지. 우와, 고기 봐. 우와, 뭐가 많이 들어있어? 아우. 아까 저 그 겉절이의 그 향이 나네. 야, 거기다가 육회랑 비빔이가 진짜 잘 어울리네. 해문제 냐 그게.

0: 목계랑 각종 해물이 들어가가지고
1: 어우 맛있구나.
0: 가라다. 어우 근데 해물 맛이 들어가있어가지고 뭔가 감칠맛이 확 나는데? 어우 야 육회 비빔밥에다가 해물 된장찌개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야

0: 육회 비빔밥을 먹고 있는데 꽃게의 향이 올라오는구나. 아, 오묘하다. 잠깐만. 야, 여기다가 갈비를 살짝 얹어가지고. 갈바비, 갈바비, 갈바.
1: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드시네요.
0: 이거 소고기 육회랑 돼지고기 석갈비랑 같이 먹는 거예요. 아, 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약간 강한데? 약간 짭조름한 맛이 나고?
1: 전체적으로 오늘 드셨던 총 소감 한 마디.
2: 총평. 네. 아, 사실 석갈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보셨지만 양념을 초벌해놓고 구우면서 참숯에 구우면서 살살살살 발라서 애초에 양념 재울 때부터 짜게 안 재우니까 아, 그런 것도 아주 좋았던 것 같고 오늘 또 내가 메뉴를 잘 시킨 것 같아. 아, 본류의 석갈비와 또 개발된 홍성 마늘을 이용한

0: 매운 찐갈비를 같이 먹으면서 또 육회 비빔밥이랑 해물 된장찌개 같이 먹으니까 막 네 가지 맛이 막 어우러지면서 아 정말 엄청난 무슨 갈비의 페스티벌이 열린 것 같은 느낌? 연회가 열렸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하지만 고기는 뭐다? 남이 구워주는 게 제일 맛있다.
1: 오늘도 참으로 잘 먹었구나.
2: 맛있구나.
0: 뭐 맛있는 거 먹지? 거 먹지.

0: 먹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맛있구나.
1: 아, 즐겁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요가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요가 수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자 요가의 시작을 열어주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는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합한다 라는 어원을 가진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조절하여 정신의 안정과 깨어있는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련법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요가는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으로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가는 쉽고 단순한 운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몸의 근육을 함께 단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은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다양한 요가 동작을 배우고 따라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응용 동작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 올리고 발등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에 오른발을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들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눌러주고 이번에는 오른발 45도 왼발 앞으로 마시면서 두 팔 위로 쭉 내쉬는 호흡에 손 받아 왼발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바닥 밀어내면서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걸어 들어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다리 쪽으로 숙여주고 무릎을 접고 마시면서 손 올려다 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첫 자세로 돌아옵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의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우리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으로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굴럭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어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2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판소리꾼 이아지 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 아이씨구 아이씨구 아지와 자존대 조선 버슬커즈 출시구. 네, 이아지입니다.
0: 장구의 문상준 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이야, 좋아!
1: 키보드의 이안나님을 소개합니다. 팀의 리더이자 또 기타리스트자 작곡을 맡아서 하시는 음악감독 정준석님입니다. 아우씨구
0: 저희 누모리는 새롭다는 뜻의 누와 한국의 장단을 얘기하는 모리, 그래서 새로운 장단이란 뜻을 갖고 있는 밴드이고요. 새로운 스타일의 일렉트로 국악을 연주하는 밴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곡 도깨비 불이 났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강렬합니까? 저희가 해외 공연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아주 작은 무대부터 미국의 존 F. 케네디 센터 같은 데서도 많이 해봤는데요. 문상준 씨는 한 200개 도시 정도의 해외 공연을 해봤어요. 에피소드 하나만 관객들께 말씀해 주실래요?
1: 작년에 저희가 벨기에, 체코 페스티벌 축제를 제가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덩을 치자마자 그냥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냥 국거리를 쳐도 춤을 추시고 휘몰이를 쳐도 그냥 뛰어다니시고 이런 게 저는 새로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음악은 전 세계인의 언어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2: 자리에 계시는 관객분들께서도 공연 보시면서 신나시거나 또 좋으시면 헤드뱅잉 하셔도 되고요. 일어나서 춤추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 여기까지 판소리꾼 이하진 님과 함께하고 두 곡 정도 지나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시 뵙겠습니다.
0: 저희의 새로운 무기, 군인지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가를 부르는 가게 구민지라고 합니다. 정가라는 장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가는 발을 정 노래 가짜 써서요. 말 그대로 바른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절제미를 추구하고요. 느리고 긴 호흡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인 장르입니다.
0: 다음 곡은 쉬라이 도미노라는 노래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라 여러분들께서 낯설 수도 있는데 그 낯섦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 숲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0: 몽환적인 세계 잘 다녀오셨나요?
1: 네.
0: 여기 송현 녹지 광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열린 송현 녹지 광장은요, 사실 지난 2022년도에 110년 만에 개방되었다고 하는데요.
0: 이렇게 넓은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민지 씨, 오늘 여기 쭉 둘러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2: 사실 되게 반가웠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여기 이곳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 서울 건축 비엔날레 개막 공연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뜻깊은 공간에서 누모리 밴드와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텅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안나 프로듀서님께서 곡을 만드시고 프로듀싱 하셨습니다.
3: 되게 메시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되게 마음 힘든 일도 많고 되게 그렇잖아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곡을 썼어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곡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관객들과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쇼의 배너로 오픈 채팅방을 마련해뒀었는데요. 그 채팅방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연 하나씩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곳 송현 녹지광장을 둘러본 소감.
2: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여유로운 녹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요. 건축 무대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1: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 건축물들도 건축물이지만 저기 끝에 가니까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알록달록하게 마음이 좀 두근두근하고 막 그랬습니다. 누무리가 다음에 도전해보면 좋을 장르나 콜라보 가수를 추천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힙합과의 콜라보를 추천합니다. 국악과 힙합은 리듬의 힘이 강해서 만나면 새로운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젊은 세대와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장구 문상준 씨, 소화 가능하시겠어요?
3: 벌써 지금 머릿속에 장단이

0: 좋다. 네, 너무 좋네요.
1: 눈물이의 색은 락 느낌이 강한데 이런 노래를 작곡 작사할 때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받는지. 아, 저는 태어나기를 락커로 태어난 사람이라 굳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찾아본다면 에스파? 블랙핑크? 이 정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넓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거를 눈물에서 활용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리즘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우시죠? 유혹해지나 너 어떠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저기 커플분 근데 아이이신가 봐요. MBTI가 나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신데 서로 나가라고 지금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0: 정말 아쉽게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연한 소감 한 분씩 들어볼 텐데요.
1: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서울의 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2: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신나게 노래하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 와, 좋습니다. 공연하면서 보니까 뒤에 저렇게 좋은 조형물들과 아름다우신 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 저희 누모리가 녹아들 수 있어서 정말 저희도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가자 가자예요. 요 곡 들려드리고 저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

다음 곡

0: 지나가다가 장구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왔는데 저희는 국악이 너무 좋거든요. 국악의 어떤 폭발함과 그 락의 폭발함이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1: 직장 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치유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락이랑 같이 결합한 국악을 새롭게 듣게 되니까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종종 찾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조선 버스커즈 누모리 파이팅!
1: 파이팅!
3: 파이팅! 파이팅!

많은 수의 연애자들이 처음부터 연이라는 개념을 알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것들이 가진 메시지들이 계속 현대인들에게도 어떤 감동을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전통연희가 어쨌든 지금 현대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관객들도 그런 부분을 애써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이런 관객들에게 더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재료가 없어서 그렇지.
1: 이마바지랑 해서 딱 깨끗해. 사실 옷 다른 것보다도 그 매무새만 잘 돼도 네. 옷이 나쁜 옷은 안 해.
2: 싼 거 되게 많아요. 저기 저기 이쪽.
3: 실크 그 주문하면 안 돼? 그 한번 무릎 이쪽에 있잖아.
1: 정사자 털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갈색이나 뭐 붉은 사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오방색이 합쳐져 있는 합사 형태로 돼 있어요.

함경남도 북청에서 전해지는 민속 노름의 한 종류이고요. 이제 북청 사자가 등장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네, 나쁜 액을 막고 좋은 그런 기운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춤을 추는 그런 노름입니다. 북청사자는 뭐가 매력이 있길래 사자춤이라고 하는 게 메인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였거든요. 그때 처음 한번 딱 들어가서 탈을 써보고 아 이거 독특한 게 있다 라고 느꼈던 게 북청사자는 이제 유일하게 입이 움직여요. 턱이. 턱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극적인 표현이 훨씬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팔을 쓰고 무언가 본인이 표출할 수 없었던 그런 다른 존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탈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좀 다른 이면적인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0: 백성사전으로 이렇게 좌우 상하로 이렇게 갈기를 날리는 모래기 춤이 제일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바탕으로 다리는 이제 여러 탈춤 동작들을 섞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면이점 추리는 창작 집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수지왕이라고 하는 사자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팀이 하나 있고, 또 최근에는 음악을 중심으로 만든 그런 음악팀이 또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한정하실란가?
2: 음악적인 생각이 좀 되게 독특해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3: 그냥 순서만 외워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이제 좀 그 안에서 메시지를 조금 더 투영을 시키고 그런 거를 좀 몸동작으로 표현을 좀 하자 이런

무대 오늘 정각회와 함께하는 탈춤은 탈춤 공연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공연진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0: 옛것에서 전에 내려오는 옛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 시대 사람들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하는 거 음악. 음악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탈춤을 새롭게 볼 수 있을까? 네.
1: 봐라. 앞으로 3보 나아가면 목소리 할 땐 저 이 음만 할게요. 목소리도 다르고 이렇게 춤 사이도 다르다고 하면서 뒤로 오십니다.

춤의 각 과장들을 조금 더 음악적인 부분으로 함축을 시키고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지는 그 안무 같은 것들을 새롭게 연출하면서 조금 기존의 탈춤들이 조금 연극적으로 설명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좀 긴장되는 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성광대의 그런 기본 문화 이런 배역춤을 배워도 계속 까먹기도 하고 이런데 1년 내내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학습도 되면서 저 역시 사자춤에 접목도 해보면서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저에겐 약이 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0: 제가 도움이 됐습니다. 잠깐 이거 봐주사 없이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힘든 것 같아. 맞아.
1: 아, 이게 또 연극으로 그러니까. 다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아, 네.
0: 일단 탈춤은 다 힘들구나. 열심히 이 사자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탈춤, 다양한 탈춤들이 있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잘 하지 않는 그런 탈춤을 더 찾아가는 그런 훌륭한 후배입니다.

좀 괴짜 같은 예술가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향후에는. 물론 예술가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이지만 지금은 거기에 괴짜라는 말이 붙으면 더 영광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매체에 갇히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항상 핵심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그 뒤에 매체들이 좀 뒤따르면은 정말 영광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2: 출동하고 싶네.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란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할 수 있겠죠?
1: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들고 해동강상에 나는 백군은 청루병상에 어렸구나. 포화담수 맑은 물은 흐르는 물소래 뿐이로구나.

돌려 달랜 용자를 딱 붙이고 충충충충 허둘거리고 나간다. 군정 대뜰러를 온 바닥에 덜렁거리고 나온다. 서로 부르면서 나오라니 이에 김본수야 왜 부르느냐 이에 박본수야 무엇을 하느냐 걸기였다 걸기여 갱구가 걸려야 이에 춘향이가 걸기였다 맞다 그 천하 토도 한년 양반 수방을 하였다고. 아.

잘 되었다. 사나운 강아지 밤에 물어가고 물도 가득 잘몇덤 채내라. 이 나래나 일본 사정 두는 두먼제의 봉보를 보주리라. 청경 고나고르제 세수양 벌떡을 속에 청 철영의 벌렁 남문 마성 나성

지체 말고 나오너라.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원한지 군로가 원한지 아무런 줄

나눈 벌분.

0: 지원어진 꼬네 까원어진다가 밤중 밤기모 어둠 반나 만단 청해로도 보러 볼 거구나.
1: 아이고,
0: 아이고 답답 내일이야.
1: 그렇지.
0: 이럴

성기 꾸나 서고 날 길이라서 땀에 개를 그리기 기나 문틈으로 가만긴 디다 보니 사려한 쿨루가 나와 날 아차차차 내리졌다 오나리 기상일 전부라 또니 무슨 야단이 났나고

0: 먹고 사력을 두루루 온다 운한디
1: 아주 제
0: 문팔정들 딸이고 거지 깜짝 반기 난
1: 아주 제
0: 허허 번순디

0: 태산 도정처가 어떠건가. 아. 내가 천일로 양반을 모시자니 차연청이 배면 헌디를 부디 섭섭이 생각 마소.
1: 아주 제.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빠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러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대박,
1: 대박. 안녕하세요. 저 뭐해?
2: 아, 버스 좋아.
1: 원, 투, 쓰리, 포, 쓰리, 고.
2: 야, 길었어요.
1: 아, 뭔가 이상했나?
3: 예, 예, 예.
1: 아, 죄송합니다. 쓰리, 포 없어요.
3: 아, 예, 예. 예.
1: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4: 쓰리, 고.
1: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이름이 노출이 좀 심해진 것 같은데요.
5: 그러니까요. 어?
2: 여름 되면은 터키에서 다 이렇게 막 벗고 다녀요.
1: 아~ 너무 근데 지금 우리 서령 씨,
2: 네?
1: 우리 나와 있는 곳이 어딥니까?
2: 속초!
6: 맞아요. 아~
7: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열정을 가진 피난민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동물을 키워내고 자립을 했다는 거.
8: 사랑해요, 오세요.
1: 아 근데 속초가 고향 아니에요?
9: 완전 제 홈 그라운드죠.
1: 아, 홈 그라운드.
2: 아, 몰랐어요.
9: 저기로 조금 내려가면 저희 집이 있어요.
1: 아, 진짜요?
2: 네. 그럼 수영 많이 했어요, 여기서?
9: 맨날 했죠.
1: 오, 수영을 잘하겠네.
9: 수영, 우리는 이제 여기 동네 사람이 여기서 수영 안 하는 거야.
1: 아.
9: 수영은 그냥 집 앞에 바닷가에서 하고, 여기는 네. 이제 서울에서 오는 어떤 그런 관광객들과 만남의 장소.
2: 오빠도 많이 했죠, 예전에.
9: 이렇게 한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 이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2: 어머!
1: 빨리 와! 승기야, 빨리 와! 빨리 줘, 빨리! 빨리.
9: 잔잔잔잔잔잔잔잔. 서령아, 잔잔잔잔잔. 당국이, 이래 말아.
1: 아주 이쁘게 나왔네.
9: 그리고 또 수록곡 중에 속초항 뱃머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2: 오!
9: 속초항 뱃머리에서. 이런 노래예요.
1: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촬영 전에 제작진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오니까 비치 패션을 좀 입고 와달라.
2: 네.
1: 그런 좀 부탁이 있었는데
2: 저만의 비치 패션 입고 오면은 방송에 못 나가요. 방송에 맞게끔 약간 운동복.
9: 잘했네요. 이건 약간 요가 패션 아니에요? 이거 비치가 아니고
2: 비치 포즈 해봐요.
3: 아 포즈. 귀엽네, 귀여워.
2: 아
3: 당당하다. MG다 MG.
1: 여러분들 이게 너무 약합니다.
10: 제가 오늘 비치 패션.
3: 제가 또 혼자 좀.
2: 오빠 몸짱이래.
11: 와.
2: 우와.
11: 와. 우와.
1: 야, 이게 비치 패션이지.
12: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 2, 3, 4 등을 정해주실 네. 분을 제가 모셨어요.
1: 아, 와,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셔가지고, 아, 누구십니까?
13: 호세요.
1: 예. 아, 예.
13: 속초 해수욕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요원 주간대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1: 아, 대장님. 아, 아 반갑습니다. 예. 비치 패션 많이 보셨잖아요.
13: 제가 몸 자체가.
1: 아, 요거 세다. 요게 세.
2: 그러니까.
1: 아, 우리가 못 이기겠다. 사실 이 다섯 명을 하면 여기 1등이야.
13: 아, 그러니까 1등이고.
1: 1, 2, 3, 4등을 정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냥 객관적으로, 4등부터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니 뒤에서 완전 너무 뒤에서 진짜
1: 이게 진짜 자자자 다음 다
2: 진짜
1: 할 게 없어. 나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2: 아

0: 야이크다. 승태. 야, 급했네. 급했다. 급했지. 좀 급했다. 좀 급했다. 야.
1: 급했어.
0: 이거 급했다.
2: 자, 서야 보여줘.
3: 안녕하세요.
2: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4: 아, 정말 저런 거 안 좋아하지.
2: 죄송합니다.
5: 자, 맞아요.
0: 아하. 아, 자, 다 올려들어 서세요. 이제 냉정하게 비치 패션으로, 4등!
6: 세 번째.
0: 4등?
6: 4등.
0: 오, 4등이래. 오, 4등. 오, 4등. 오. 자, 3등!
6: 3등.
2: 근데?
4: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0: 아니 선생님! 선생님 더 부담스러워요 저보다! 자, 자, 자, 오늘의 대망의 1등 뒤에서 안아주십시오. 비치 패션의 1등!
2: 야, 와,
0: 역시 역시 역시 알아 역시.
2: 아,
6: 부담스럽진 않지만 눈에 그냥 이렇게 띄는
2: 네. 네. 역시 몸이 좋은 사람이 이겨요.
0: 아, 맞아요.
4: 사랑합니다. 드라이브죠.
2: 아, 웬일이야 이거.
7: 자, 1등 선물 드릴게요.
4: 아, 1등 선물. 와,
0: 뭔데? 물총인가 봐.
2: 우와,
0: 근데 물이 좀 안 든 것 같은데. 와! 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
2: 한 번 하면 끝이야!
0: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셀카! 셀카! 야, 내 거 진짜, 내 거 진짜 세지.
4: 달라!
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8: 어서 오세요.
0: 아, 샤민 로시죠. 예, 아,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그 말한 데 맞아?
8: 아, 예, 안녕하세요.
9: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석채 아들. 아, 우리 석채 아들.
0: 아, 석채 아들이에요? 네. 아, 뭐 석채 아는 사람 저러 살겠나. 아, 여기가 그 서핑?
9: 네네.
0: 어, 그러니까요.
9: 네, 서핑장.
0: 요즘에 이쪽에 다 서핑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0: 근데 이게 서핑 해본 사람 있나 여기?
1: 저는 처음
2: 해봤어?
1: 촬영 때문에 해봤었는데 어려웠어요. 한 번만 섰다가 뭐 몇 초 만에 다시 떨어졌어요.
0: 근데 얘는 그때 그 보드도 해봤다 안 했나?
1: 네.
0: 너는 다 한 번씩 해봤네.
1: 왜 진짜 나요? 오빠 표정이 지금 안 좋은데?
3: 싸우지 마.
1: 진짜 나요 오빠.
3: 내 은근히 싸운 딱이야.
0: 오빠 이제 오빠 이제 못 만든다고 닭가슴살만 먹고. 아 그럼 어떻게 여기서 받는 거예요?
4: 아니요 이제 뒤에 가셔서 옷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실습하도록 할게요.
0: 알겠습니다. 아. 그럼 옷을 갈아입으러 가시죠.
1: 예.
4: 네. 가시죠. 들어가실게요. 네. 네 우리 이제 모여보실게요.
5: 네.
4: 보드 위에 엎드려가지고 패들링 수영하는 방법이랑 일어서는 테이크오프 방법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번 보드에 똑바로 엎드려 보실게요. 상체를 한번 살짝 들어보실게요. 손 떼고 허리 힘만으로.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패들링 수영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쵸? 아, 우리 역시 속초야들 자세가 제일 이뻐요. 아, 상국씨 상체 가만히 놔두고 팔로만 어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따가 보드가 뒤뚱뒤뚱 거릴 거예요. 이제 푸시 자세를 연습해볼게요. 발 쭉 펴시고 네, 발 한 발 이렇게 개구리 뒷다리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 올라와서 중심 잡고 네, 그 다음 일어나시는 거예요. 글래드로 제일 자세들이 좋아요. 네. 아, 너무 잘하는데?
1: 뭐 했어요?
4: 들어오실게요.
0: 아, 저!
4: 네, 여기까지 오셔서 보드 내려놓으시면 되시고, 네, 오른손을 살짝, 그렇죠. 왼손을 누르면서 앞으로 밀면서, 네,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가슴만 보드에 얹어주세요. 아니, 한 분씩. 네. 그렇죠. 와, 역시 운동신경이 좋아요. 지금 파도가 꿀렁꿀렁 거리잖아요. 요거 탈 거예요. 제가 한 분씩 지금 파도에 맞춰서 앞으로 밀어드릴 거예요. 아이고.
1: 잠깐만요. 네. 아니 승태가 좀 무섭다고 못 하겠대요.
4: 가자. 올려볼게요. 네.
0: 오, 잘한다.

0: 야, 어렵네. 못하겠다.
1: 아니, 형준. 한 세 번 정도 성공하면 될 것 같아.
0: 어려워.
2: 처음 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물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0: 바로
3: 오른발 왼발 어? 오른발 왼발 꽉

0: 잘한다!
1: 몇 분 안에 그 힘드네.
2: 차도 종고 와요?
0: 종고 온다!
2: 네, 멀리 바라볼게요.
0: 멀리 바라본다!
3: 네, 저희 우리 모여보실게요. 네, 우리 간단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네. 헤들링 아까 배웠던 수영. 네, 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4: 그걸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5: 나도 못 봤어요.
3: 아니에요, 저희도 대회 때 파도가 없을 때는 이 패들링으로 해가지고 예, 승패를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랑 아무래도 이제 힘싸움이 조금 나니까 약간의 예, 어드밴테이지 드릴게요.
0: 아, 저희가 뒤로 좀 갈까요?
3: 딱 보드 한 장 거리, 예, 3m.
0: 상국이 형 뒤로 더 가.
6: 아, 남자들 힘이 있죠.
0: 형, 형 뒤로 더 가.
6: 너만아!
0: 됐어? 안 됐어, 너 가야 돼.
3: 아, 나 진짜.
7: 일본대 양상국.
8: 2번, 이름 트라이.
9: 3번 레인, 윤사영.
0: 4번 레인, 신승태.
3: 준비해, 쌉!

0: 내가 했었어.
1: 아.
0: 볼 수는 많은 거예요.
2: 야.
0: 야 무거워. 야 너무 무거워. 둘, 셋.

없어서 it's unfair. 언젠간 복사할게요.

0: 배고파요.
1: 가는데가 요 이제 맛집 맞지? 그
2: 아, 너무 맛있는 집이죠.
1: 와. 오래돼 보인다. 아,
2: 맛있어.
0: 여기 앉아.
3: 어머, 아이고, 뭐 조심해.
2: 아, 아까워.
0: 괜찮아?
2: 너무 아까워.
0: 야, 괜찮아.
1: 아, 이거 밥 먹기 전에 갈 뻔했네.
0: 괜찮대, 괜찮대요. 김지영 씨.
1: 아하. 여기는 뭐가 맛있지? 다운드 사투리는 뭐
0: 뭐예요?
1: 부르는 거
0: 사투리?
1: 없나?
0: 뭐? 사투리?
1: 우리는 예를 경상도는
2: 여기 약간... 아바이 말이니까 아바이 부르면 돼.
0: 아바이.
1: 아바이가 뭔데?
2: 아저씨.
1: 아저씨. 아~ 아저씨가 아바이야?
2: 응.
4: 네, 식사 뭐 드릴까요?
1: 아바이.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아바이가
4: 아저씨.
1: 아저씨.
4: 예, 예, 예.
1: 야, 형님 같은데 무슨 아저씨야? 여기 뭐가 맛있습니까?
4: 여기 저 뭐야? 아바이 순대하고 네. 해냉면하고 순대국밥.
2: 우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그럼 내가 볼 땐 냉면 4개 시키고 순대국 하나 시키고 그리고 아바이 순대 하나 시켜서
0: 좋아요.
1: 먹는 게 낫겠다.
0: 어,
1: 예, 그렇게 주시면.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0: 오, 많이 시켰어, 많이.
2: 많이 드세요.
4: 네.

0: 음식 왔어요.
1: 와,
0: 다 맛있습니다.
2: 다 맛있습니다. 이구나. 뭔가 미트볼 같아요.
3: 순대국 나왔어요.
4: 네.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한 숟가락씩 국물을.
0: 솔직히 저는 잘 못 먹는데, 순대를.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4: 와. 우와, 너무 맛있다.
0: 맛있는데?
4: 와, 선생님 뭐예요, 이거 국물?
0: 어, 그거 시켰어요.
5: 저 사골 국물이요.
4: 우와.
0: 진짜 맛있다.
4: 아, 진짜.
3: 와,
5: 네, 맛있게 드세요.
4: 야, 이거 잘라주래?
0: 안 돼요. 냉면 자르면 안 된다.

0: 그래요.
1: 우와. 누가 그랬는데?
0: 한국
1: 너 한국 사람이야?
0: 오빠들의 아기네요, 아기.
2: 우리 할머니는 그래가지고 원래 냉면이 한 끝은 젓가락으로 잡고 있고 한 끝은 위에 있어야 되는 거래. 어?
1: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2: 나 겨자 넣었어?
0: 나 넣었어요.
2: 나 식초 넣었어? 설탕 넣었어?
0: 설탕?
2: 설탕이 아, 설탕을
0: 저는 넣어. 설탕은 안 넣었어.
3: 설탕 넣어?
2: 아, 법이 그래. 이거 설탕 안 넣어서 먹으면 안 돼.
3: 야, 냉면에 설탕 안 넣어, 진짜, 전국적으로.
2: 아, 여긴 넣어요.
0: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2: 야, 아니야. 넣어야
0: 빙수인데? 이 정도면?
2: 에헤이.
0: 언니, 빙수랑은 좀 다르지.
2: 넣어서 먹어봐, 넣어서 먹어봐. 그리고 여기 위에 이게 회 있잖아요. 이게 명태예요, 명태.
0: 대박. 아, 명태구나. 저 김치인 줄 알았어요.
2: 아니, 명태.
0: 우와.
2: 잘 섞어요.
4: 계산 누가요?
2: 상구경이 시켰으니까 상구경이 낼 거야. 이거 상구경이 많이 시켰잖아.
0: 그럼 됐네.
2: 너희는 멋있게 그냥 한번 싸라. 제일 적은데 우리 한 번도 안 사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0: 잘 됐어요, 잘 됐어요.
2: 안 샀어.
3: 내가
2: 안 샀어.
3: 내가
2: 안 샀지?
3: 내가 야, 한 번도 안
2: 제일 형이 돼가지고 야, 한번 사야지 진짜.
3: 명길이 가장 짧은 사람이 사는 걸로.
1: 얘도 짠자.
0: 안 돼.
3: 아, 이거는 제가 왜냐면 가격 그 내기를 해야 돼서. 자, 면. 가장 긴 걸 찾으면 돼요.
1: 제거 잘랐어, 제 거?
3: 잘랐, 두둑.
0: 잘랐어요. 오빠 이렇게 자르면 되냐고요. 너무 진짜
3: 야,
0: 너
3: 야,
0: 진짜 너무했다. 아, 진짜 너무했다.
3: 아, 하지 마. 지금 하지 마.
1: 왜?
3: 하지 마.
2: 한 가닥 거는 거야?
3: 어.
2: 한 가닥?
3: 자, 시작.
0: 한 개만.
3: 잡았지.
0: 한 개만 해요?
3: 잡았지. 들어.
0: 한 개만 해요?
3: 들어. 하나, 둘, 셋.
0: 오케이.
2: 아이, 나이스.
3: 매니저 어디 갔어? 선영이 매니저 어디 갔어? 아니, 악수는 필요 없고 카드를 내놔요. 아니, 선영이.
0: 선영님, 열심히 할게요.
3: 선영이가 지금 뭐 개인 통장이 그냥 없대.
0: 아니,
3: 버카라.
2: 자기 천 원 있대요. 개인 통장에.
3: 이 버카 맞죠?
0: 버카. 잘 먹을게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대박 나세요.
3: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령 씨.
0: 많이 드세요.
3: 와.
5: 근데 또 그래 안 달다.

0: 야, 그 뭐 에피소드 없냐? 속초 에피소드? 재밌었던 거?
1: 배 타고 학교 다녔는데
2: 배 타고 학교?
1: 여기 갯배라고 있어요. 옛날 가을 동화 알아?
2: 뭐예요, 그게?
1: 몰라요?
2: 몰라요.
1: 나 중학교 때야. 그리고 여기 와서 살았어, 막 찍고 맨날.
2: 삼촌 중학교 때면 전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저.
1: 아니야, 너 나랑...
2: 안 태어났어.
3: 어머, 옛날 얘기하지 말자.
2: 그러니까 가을 동화가 무엇인가 그걸 모르지. 안 태어났어.
0: 아니, 어린이 나이.
2: 네, 몰라요.
1: 그렇네.
2: 네, 안 태어났어요.
1: 가을 동화 안 봤어?
2: 몰라요.
1: 겨울 연가를.
2: 그게 뭐예요?
0: 너도 월드컵 베이비 아니야? 따지고 보면?
2: 월드컵 베이비는 아니에요.
0: 아, 근데 네,
2: 저는
0: 지났나?
2: 아니고, 네, 좀 지났어요.
0: 아, 근데 생일 몇
2: 1월.
0: 1월?
3: 1월.
1: 완전 맞네.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
4: 어.
2: 아빠가 저번에 저거 월드컵 베이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4: 어.
2: 근데 또 상고삼촌이 월드컵 베이비가 맞대요. 맞아요?
4: 그게 뭐야?
2: 그게 뭐?
3: 아, 부끄러워, 이거.
2: 얘기 안
0: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가 서령이가 뭐 2003년생이래요.
4: 예, 맞아요. 예,
0: 자기가 월드컵 베이비가 아니다라고 하고, 아닌데, 야, 맞는데, 이걸로 이제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월드컵 열기에 서령이가 같이 태어난 게 맞는 거죠?
4: 예, 맞아요. 시기적으로 그때쯤 거예요, 아마.
0: 예,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2: 네. 어머니 얼굴 빨개지시는 거 여기서 보여요. 느껴져요, 목소리에서. 어떻게 가을 동안 얘기하다가.
0: 아니, 근데 뭐 이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2: 아니,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0: 아,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사장님.
3: 서령 잘 먹었어, 서령.
0: 아, 서령아, 이거.
2: 네, 제가 결제를 또 하고 오면 될
0: 것 같아요. 그래, 아이고. 월드컵 베이비.
2: 맞아요, 이게?
3: 아주 좋아요.
1: 맞아.
2: 결제 좀, 예.
1: 이게 맞아.
3: 오, 멋있다.

0: 이거 봐, 이거 봐, 보따리 이거 봐봐요. 이거 보따리, 보따리.
1: 이 뭔데?
2: 보따리? 그건 뭔데요?
1: 아, 감 아이가 감.
0: 아니 옛날에 감. 여기가 이제 실향민 마을.
3: 급하게 그냥 필요한
0: 그러니까
3: 거.
0: 막
3: 몇 개 챙겨
0: 피난 오는데. 오면서 막 오더라고 이렇게.
3: 이거 보따리 내 거거든 이거. 보따리래 이게.
0: 들어봐.
2: 이렇게 바리바리
3: 보따리래. 좀 들고 갈게.
2: 들고 가요. 어, 어, 어.
3: 야, 이 정도면 피난 못 가겠다.
2: 거기 나가. 피난 카드 뭐예요?
3: 전쟁통 속에
0: 도망가는 거.
2: Could you explain in English?
3: Yeah, yeah.
0: Yes.
3: North Korea, South Korea.
2: Okay.
0: 뭐?
3: 바방방방방! 바방방방방!
0: 오! 오!
3: Run, run, run. Very fast. Okay? Okay? Understand?
2: No.
3: 야, 잘 살리나?
0: 누가 봐,
2: no.
3: 누가 봐, 이건 알아들었다. 에이.
0: No.
3: 이거는 진짜 no. 미국 본토에 가와도 알아들었다. 아유. 그러면 강원도
0: 뭐 아니야?
3: 속초말로 하면 해줘.
0: 전쟁이 났어요. 짐을 빨리 싸가지고 있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거야.
2: 네.
0: 어, 짐을 싸느라고 이렇게 싼 거예요.
2: 아, 오케이. 되게 짧고 강렬하다.
3: 영어로 말하는데 강원도 말 다르던데.
0: 강원도 사람이네.
2: 역시 한국말 나네요.
0: 아, 여기 아바이, 아바이 말이니까 아바이 불러야지.
2: 아바이.
0: 아바이. 아저씨는 아바이고
3: 아바이.
0: 아줌마는 아마이. 아, 네. 어. 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바이 마을 찾아오시느라고 고생은 안 하셨을까요?
0: 네, 아무 고생 없었습니다.
3: 아니,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
4: 우리 아바이 마을에 있는 실향민들 그런 환경과 건물을 예술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3: 아~
4: 예.
3: 그럼 여기 뭐라 불러요? 해설사님?
4: 마을 지킴이로.
0: 아~
4: 예, 아바이 마을 지킴이로 부르는 거를 아~ 오히려 지킴. 더 선호를 하고.
3: 그러면 우리 지킴이 어머니도 실향민.
4: 그렇죠. 저희가 2세.
3: 자녀 2세.
4: 저는 거죠? 2세고 저희 엄마는 1.5세대.
0: 아~ 예,
4: 저희가 1세대라고 하면 18세 이상 되시죠. 왜냐하면 그 이북에서 어느 정도의 문화를
0: 아,
4: 느끼고 예 어디 와서 얘기할 정도 되는 사람을 1세대라 그러고 1.5세대라고 하면 엄마 손에 끌려서 내려온 18세 예, 이전에 내려오신 분을 1.5세대.
3: 여기서 태어난 게?
4: 태어난 네. 게 예, 저희들 2세대.
0: 아.
4: 예.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사진은 예. 1952년도에서부터 54년도 사이에 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현재 까지 이렇게 자료 사진으로 너무 많이 남겨 있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건너편에 있는 저런 백사장에 있는 그런 게
0: 아, 요거 네. 요건 아바이 마을 건데.
4: 네, 네.

0: 지금 여기 이제 걷는 곳이 네. 전에는 예전에는 여기가 전부 다 사구였어요. 백사장. 네, 백사장에서 실향민들이 정착하게 된 게 제일 큰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백사장. 주인이 없는 땅에서 누구든지 집을 지을 수 있었고 두 번째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함경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어부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래 여기 오면은 정착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고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다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머무른 게 70년 세월입니다.
1: 예. 근데 왜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어요?
2: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네. 처음.
0: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1: 갑자기요?
0: 네, 갑자기. 예, 예. 아바이 마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투리가 어느 지역의 사투리일까요?
1: 정답! 정답!
0: 아우, 안 돼. 안 돼. 정답.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3: 정답!
0: 말씀해주세요.
3: 함경도!
0: 네, 정답!
3: 함경도!
0: 네, 정답!
1: 난 빠질래 오늘 나는 속초랑 안 맞다. 나는 안 할란다. 아 이거는 좀 너무 맞아요. 세네 이거.
0: 아 이랬던 거는 네. 이게 아바이 마을 했던 게 아바이 뭐 어떻게 오늘 작업 잘 했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바이가 되다 보니까 아 그래 속초 거기 가면 아바이 소리가 많이 나니까 아바이 마을.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1: 골목길이네요.
0: 네, 여기가 골목길이에요.
2: 우와, 이쁘다.
0: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백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벽면을 흰색으로 해서 처음에 발걸음을 이제 이북 피난민들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신으로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 좀 예쁜 거 좀 그려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꽃이나 그릴까요? 해가지고 꽃을 그렸어요.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꽃을 그렸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4: 아, 그쵸.

0: 이쪽으로 오시면 진정으로 이 아바이 마을에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피난을 왔는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또 벽화가 이렇게 준비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벽화에 보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1: 네.
0: 내려오는 것 치고는 되게 단촐하게 내려왔죠.
1: 네.
0: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금방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가족 단위로 많이 내려왔다는 거.
1: 진짜요?
2: 장은혜, 이게 그 동네 자체 골목길이 정겹네요.
0: 네,
3: 아,
0: 네.
3: 맞아요.
0: 네, 네.
1: 분위기 좋아.
4: 제가 여기 살았습니다, 어릴 때. 이 동네.
0: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움막촌, 아까 우리가 사진에 보셨듯이 요렇게 움막촌에 요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백사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 네.
0: 그러다 보니까 골재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4: 그러면은
0: 어디로 가서 저거를 주워오든지 캐가지고 왔을까요? 이것도 퀴즈에 하나 넣죠, 뭐.
2: 정답!
0: 네, 말씀해주세요.
2: 설악산!
0: 네, 땡입니다.
2: 설악산 아니야?
4: 저걸요?
1: 이거 어떻게... 산에다가...
2: 정답!
0: 네!
2: 바다에 떠내려온 거!
0: 정답, 정답!
2: 정답!
1: 이야!
0: 네, 맞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밀려오는 나무 같은 거는 골재를 주워다가 널판지나 이렇게 대고 그 벽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면 바람막이가 필요한데 그 바람막이는 미군 부대에서 시뮬레이션 박스 그게 방수가 잘 돼서 그거 주워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람막이 하고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가진 피난민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또 우리를 키워내고 또 여기서 자립을 했다는 거. 네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덕장하던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로 오셔서 또 옛날에는 이랬구나라는 모습을 또 한번 또 보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어머니 오늘 또 우리 동네에 계신 또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머님.
6: 우리 저 제 친구 외할머니예요.
2: 아, 진짜?
6: 제 친구 외할머니.
5: 예, 예, 예.
7: 요만할 때 봤거든.
5: 맞아.
0: 그렇게 앉아서.
2: 어, 앉아.
0: 예, 예.
2: 홍대 씨가 안으로 좀.
5: 제가 안 들어갈까?
2: 예. 아, 누군지 좀 제대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6: 저희 이제 제 친구 있어요.
2: 예.
6: 외할머니고.
2: 예.
6: 근데 또 그 친구가 제 외가로 6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돈 할머니도 되고 외할머니도 되고.
2: 이게 뭐 지방 방송이에요?
6: 그러니까요.
2: 적당히 하세요.
6: 재민이네 할머니.
7: 또 후배야.
6: 맞아요.
7: 학교 후배야.
6: 예, 예.
7: 여기도 후배고.
6: 예.
2: 어머니는 그 고향이 막 좀 한 번씩 그 떠오르거나 막 그립진 않아요?
6: 어디세요? 어디시세요?
7: 저는 통천이고 아버지는 북한에서 역장을 하셨고 기차 역장. 할머니 애가집은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가 흥남부두에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아가리 함대. 아가리 함대.
6: 아가리 함대.
7: 그 어마어마한 실험들이
2: 아가리 함대.
0: LSD선인데 그래서 어른들이 잘 모르니까 입이 입구가 앞에서 벌어지니까 그거를 이북말로 하면 입을 아가리니까
6: 아가리 함대.
7: 그래서 우리들의 표에는 아가리 함대에 17만 명인가 2만 명인가 그 배를 타는 데는 배 옆에 이게 구불 같은 사다리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고.

아기를 금방 놓을 수 있는 엄마도 있고 갓난 아기도 있고 살기 위해서는 형제 부모도 없어. 내가 먼저 올라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배에 한번 상상을 해봐.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0: 비 오고 이런 날에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문 열어놓고 비를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이북 생각하시겠죠. 고향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군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띠띠리리띠리 들레들레들레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갔다가 왔니? 니 어디 갔다가 왔니? 들레 들리 뜨리리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무서워서 뭐 아이고 이런 소리도 못하고 그냥 리뜨리 리뜨리로 갔다가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이 요 대목이 막 울면서 정말 애틋하게 저도 이걸 하면은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본을 조금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0: 울었어요. 왜 울었어? 근데 우리 이래미가
2: 그냥
0: 어떤 마음이야? 왜 울어?
2: 상상했어요.
1: 상상해요. 고마워요.
0: 어떤
1: 네, 맞아요. 울었어요.
2: 그냥 그 집안에서 밖에 못 나가고 안에서 숨어서. 혼자서 숨어서 막 슬퍼.
1: 맞아, 이거를 하면은 너무 서글퍼서 우리도 이렇게 요만한 물장구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바가지 밑에다가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굴러요. 리띠리 리띠리 들레들리 띠리리리리리 이러다가 아들이 군인을 가니까 아유 내 딸이 봉사 아유 내 딸이 아들아 아니 아니
0: 저 아까 진짜 웃으시는 줄 알고
1: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 노래는 이렇게 애절하게
3: 이렇게 맞아요.
4: 애절하게 어머니 하는 거는 맞는데
3: 네, 그렇죠.
4: 어머니가 연기도 잘하시는 거 같아요. 난 진짜
0: 근데 우리 동네 여기 처음부터 네. 엄마들이 연기 다 잘해요.
4: 아니, 그러면
0: 이렇게 연기 잘하세요.
4: 혼나자 말자 박규라고 이렇게 하는 너 어머니 우는데 내가 안 우니까 내가 좀 미안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 연기를 다시 한번 그 띠띠리 그 다시
1: 아버님.
4: 끝. 끝. 대한민국의 울음 연기는 어머니가 1등이네.
3: 내가 이제 연기라 했지만 그만큼 이제 그 속에 애안이 있으니까. 야. 근데 나는 오늘 뭐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 통해서 사실 이 그 우리가 몰랐던 그 세부적인 좀 역사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또 우리 이름이하고 서령이도 오면 한번 들리겠습니다.
1: 우리 여기 신승태. 예.
5: 만 오면 될 것 같아요.
6: 네, 만 오면 될 것 같아요.
0: 저기 우리 고향도 한번 가자. 이거 뭐 그런 옷은 못 살겠네. 야, 여기 또 어디예요?
7: 여기는요, 네. 대포항입니다. 아...
8: 대포항 무조건 먹으러 온 거야?
9: 네,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10: 근데 뭐 먹어요?
8: 우리 이제 뭐 시키는 거 먹어요.
3: 아니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요게 중요한 거지, 돈이.
11: 자, 저희가 그 용돈 드릴게요.
3: 야, 맞다, 준비했어.
9: 어머, 용돈.
8: 어떤 아, 이것도 거? 근데 다 다르다, 또.
9: 두꺼운 거, 두꺼운 거.
8: 나 근데 이런 거 진짜. 나 진짜 못해.
9: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먹어 볼게요.
11: 아주 공개하지 마세요.
1: 아, 참.
11: 아, 보지 마야지.
8: 아, 보지 마!
9: 네.
8: 야, 나는 무슨 편지 같아. 느낌이. 이 돈이 아닌 것 같아.
3: 예능의 국룰상 마지막에 최저 금액일 수는 없어. 예능의 국룰이야, 이거는. 이거는 국룰이야.
8: 아, 좀 얇다. 왜? 왜?
9: 진짜? 5천?
8: 야, 5천 시켜 먹지.
9: 와,
8: 잘 먹어.
3: 뭐? 먹을 수 있어?
8: 튀김
3: 먹을 수 있어?
8: 먹을 수 있어.
9: 아, 그래요? 아, 진짜?
1: 마키아 또야.
9: 어머, 대박인가 봐요.
8: 9만 원인가 봐.
9: 어떡해? 어떡해? 진짜 어떡해? 뻑이.
8: 둘이 5천 원, 1천 원 가지고. 야, 근데.

0: 근데 5,000원이 제일 많은 걸 수도 있어.
1: 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2: 나 너무 떨려.
3: 아니, 10,000원, 50,000원 있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2: 야, 너 좋겠다.
1: 왜? 어떻게?
2: 50,000원이야? 너 10,000원이야?
1: 아니, 나보고 좋겠다고 하시는데? 뭐지? 아. 뭐야, 오빠? 와! 대박!
4: 10,000원!
1: 좋은데? My turn.
2: 우리 아까 뭐
1: 뭘까요? 아, 참. 슬퍼하지 마.
2: 50,000원이겠지.
1: 아니요. 10,000원. 오!
5: 아, 맥스가 20,000원이야?
0: 이게 뻥인 것 같아. 속이 무슨.
5: 아니, 아니야. 진짜야. 내가. 같이 먹어도 돼요?
6: 알아서
5: 같이 하겠습니다. 아, 같이 먹어도 돼요.
1: 저는 쉐어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2: 갈게요.
4: 일단은 저랑 음식을 쉐어하고 싶어요.
2: 저는 갈게요.
5: 아니.
4: 말도 안 들어요.
1: 그동안
4: 안 줘요.
1: 아니.
0: 잠깐만요. 돈 터치.
1: 잘 보여야 돼. 어, 맞아. 우리가 이제 뵙기로.
0: 아니야, 근데 나 5,000원 먹을 수 있어. 아, 나 이거 뭐 먹을
1: 수 있어. 누가 있으리?
5: 아, 일단 가서 시세를 한번 봅시다, 시세를. 몇 분 일했지? 몇 분? 20분. 아, 근데 돈이 없는데.
1: 3초!
5: 야! 야, 붙어도 왜 1분이야? 절로 붙어라! 아니, 여기가 아니라, 너 지금 잘못 찾았어.
1: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뭐, 보니까, 뭐, 유통해지고 뭐,
5: 아니라니까. 아, 얘도 진짜 멍청하다니까. 아니야. 아니, 10,000원, 20,000원한테 붙어야지. 5,000원한테 붙어 못하냐.
1: 분명 날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그래요.
5: 아니야. 아니, 내가 여유 있으면.
1: 이래머니한테 손을 이렇게 뻗었거든요. 일단 이래머니가 가네.
3: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그러면 작전을 좀 짜자고. 너가 노래를 한 두 곡 해라. 어?
1: 그래요?
3: 이 우리의 그 능력, 재능을 파는 거지. 재능을 팔아서 쟤들의 있는 돈보다 더 받아오자고.
1: 돈을요?
3: 아니, 있는 쟤들 돈보다 우리가 더 받아. 아, 그러면 괜찮잖아, 재능 기부.
2: 아니, 여기 20,000원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너무 여유롭잖아요.
7: 그럼 우리도 떡고물 떨어지나요?
2: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감독님. 다 같이 먹어야지. 여기에 이제 여기 생선구이집이 있어. 먹어, 다 먹어야 돼.
0: 여기 어디 간 거야?
1: 혹시 세트 메뉴 같은 거 있어?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거. 아, 여기 모듬 세트. 오케이. 12,000원. 왕수 두 개. 누드새우 두 개. 오징어 두 개.
4: 만 원에 해서 드릴까요?
1: 되게 순사. 우와! 어머머. 아, 대박이요. 우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가져갈걸요?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갈걸요?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이 먹고 싶으면 저한테 뭐 해줬으면 좋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무겁다. 어우, 무겁다. 감사합니다.
2: 회를 빨리 사야 돼요. 회 좀 해 먹을 거면.
1: 승재 오빠! 어? 오빠는 10,000원으로 이만큼 음식을 살 수 있어요?
2: 주셨어? 야, 그건 안 돼.
1: 사랑의 힘이야.
2: 안 돼. 그건 안 되지.
1: 야, 이게 뭔데? 알아서 시키도 있어. 봐봐요, 시키.
2: 야. 오, 진짜
1: 그러니까,
2: 맛있겠다.
1: 그러니까. 어? 그래요, 알았어. 오빠는 돈이 많아서 가능해.
2: 야! 뭐 먹고 싶어? 오빠 20,000원 있다.
1: 아싸!
2: 야, 가발해. 뭐, 베개야 뭐야?
1: 뭐 먹을까요?
2: 회야 뭐야? 먹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0: 여기다.
8: 오징어 한 마리가 15,000원에 한 마리가
1: 네.
8: 두 마리 20,000원이 가는
0: 안 돼, 그러면 오케이. 오징어 두 마리 갖고 누구 코에 붙여?
1: 어, 그래요?
8: 아니, 광어 한 마리 때문에 양반
1: 광어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는 불가능일까요? 야. 3만 원이요?
0: 너 돈 다 썼지, 만 원.
1: 다 썼어요. 아,
0: 그러면 오징어 두 마리 먹는 게 낫겠다, 그치?
1: 그쵸.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멋있게.
0: 우와. 아니, 근데 이게 난 제일, 내가 2만 원 제일 비싼 거 받은 거 같은데 양은 제일 적은 거 같아. 설악산 단풍잎이 불기가 몇 번이며 짜자자자잔잔
2: 멍게 한 마리만 더 주세요. 이게 뭐예요?
0: 아, 뭐 노래 두 소절 했는데 멍게가 두 마리가 왔어요.
2: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2: 아, 네, 뽀글지.

0: 야, 너는 아이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살 게 많나.
1: 아니
0: 와이를 느껴. 아, 뭐 돈 많다고 뭐.
1: 근데 우리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거기서 우리가.
2: 아, 와이가 먼저 도착했어.
0: 와, 아니, 돈이 많으니까 많이 샀네.
2: 뭐예요? 와. 보여줄게요.
1: 둘이 합작이 했어?
0: 없는 애들끼리 합쳤지.
1: 우리 네. 한 팀으로 모여서 둘이?
2: 난 서린이 노래 불렀던 거 들었던 거 같은데?
0: 아니, 맞아? 노래야 이제 속초 시민들이 원하니까 부르고 하는 네. 거지.
2: 그래?
0: 이제 그러면 그거 뭐야 이래미가 산 거는 이래미가 먹고 승태가 산 거는 승태가 먹고 우리 둘은 우리 둘이 먹고 네. 이래 된 거다.
2: 누가 그래요?
1: 왜? 우리 같이 먹어도 되잖아.
0: 아 같이 먹어도 돼?
2: 같이 먹어도 돼.
0: 너희 뭐 한 팀이야 뭐야?
1: 아니까 한 팀이라기보다
0: 아니 너희가 아까 사실 우리를 거의 뭐 버리듯이 가길래 난 좀 서운했어.
1: 아니 우리도 같이 안 갔어. 따로 갔어.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둘을 아예 버리더라.
1: 나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회 같은 걸 살 수 있잖아. 아. 빨리 회를 떠서 맛있는 걸 먹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빨리 갔지.
2: 저는
0: 그러면 일단 가면 2만 원부터 한 까자. 2만 원부터.
2: 좋아요.
0: 와. 와, 우리 왜 막네.
2: 살아있어.
1: 그러니까 우리 오징어 봐봐, 여기 막 붙은 거 봐.
0: 오징어 해 조금 살짝 이게 마음 가는데. 야, 확실히 2만 원 다르네.
2: 다르네, 상당히 다르네.
1: 그럼.
2: 만 원은.
1: 얘는 봐봐,
0: 붓다리 붓다리. 만 원인데 너무 많다.
2: 원래 만 원에 다 2개씩 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름의 그 능력 그리고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0: 와, 일단은 집안 여기, 잔치하겠다.
2: 그러니까. 고구마 튀김, 새우 튀김 여러 가지 오징어, 사이즈들, 오징어 튀김 잔뜩.
1: 얘는 어디서 사기치고 왔네.
0: 그냥 우리 맨날 한 26,000원만 주라. 뭐 이거 뭐 한 끼 먹겠네.
1: 지금 너무 일단, 좀 양심 없이 하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2: 튀김.
0: 자, 우리 튀김.
2: 네, 튀김. 멍게?
3: 아, 멍게.
2: 짜잔.
0: 왜 저래?
2: 어떡해?
0: 뭐야, 그거?
2: 광어인가?
1: 아니야, 숭어야, 뭐야?
0: 그것도 좋아하십니까?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4: 갑자기 물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라고.
2: 아니면은 제가 모두 다 아실만한 노래 불러드릴게요.
0: 아, 모두 네, 알만한 노래.
2: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땐 늦어도 10분 내로.
0: 남는 거 조금 없나?
5: 남는 거 아 줄 수 있지. 조금만 많이 남아야지 그러면.
0: 아, 살.
2: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0: 버리는 거 조금만 이제 썰어주죠. 예.
2: 어머 세상에.
0: 돈 1,000원 이제 남았는데 네. 예, 마지막 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예. 이게 지금 1,000원 가지고 될 게 아닌데. 큰일 났네.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한 요 정도 사왔다. 아, 자, 이게 좀 공유해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드릴게요.
0: 네, 앞접시 하나 주세요.
1: 야, 오징어에 근데 진짜 맛있다.
0: 아, 오징어 잘 샀다.
2: 식감이 최고다.
0: 아침부터 뭐 우리가 속초를 그냥 거의 이 정도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본 거 아닙니까?
2: 네. 그럼요.
6: 다 같이 오늘 속초에 와서 또 기분 좋게 놀아줘가지고 제가 너무 좋고 뿌듯하네요 사실. 속초 시장님도 아닌데 뭐 그래 속초 시장님 같네 내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속초를 지켜주셔서.
2: 우리가 감사해요. 네 저희가 진짜 더 스트레스도 확 풀렸고
0: 조금 더 깊숙이 초심의 자세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 예, 예.
0: 그래서 속초.
2: 아.
6: 뭐 너무 알아들었어.
2: 왜 나만 알아들었지?
6: 나 못 알아들었어.
0: 속까지 이제 쳐다보는.
6: 아,
0: 초심으로 쳐다보는. 속초.
2: 아, 속초. 네. 속이 촉촉하는 도시. 속초.
0: 오. 저는 속초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갑자기요? 왜 말을 바꾸세요? 아, 또.
6: 오빠 속초 하려고.
0: 속이 촉촉한 도시.
2: 아,
0: 속초. 예.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속초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2: 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했어요. 오빠요!
1: 우와!
2: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됐네! 네. 처음으로!
7: 이순신 장군.
1: 정답. 천고.
2: 정답. 대박. 멋있었어요.
1: 야, 새끼야! 양상국 새끼야! 양상국 새끼야! 이거 나 흔들지 마!
3: 나 이거 나야 돼.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4: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란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그러니까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본경으로
2: 놀러오세요.
3: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 일본이 이거.
5: 아.
0: 멋지고 좋구나. 그 남동녀에 따라 남.
6: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7: 국악하는 10대 때.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럴 땐 어디에?
2: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안산 시립국악단 제70회 정기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현입니다. 와. 우리 안산 시립국악단 올해로 이 정기 연주회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실까요? 맞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70회, 70번째. 사람으로 치면 고희이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종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뜻대로 연주해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연주하는 곳이 바로 우리 안산 시립국악단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 만큼 오늘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무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악기가 뭘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께서 이 악기가 없으면 음악이 심심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악기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는데 저음의 소리가 사람이 우는 소리보다도 더 아련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 악기는 두 글자인데 뭘까요? 와, 역시 대단하세요. 야, 안산이 진짜 국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도시라고도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바로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퀴즈를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이 무대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이번 무대는 가사 없는 판소리라는 산조 명인들의 설명처럼 기본 바탕에 특색 있는 선율을 더한 아쟁의 매력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소리 명창이기도 한 김일구 선생에게 전수받은 경이로운 소리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태백 아쟁 명인이 전합니다. 이태백류 아쟁 산조에 의한 협주곡 따뜻한 박수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응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가장 경쾌한 민요 중에 한 곡이 바로 경기 민요인데요. 이 경기 민요 중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곡 창부타령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창부타령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들을 다음 곡은 아주 해학적인 창부타령 그리고 서정적인 매화타령. 자, 그리고 익살스럽고 흥이 넘치는 자진방아 타령과 장기 타령. 좋다. 여러분들의 그 추임새에 이어서 우리 국악인 견두리 씨와 안산 시립국악단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모르고 준비를 조금만 했는데 더 열심히 준비를 할걸 그랬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안산시립 국악단의 음악회를 통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지금 행복하신 것처럼 즐거우신 것처럼 그 마음 가득 채워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장기 타령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또 신이 나시고 흥겨우시면 추임새와 박수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하고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얼씨구!

우리 추임새가 절로 나죠? 얼씨구! 이것 봐. 처음 시작보다 훨씬 추임새 소리가 커졌잖아요. 이제 이 다음 무대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더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요즘에 스트레스들도 많이들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돈도 안 들어요. 뭐 힘도 많이 안 들어요. 콧노래 자주 부르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요. 심신안정에도 좋아서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대요. 그래서 오늘 이분과 같이 콧노래도 부르고

좋은 노래 따라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섬 뭘까요? 정답!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는 신나게 놀아주세요. 아낌없는 박수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가수 서른도 씨의 무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우리의 소리는 늘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참 좋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기 안산시 시립 예, 국악단 여러분들의 70회 정기 연주회죠. 예, 정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모처럼 여러분 이렇게 만났는데 좀 재미난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공연이 별게 있습니까?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죠. 하여튼 여러분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예. 이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웃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웃고 스트레스 좀 확 푸시고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자, 이번에는 우리 사람은 이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예, 추억하면 또 아름다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모처럼 여러분 추억에 한번 쭉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공연 많이 다니신 분들이네. 어째 요때 딱 앵콜하면 노래 더 한다는 걸 알고 계시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깊은 인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연을 그렇게 노래만 하고 가면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시겠어요? 우리가 추억을 한번 만들까요? 추억? 그럼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저 2층 3층 일어나지 마세요. 책임 못 줍니다. 네, 가만 앉아 계시고. 자, 1층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삼바 예언부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흔들어 보자고요. 좋아요? 좋아요. 엄마 주세요. 우!

우리 서른도씨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쩜 트로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연주해요. 우리 안산 시립국악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유행어 아실까요? 우리 것이? 아실 줄 알았어. 저하고 연배가 다 비슷해 보이셔서. 그 좋은 우리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자들이 함께 이 무대를 채울 텐데요. 여러분들 신나게 춤추면서 우리 서른도시랑 즐기실 때 이

여러분들은 무대 뒤에서 준비하느라 지금부터 즐길 거니까 더 큰 박수와 추임새로 맞아주시죠. 자,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자들이 이동주류 소고놀이 한바탕 신명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씨구!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 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나따라따라 한방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중도 하온 신세!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줄기에서 엄청 불어 나와요.
1: 자, 본격으로
2: 놀러오세요.
3: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 일본이 이거
5: 아
6: 멋지고 좋구나. 그 남동녀에 따라 나
7: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8: 국악하는 10대들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2: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과 알까기의 콜라보. 네? 국악이나 지정진님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도 알까로 왔습니다.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오늘도 어김없이 국악인과 시청자들이 알까기로 어우러져 한바탕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일찍이 알봉 대사께서는 팔공산에서 수도하면서 알까기는 반드시 여덟 알 이하로 해라. 왜냐면은 열대 알막의 균형은 너무 정신없지 않습니까?
1: 아,
0: 여덟 알 이하로 해라. 좋습니다. 국악의 날 지적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하겠습니다. 대국장. 네. 긴장감이 싹 돌아.
1: 네. 먼저 백도를 잡은 하동근 5단입니다.
0: 네. 신예죠. 하동근 5단은 원래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담배 회사 근로자였습니다.
1: 진짜요?
0: 네. 그러다가 K본부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0: 편에서 최우 수상을 차지하면서 네? 네. 자기에게 이제 가수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지만 네. 다음 배 만드는 회사에서 1년 동안 한우 팔지 않고 일해야 정규직이 될 수 있기에 네. 전국노래자랑 연말 왕중왕전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 네. 돼야 되니까. 네. 네.
1: 그러다가 이제 또 문득 네. 내일은 리스터트롯 소식을 듣게 되어 무작정 도전했는데요. 네. 네. 기세는 좋았으나 네.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0: 네. 그런데 네. 하동훈 5단이 워낙에 사교성이 좋아요. 네. 이 1라운드 탈락이었지만 말이죠. 네. 같이 탈락한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타 네. 강사인 수학 강사인 정승재를 찾게 되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본 이런 꿈 대신 이뤄라 하면서 하동근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1: 오, 진짜요?
0: 그리고 하동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같이 탈락한 고만고만한 친구들을 모아서 뭐 너트브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네. 마치 입상한 듯한 느낌을 줬던 거지요. 네. 네.
1: 네. 하동근 5단은 또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 창법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2: 사랑했어 떠나야 하는 그 사람.
0: 그러다가 하동근 가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네. 이 국악방송의 소리를 배웁시다. 대단했던 프로지요.
1: 네, 네. 맞아요.
0: 이 고정 출연했는데 이 뻥을 좀 보태가지고 네. 연습을 1000번 이상 하고 1004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상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3: 준비되죠. 물결같이 흩어진다 장비의 호통 소리
1: 그러게요.
3: 올락든가
0: 노래고 앞에 장소 없지요. 네. 하동근 5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4: 전국노래자랑 왕중왕전은 못 갔지만 알까기 왕중왕전은 꼭 가겠습니다. 화이팅!
0: 네. 크게 자신감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간다니까 네. 진짜 갈지 안 갈지 네. 지켜보고 우린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지요. 네. 네.
1: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고영렬 5단입니다.
0: 광주 출신의 피아노 병창으로 유명한 고영렬 5단입니다. 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기에 피아노를 치면서 소리를 하는 피아노 병창은 그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영렬 5단은 준비된 음악 천재. 네. 이 국악의 클래식과 팝, 재즈, 월드, 뮤직까지 여러 장르와 협업을 하며 국악의 다양성과 대중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1: 제가 엄마가 된다면
0: 그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엄마 얘기를 하고 된다면
1: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1: 아니, 곧 아니 그럼 안 되지. 아니,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0: 제가 엄마 굿디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곧 됩니다. 곧 엄마가 되는데 아니,
1: 하여튼 네. 제가 엄마가 된다면 네. 네. 아이들에게 이제 국악과 양악을 다 가르쳐야겠어요. 와. 그래야 이렇게 고영렬 5단처럼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아, 오버. 알았다, 오버. 네.
1: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아, 오버. 알았다, 오버. 네. 솔로 가지요. 네. 네.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알았다, 오버. 네. 이 고영렬 팔소리는 중저음의 깊고 부드러운 음색에 정교하고 섬세한 기교로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추장전의 사랑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잠깐 한 소절만.
5: 한 소절만?
1: 네. 말해도 됩니다.
0: 눈치 보지 말고.
5: 피아노를 치면서 네. 네, 이제 피아노 코드를 짚으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거기까지.
1: 와. 와.
0: 내공이 네.
1: 진짜 뭔가 달라요.
0: 네, 네. 진짜 뭐가 업고 노는 사람이 네. 때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구만. 네.
1: 오. 너무 기대돼요. 진짜
0: 피아노... 이것이 바로 네. 젊은 소리꾼 고영렬이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1: 네, 떠오르는 소리꾼 고영렬 5단, 팬텀싱어 3, 풍류대장,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방송에서 국악의 다양한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고영렬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5: 예. 아,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4: 아니 이렇게까지.
5: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4: 아니 이렇게까지.
0: 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지.

0: 호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감사할 따름이지요.
1: 네. 네? 근데 적폰으로 말씀하시니까 진짜 같아요, 되게. 여기.
2: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몇 달 올려놓고 연습, 네. 연습인 거지요. 네. 네. 이게 이제 꽥을 방지하고. 예, 연습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네. 강약 조절. 네.
1: 와! 오, 잘하시는데요?
0: 연습. 오. 네, 그렇습니다. 와, 저런 정도. 오늘 대구, 오늘 알까기 공부하는 신애들. 네. 공부할 체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없어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서로 정중하게 인사, 예의를 갖추고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례. 자, 보석해 주시죠. 보석은 자유입니다. 한동근 오단 말이죠?
1: 네. 100. 마지막 노를 어떻게 놓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0: 네. 아, 그런 식으로.
1: 고영렬 오단도 엄청 신중하게 놓고 있어요.
0: 고영렬 오단은 왼손 오른손 각을 보는 거지요.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고영렬 오단과 한동근 오단의 1차전 흑도를 잡은 고영렬 오단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왼손 답법으로 먼저. 왼손잡인가요?
1: 양손잡인가요?
0: 그걸 첫수로. 와! 성공!
1: 와!
0: 멋진 수입니다.
1: 네.
0: 야, 상당히 먼 거리에.
1: 네, 처음부터 깔끔하게.
0: 예. 망연자실. 네. 이거 뭐야? 하동으로 다 당황하고 네. 있습니다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쳤습니다.
1: 네.
0: 반격에 나섰어. 장군 몽구로 하면 됩니다.
1: 네.
0: 쳐들어온 특공대 무시하고 네. 내가 갈 길로
1: 네.
0: 저 뭐 넉 점, 석 점을 향해서 네. 저 같으면 공격을 할 텐데 말이죠. 네. 근데 공격할 네. 그거로 네, 좋습니다. 가능해요. 과연 성립이 될지?
3: 네.
1: 네. 아쉽게
0: 추가 나왔습니다.
1: 그 사이로 지나갔네요.
0: 두 대국자 고영여로 다른 성공을 했고 하동근 5단은 첫 수가 꽥으로 끝났습니다.
1: 네, 근데 뭐 아직 네, 좀 슬퍼하기는 이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초반 첫 수 끝난 상태에서 두 점 차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 맞네요.
0: 네. 자, 또 손을 푸는 고영렬 5단.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1: 이야.
0: 자신 있습니다, 플레이에.
1: 우와.
0: 자,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석작전, 놀개타법입니다.
1: 네.
0: 네. 미칠 거 없다.
1: 네, 같이 떨어졌지만.
0: 그렇습니다.
1: 그래도 앞서고 있어요.
0: 앞서고 있지요. 네. 잘 풀리고 있어요.
1: 네.
0: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네, 자리를 줬습니다. 자, 무릎 꿇은 상태에서 스피드는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저렇게 빨리 꽥이 나왔네요. 꽥수가 나왔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네.
0: 꽥만 지금 두 번.
1: 네.
0: 꽥.
1: 네.
0: 오리인가요? 오리. 꽥.
1: 꽥. 네. 네.
0: 자, 네. 고용료로다 대단합니다. 오른손 왼손 자유자재.
1: 네. 양손잡이가 유리할 것 같아요.
0: 아유. 매우 유리하지요. 와. 이게 각도가 문제인데.
1: 네.
0: 야.
1: 근데 또 이.
0: 네.
1: 시계까지. 시계가 아니네요.
0: 시계
1: 네, 팔찌를.
0: 네.
1: 불렀어요.
0: 안과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시계라고 안 하지요.
1: 네. 팔찌를 불렀습니다.
0: 네. 자. 네.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공격을 하네요. 그거로. 저 같으면 중앙에 있는 한 점으로 할 텐데. 그 멀리서. 그래도! 고영렬 5단 대단합니다.
1: 고영렬 5단이 네. 좀 안 그래도 좋은 소식이 많아요.
0: 네.
1: 네, 결혼을 발표했어요.
0: 결혼 발표?
1: 네.
0: 예. 야,
3: 그래서 신나서 그런.

0: 기분인가요?
1: 네, 지금 아주 기분이 좋죠.
0: 네, 너무 좋죠. 좋겠는데 네. 오늘 알까기 그래서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소리꾼 고영렬과 성악가의 크로스오버.
1: 네.
0: 예, 하다하다 결혼도 이제 크로스오버로.
1: 그러니까요.
0: 장르를 넘나들며 한다는 진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서 태어나는 이세는 당연히 예쁠 거고 국악과 양악을 네? 양쪽 체력 다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너무 부러워요.
0: 예.
1: 네. 와. 여유가 넘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0: 갑자기 초라해진 하동준 5단.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1: 네,
0: 그러나 뭔가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됐어요? 이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1: 네.
0: 뭐 살살 해도 충분히 날아가는데 힘이 드니까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또 모릅니다.
0: 누가 멀리 날아가나 게임이 아니거든요.
1: 네.
0: 지금 고영렬 5단은
1: 아, 1공발. 네. 네. 한 알밖에 안 떨어졌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점이 1점입니다.
1: 네.
0: 그리고 하동건 5단은 떨렁 두 알라 맞는데 네?
1: 아...
0: 좀 애처로운 입장입니다.
1: 근데 또 모르잖아요.
0: 모르죠.
1: 그렇죠. 네.
0: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모든 경기는 역전.
1: 맞아요.
0: 자, 네. 네. 본인이 오. 침착하게. 오.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죠. 그 멀리서.
1: 우와, 너무 깔끔해요. 우와.
0: 우와, 저 멀리서.
1: 와.
0: 눈 깜짝할 사이.
1: 진짜.
0: 네?

0: 야, 현재까지는
1: 네.
0: 압도적인데요. 고영열 5단.
1: 네, 하동근 5단은 뭔가 풀었습니다.
0: 적수가 안 됩니다. 의욕만 앞서고 있어요, 지금. 네.
1: 자, 일단 하동근
0: 다른 분들은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왕 끝나는 거 또 2차전이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한 수는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을 대비해서
1: 네.
0: 이렇게 원사이드에게 지는 것보다는
1: 네.
0: 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네네네.
0: 처첩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래도 나에게도 이런 수가 있다. 네. 보여주고 말이죠.
1: 사실 한 알만 남았을 때 도망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네. 멋있게 남자답게 아주
0: 그렇습니다.
1: 시원하게 날렸어요.
0: 뒤로 빼진 않겠다. 네. 아직까지 쓰더라도.
1: 이 하동근 5단은요. 네. 또 신곡을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0: 그 홍진영 아시죠? 사랑의 배터리. 네. 아니 잘 알죠. 우리 예전에 알까기도 같이 해설하고 있었죠.
1: 네, 맞아요.
0: 네, 네.
1: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 노래의 주인공 아시죠?
0: 홍진영 씨. 노래 잘하시는데요. 네. 홍진영 씨가
1: 네.
0: 네, 위기의식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홍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0: 네.
1: 복세편사를 받아서 불렀다고 해요. 복세편사.
0: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1: 아세요?
0: 복이면 이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1: 오, 뭐 맞아요.
0: 네. 근데 노래 제목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1: 안 복잡합니다. 복세편살. 이게 신조어예요. 네.
0: 나는 복잡하게 느끼는데 왜 안 복잡하다고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1: 안 복잡합니다.
0: 안 복잡한 거로
1: 지금
0: 하고.
1: 아마 하동근 5단의 머리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0: 아, 네. 그래요? 네. 복잡하군요. 네, 복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끝날 것인지 보통, 예,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끝내겠다. 오른손으로, 그것도 괜찮네요.
1: 와.
0: 오른손이 더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석작전으로 그냥
2: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고영열 5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고영열 5단이 한

0: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고영렬 5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1: 국악의 날 최종 기념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시작합니다.
0: 자,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고영렬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자, 역시 흑선이죠. 흑선. 네. 네. 손을 지금 풀고 있는데 저 손 보세요. 오. 아주 복손이에요. 도톰한 네. 게. 네. 어떻게 저렇게 손이 토시토시 이렇게. 네. 복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알도 잘까 하는. 네. 자, 이번에 2차전은 어떻게 첫수를 보여줄지? 이런 정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실수한 거 아니에요.
0: 네, 나쁘지 않았어요.
1: 이렇게 하는데, 자, 아름 너에게 넘어긴다. 네. 어떻게 처리를 할래? 네. 그런 겁니다. 자, 만회를 해야 돼요 하는 건 5단. 네.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네? 그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하나요? 네. 네. 자, 이제 본인이 긴장되니까 긴장을 풀 의미에서. 자, 그렇습니다! 하동근 5단! 과연 하동근!
0: 네.

0: 2차전은
1: 담배 회사 그 정규 직기를 들기 위해서 네. 예? 결선에도 불참했던 네. 하동원 5단
0: 네? 진짜 알까기 왕중왕전 가나요?
1: 네. 오 좋아요. 네. 저 약간은 당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용여로 다닙니다.
0: 네.
1: 네. 자, 그렇게. 그거 좋아요. 와!
0: 와!
1: 깔끔합니다.
0: 진짜 깔끔해요.
1: 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와. 멋진 수였습니다.
0: 네.
1: 와. 자, 그래? 이제 나도.
0: 네.
1: 손이 풀렸어.
0: 네.
1: 하동근 5단입니다.
0: 네. 2차전은 네. 또 하동근 5단이 이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과연. 아, 저. 네!
0: 같이. 네. 네.
1: 농기 탑보.
0: 네.
1: 네.
0: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득과실이 없는.
0: 네. 네. 이 하동근 5단에겐요. 네. 그 짭GD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1: 이제 그러니까 GD라고 있잖아요.
0: 네.
1: 네? 이게 스타 GD.
0: 네.
1: 패션의 아이콘. 이상한 옷 색깔.
0: 네.
1: GD하고 비슷한
0: 오늘 디자인에. 오늘 되게 화려해요.
1: 네, 네.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잘 입는다 해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동근 5단이 이제 나타나면은 네. 오! GD! 아니네, 짭이네.
0: 네.
1: 해서 짭 GD가 됐다고 합니다.
0: 아 그래도 뭐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네. 듣는 거지.
0: 오늘도 아주 귀여워요,
1: 네.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아유, 네. 네. 좋습니다. 반면 고영렬 5단은 상위는 100,
0: 네.
1: 하위는
0: 바둑알. 네, 네 알까기에 맞춰서
1: 컨셉이 자세가 된 거예요.
0: 네.
1: 준비된 고영렬 5단.
0: 네.
1: 왼손 오른손 자유자재. 와! 이번에는 서로
0: 네.
1: 네.
0: 알 수 없어요.
1: 너무 몸살이지 않고
0: 네.
1: 시원시원하게 네. 까고 있습니다.
0: 네. 똑같아요.
1: 최종
0: 지금.
1: 결과는
0: 네.
1: 두고 보자 이거죠.
0: 네.
1: 네. 그래. 지금 막상막합니다.
0: 네,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요.
1: 1차전과는 사뭇 다른 하동근 5단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0: 네.
1: 네. 저걸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0: 저거를 하면 뭐가 네. 잘 되나 봐요.
1: 네. 저런 시간에 집중을 해서 까먹습니다. 별짓을 다 하는. 저거는 이제 골퍼들이
0: 네.
1: 바람 방향 보려고
0: 네.
1: 네. 하는 제스처인데. 자, 과연! 와! 와! 구사일생 살았어요! 와! 되는 날입니다!
0: 와!
1: 이렇게 좀 역전!
0: 네, 미워보세요.
1: 하동근 5단 지금 한 점 앞두고 있습니다.
0: 아.
1: 이야.
0: 와.
1: 대단합니다.

0: 당황하고 있는 고영유 로단. 네. 나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아, 저게 매너죠.
1: 네, 멋있어요.
0: 굉장히 멋진 플레이 박수 쳐주고 말이죠. 네. 그러나, 나 고영열이야. 어? 아! 그게 살았으면 네. 상당히 유리했을 텐데.
1: 맞아요.
0: 그래도 몰라요. 네. 이건 뭐 한정 차이니까. 네. 이거 끝나봐야 합니다. 네. 알까기 모릅니다. 네. 이번 대국에서 네. 하동훈 5단이 승리한다면 결승전까지 가는 것이고,
1: 네.
0: 고영열 5단이 승리하면 이것으로 경기는 끝납니다.
1: 네.
0: 지금
1: 자리를.
0: 전국에서.
1: 네.
0: 이 두 대국자의 팬들 열심히
1: 뭐가 네.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0: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엄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본인의 아. 이제 루틴이죠. 네. 나는 또 이렇게 한다.
1: 네. 네. 네, 고영열 5단은요 판소리를 최신 유행가로 만들고 싶던 꿈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이 텐디기 나왔나요? 네, 눈 깜짝했어요. 예.
1: 오, 이 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멋있게 주아리.
0: 와, 단숨에 또 역전, 대역전.
1: 네, 네. 와.
0: 네, 이 고영열 5단 네. 뭐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판소리나 네. 민요가 마치 대중음악 유행가처럼
1: 네.
0: 널리 네. 불리워지는 날이 바로 국악의 저변이. 확대된 날이겠지요.
1: 네, 유행가가 히트곡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0: 그렇습니다. 다시 역전을 당하고 있는,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하동군 5단입니다.
1: 네.
0: 또 이상한 또 포즈를 취하겠지요. 그냥 가나요? 이번에는?
1: 아, 집중하고
0: 집중의
1: 있어요.
0: 집중해야 됩니다. 네. 1타 2득.
1: 아, 아주 아까워요. 네.
0: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네. 안 좋은 상황
1: 네.
0: 결과가 나왔지요.
1: 네. 아, 네. 이렇게 되면
0: 타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유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1: 네. 이렇게 되면 아, 지금은 이제... 고영열 5단이 좀 유리한 상황인데요.
0: 네.
1: 아, 네. 근데 또 이 하동근 5단을 본 복만대 감독은요.
0: 네.
1: 하동근 5단에게 배우가 될 상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어, 그런데 그 봉 감독님, 봉만대 감독님은 에로 영화 하시는 분 아닌가요?
1: 많이 보셨나 봐요.
0: 네, 몇 편 봐, 궁금하고. 네. 자, 하동근 5단이 했던 이 영화 배우로 데뷔한 날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내기 들어갑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부수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대신 아차 하면 또 뒤집힐 수도
1: 네,
0: 있어요.
1: 네, 맞아요.
0: 과연 이게 저 같으면은 글쎄, 역작전 성공했습니다.
1: 아, 네, 축하드립니다.
0: 와. 자, 이렇게 해서 2차전 고영열 5단의 승기로 오늘의 최종 챔피언은 고영열 5단이 차지했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1: 아유, 아닙니다. 아,
2: 잘했어요. 진짜 어,
3: 잘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4: 운이 좋았습니다.
0: 너무 잘하시니까 깔끔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3: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잘까지 인정하셨고.
4: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 만큼 국왕인의 금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또 잘 해주셨는데 운이 너무 좋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제가 절대 강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인정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0: 아, 너무 잘.
1: 네. 자, 두 분 다 수고하셨고 멋진 대국이었어요.
3: 네, 맞아요. 근데 멋있었어요.
1: 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미용인전 시즌 2.
3: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까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5: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6: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씨구! 어이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이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이효린 선배님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진양조의 느리고 깊은 선율로 시작하여 자진몰이에서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장단으로 발전하며 해금의 섬세한 표현과 흥취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그럼 이효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내 고향의 봄, 봄노래 꽃타령입니다. 오늘은 새 곡을 연곡으로 준비하였는데요. 내 고향의 봄, 봄노래는 봄 기운이 가득 찬 시골 농가의 전경을 그린 자연의 노래로서 화사한 봄내음을 풍기는 곡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꽃타령은 각양각색의 꽃들을 가사로 표현하여 잦은 모리 장단에 맞추어 남도 창법으로 흥겹게 노래한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네 번째 무대는 이서희 친구의 무산향입니다. 향악 정제 하나로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의 40수 생신을 경축하여 새롭게 창제하여 올린 동무입니다. 동시대의 춘앤전을 음유의 아름다움을 지닌 춤이라 한다면 무산향은 양강의 미를 표현하는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모반이라는 침상 같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서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통영 개타령, 꽃타령, 남도 새타령입니다. 남도의 봄을 노래하는 민요들을 엮은 연곡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영 개타령의 밝고 경쾌한 흥으로 시작해 꽃타령의 서정과 정취를 지나 남도 새타령의 깊은 소리로 마무리되며 봄날 자연과 사람의 정서를 소박하면서도 풍성하게 그려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서한우류 벚꽃춤입니다. 서한우류 벚꽃춤은 전라남도 해안지역인 완도의 금당도에서 행해지던 농악놀이에 속해 있던 것을 무대화한 춤입니다. 벚꽃은 농악북보다는 작고 소구보다는 큰 중북으로 벚꽃을 돌리고 차 올리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인데요. 토속적이며 투박한 마당의 노릭성의 동작들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켜 개성 있는 움직임을 창출해냈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역동성은 최고의 신명과 흥을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 곳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나따라따라 한번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경제총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6: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아,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자 했던 연민락 정신을 만나보는 그런 날이 되겠죠.
1: 네, 국악이 누구나 함께 듣고 또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음악이라는 의미가 담긴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단순히 국악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네. 국악 주간으로 아예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입니다. 남원 진도 부산 국립국악원 일원에서 공연은 물론이고요. 체험, 학술, 전시 국악의 매력을 그야말로 다채롭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셔서 우리 국악의 매력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노래 들어볼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0: 아, 그럼요.
1: 오늘은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은 민요의 흥겨움부터 그리고 판소리의 깊은 울림 그리고 연희의 신명과 연민락의 품격 있는 선율까지 모든 것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국악이 가진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국악 영재 친구들이 꾸미는 무대라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0: 자, 그러면 대망의 오늘 첫 무대입니다. 국악의 날의 기원이 된 연민락 중에 사장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0: 네, 국악의 날 특집 첫 무대로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의 연민낮 공연 함께했습니다. 정말 국악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자, 이 팀은 어떻게 꾸려진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1: 네,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34기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이 어벤져스처럼 모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눈길을 사로잡는 팀이에요.
2: 어쩐지. 예. 그러니까요, 어벤져스예요. 공연을 보는 내내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3: 여밀락이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음악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뜻을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더 연습도 책임감 있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0: 네, 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네. 국악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무대였는데 국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 내가 생각하는 국악이란 이런 것이다, 요 좀 아주 맛깔나게 좀 소개해 줄 친구 있을까요?
4: 네.
0: 좋아요.
2: 네. 예.
4: 국악은 빈박처럼 각 악기마다 고유의 맛과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비빔밥에 고추장이 빠질 수 없듯이 네. 각 악기마다 감칠맛이 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멋지다.
0: 그러네요. 비빔밥이다.
2: 앞으로 비빔밥을 보면 우리 국악이 생각날 것 같고 예. 고추장에 이렇게 비빌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예.
2: 근데 또 요즘에는 K-팝이 대세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국악을 잘 모르는 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국악을 좀 영어로 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친구 있을까요?
5: 네.
2: 한번 부탁해 볼까요? 영어로 국악 소개.
5: 국악 is Korean traditional music. It uses many instruments with different sounds. It also expresses deep feelings. All the sounds come together to make beautiful harmony.
0: 무슨 뜻이에요?
5: 국악은 이제 네. 저희 한국의 전통 음악이기도 하고 이 음악은 이제 깊은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곡이 이제 그런 장르이기도 하고
2: 네.
5: 또 이런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이제 아름다운 선율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0: 야, 뭐 굉장히 좋은 표현 많이 담았어요. 그렇죠? 예, 아주 영어로 저도 예, 땡큐.
5: You're welcome.
0: Good job. 오케이. 예, 자, 월드 투어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친구들 또 유난히 또 흥이 좀 많아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연습 도중에 좀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거나 힘들 때 그때 좀 즐겨서 춤은 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6: 바로 크레용 팝 빠빠빠 댄스입니다.
2: 네.
6: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그래요? 네. 예, 이게 분위기 좀 올려주나요?
6: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음악 한번 주세요.

0: 텐션 올라가네.
1: 네, 순식간에 에너지가 올라가. 느껴지네요.
0: 야, 어떻게 오늘 좀 제대로 된 건가요? 빠빠빠? 어때요? 평소랑 비교해서.

0: 아니 그냥 얘기해도 돼요.
1: 너무 잘한 것 같아요.
0: 잘했다고요? 난 다시 해야 되나 그랬는데.
2: 그럼 조우종 씨도 네. 순간 국악중학교 학생인 줄 알았잖아요.
0: 저는 아 왜 춤 같은 거 나오면은 또 제가 춤신추망이기 때문에 바로 점프가 가져야죠.
2: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아, 그럼요. 예, 아우 잘 봤습니다.
2: 네, 국립 국악중학교에서 국악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특별히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런 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3: 국악인들이 설 수 있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저희 이제 국악 방송이 있잖아요.
2: 네.
0: 예, 저희 이제 앞장서 나가고 있고 또 많은 방송에서 또 국악이 사랑받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예. 자 그러면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 또 기회 주시고요.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우리 국악 빛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 네, 다음 무대도 역시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4: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강효주 교수입니다. 국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악을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 소리를 그리고 경기 민요를 더욱더 알리는 데 기여하는 소리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구강의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빠질 수 없겠죠.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 명창이신 이춘희 선생님 문화에서 함께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경기미녀 팀입니다. 와!
1: 경기미녀의 전통을 지켜오신 이춘희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며 맑고 투명한 시냇물 같은 경기미녀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2: 경기미녀의 교과서라고 불리시는 강유주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경기미녀가 더 좋아졌어요.
0: 정말 좋아졌어요?
2: 네!
0: 우리 경기미녀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흠뻑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매력에 여러분이

0: 네, 이춘희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시죠.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 소리에 맥을 지켜오신 분이고, 그리고 강효주 명창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학을 양성하면서 경기민요의 매력을 널리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효주 명창과 어린 제자들이 함께한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1: 네,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전통의 소중한 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보시죠.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의 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종 씨, 국악의 날이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고 해요.
1: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함께했지만 네. 두 번째 날 더욱더 뭔가 느낌이 네. 풍성해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네. 이 소중한 우리 음악을 기리는 날이 왜 이제야 정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악의 날 이제 두 도를 맞았는데 네. 더욱더 우리 소리를 가까이 즐기고 나누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는요, 이번에 시간을 내서 네. 서울숲에서 하는 체험을 네. 한번 가보고 있어요. 체험 무대가 있대요. 네. 가서 거기에서 번화 돌리기도 하고 네. 탈 만들기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0: 저도 같이 갈게요.
1: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즐기다 보면 우리 국악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어떤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그 어느 때보다 흥이 정말 가득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아주 멋진 무대였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연의 심장입니다.
2: 네.
1: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집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건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특별한 팀인데요.
0: 네.
1: 솔직히 국악에서 타악이 빠진다면 많이 허전하잖아요.
0: 그럼요.
1: 북이 울리지 않고 장구가 조용하고 꽹과리가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관객분들도 아직 시작 안 했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는 늘 우리가 공연의 심장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멋지다.
2: 공연의 심장. 어쩐지
0: 네.
2: 무대를 아까 보는데 제 심장도 막 두근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막 신이
0: 맞아요.
2: 나고 심박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좀 팀워크도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아이돌 그룹처럼 각자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3: 저희 팀은 아이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3: 한번 소개해볼까요?
2: 네.
3: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 저 광현이고요. 분위기 메이커, 예능 담당 건우. 반전 매력 담당 도윤.
0: 반전.
3: 소리로 무대를 찢는 파워 담당 경민. 절대 리듬감 지아. 디테일 장인 지연.
0: 디테일하다.
3: 마지막으로 비주얼 담당 하영까지. 데뷔만 안 했지 거의 아이돌 저리 가라는 팀이에요.
0: 그러네요. 진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데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2: 네.
0: 국악의 날이 생겼다라고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4: 솔직히 처음에는 국악의 날이 있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2: 네.
4: 근데 의미를 듣고 나니까 완전 저희 기념일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4: 그래갖고 평소에 국악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이 생기니까 더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렇게 국악의 날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께 더더욱 알리기 위해서 꼭 경험해야 할 필수 코스를 좀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 아침에는 이제 멋진 국악 공연을 보고 점심에는 이제 장구나 북 같은 악기를 직접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대동놀이를 즐기며 마지막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악이 좀 어색한 음악이 아니라
2: 네.
5: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야, 역시 반전이 있다. 매력 있다. 예, 코스를 딱 짜줬어요. 국악의 날에 딱 어울리는 코스 같고 올해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우리 친구들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하루 동안 만약에 나한테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뭐 해보고 싶어요?
6: 한복이나 저희가 입은 의상처럼 이걸 입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 버스킹을 해보고 싶어요.
0: 네.
6: 지하철역 앞이나 광장 앞에서 국악의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도 국악의 소리 나오면서 점점 모여들 것 같거든요.
2: 네.
6: 다들 국악이 이렇게 재밌었나? 하고 놀라는 반응이 보고 싶어요.
0: 근데 만약에 두 명 왔어.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6: 더 크게 쳐가지고 모이게.
0: 그렇지, 그렇지. 야, 역시 자세도 남다릅니다.
2: 그러니까요. 역시 네. 차세대 국악인답게 아이디어와 패기가 넘칩니다.
0: 네.
2: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많이 한 만큼 에피소드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7: 예전에 다 같이 공연을 하다가 손에서 채를 놓친 적이 있는데. 아,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더라고요.
0: 휙휙휙 날아갔어요?
7: 네. 어떻게 머리가 순간 하얘졌는데 그래도 공연을 해야 되니까
0: 그치.
7: 결국 채가 없는 채로 공연을 했습니다.
0: 어떻게 해요?
7: 관객분들이 다행히 눈치를 못 채셨는데 무대에 내려가서 애들이랑 봤어? 봤어? 이러면서 한바탕 웃어넘긴 적이 있었어요.
2: 우와.
7: 그래서
0: 진짜.
7: 그때 이후로 실수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0: 그 이후로는 그럼 채를 놓친 적이?
7: 있긴 하죠.
0: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걸 못 고쳤네. 예. 아, 근데 정말 즐거운 에피소드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로 정신까지 갖춘 것 같은데
2: 네.
0: 국악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국악을 멋지게 알리는 그런 타악팀이 되길 바랄게요.
2: 네. 국악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는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예, 역시 타악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장단이 울릴 때마다 제 몸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친구들의 이 호흡과 집중력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더 생생하게 다가왔던 무대였습니다.
0: 네, 정말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네. 국악의 신명과 열기를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 이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매력으로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2: 주원아, 주원아, 그거 알아? 9월 5일이 국악의 날이래.
3: 국악의 날?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4: 안녕하세요. 우리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박서준,
3: 박주환입니다.
4: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소리,
3: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국악의 날을 축하합니다.
4: 국악은 우리나라의 아주 멋있는 전통 음악입니다. 여러분, 딱 1분만이라도 들어보세요. 귀와 정신이 맑아지고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3: 오늘 저희가 국악이 무엇인지, 판소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5: 그날 밤을 재우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정신없어 날새기를 기다릴지. 우물가 둘의 박소리 듣고 나갈 적은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터집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 내 좋지라는 어미 잃고 기어요 죽게 되니 이에 젖 좀 먹여주오.
3: 듣고 보는 부인들이 철석인들 아니 주며 도척인들 아니 주랴 처설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5: 예.
3: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 이 생각 말고 자주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모온 매기인들 참아 그의 금길일까 시인봉사 좋아라.
5: 어허 고맙소. 수복 강령하옵소서. 이 집 저 집을 다닐 적어 300일 삼번오라고 흐히하히 웃음 소리 얼른 듣고 들어.

0: 들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에 첫 좀 맥여주오
1: 온유월 때 역볕에 기음매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자져가서 이에 첫 좀 맥여주오
0: 백석청 탄신의가에 빨래 허던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에 첫 좀 먹여주
1: 젖없는 부인들은 돈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되씩 떠서 주며 맘쌀이 나어여주 임봉사 좋아라
0: 어허 고맙소 제. 은혜 백골 난망이요 저설 많이 베겨 안고 에이. 집으로 돌아올 때 어덕 밑에 쭈푸려 앉아 아이를 어룬다 에이.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금자동이냐 옥자동 주유천 아무쌍동 은하수직 여성은 네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숙행이 네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는 옥토끼 댕기 끝에는 진주씨 옥고람에는 미라불수 주얌주얌 잘깡잘깡 엄마 아빠 도리도리 어허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하나 줘다 트레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새 양지가 들랑날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에
1: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으르르르르르
0: 아나 아가
1: 둥둥둥둥 어 둥둥둥 내 딸
2: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국악의 날 특집입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 다은 씨 어떠셨어요?
3: 일단 여민락 정신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예. 우리 국악의 멋과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네, 이런 아름다운 국악의 전통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은 씨한테 물어볼게요. 참여 무대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죠?
3: 네,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무대는 박서준, 박주원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나따라따라 한방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러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5: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6: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7: 국악하는 10대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중도 하원 신내.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출가했을 때가 속가 나이로 14살 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962년도에 2월 19일 날 지금 살고 있는 봉원사에 입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벌써 65년이 됐네요. 횟수로는요. 출생지가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그 방학 때면은 이제 곤충 채집, 뭐 식물 채집 이런 거를 이제 하러 여기 큰 댁에로 오면은 그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할아버님이 이제 여기 계셨는데 그 당시에 6월달이 이렇게 이제 여기를 오면은 그 스님들께서 이제 수박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할아버지하고 그 느트나무 밑에서 있으면은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저 손주 주라고 해가지고는 그걸 줘가지고는 제가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만 나는 겁니다. 지금 저는요. 그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는 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찰이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법당 앞에서 항상 염불하는 스님들 염불을 잘 듣고 그거를 배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범패를 접하게 된

원래 봉헌사에서는 그 의식을 하는 스님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럼 그때는 염불을 어디서 많이 했냐면 백년사라고 하는 절에 어장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스님들이 염불을 할줄 모르는 스님들은 써주질 않았답니다. 봉헌사에 대중이 많고 그러니까 안 모실 수는 없고 모시긴 했는데 와서 염불을 하나도 못하고 제가 끝나고 나면 보시만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많이 느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월하라고 하는 그 스님이 이제 봉헌사에 계실 때 그 스님께서 이제 백년사에 가셔서 그 범패를 배워가지고 여기를 오셔서 우리 봉헌사회로 오셔서 이제 운파 스님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화담 스님, 덕산 스님, 일파 스님, 영월 스님, 뭐 송암 스님, 이제 벽해 스님 이런 아주 그 당대에 아주 젊은 스님들을 갖다가 전부 그 범패를 갖다가 일러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스님들이 봉헌사에서 계속 그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큰 죄를 들어도 다른 절에서 스님들을 초빙을 하지 않아도 그 스님들이 무슨 염불도 할 수가 있고 바라도 출 수가 있고 나비 춤도 할 수가 있고 또 벚꽃 춤도 할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의식을 이제 봉헌사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스님네들이 다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여기 이제 못 가르치고 하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염불을 배우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어른 스님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생소해가지고 녹음기가 없다 보니까는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소리를 계속 이제 해주시는데 그분은 이 수인으로 손가락으로 많은 것을 기억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손 모양을 계속 이렇게 해 주시면서 요대로 습관을 들여라. 그럼 소리를 들리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여기 사시면서도 해소병이 있으셔가지고 정말 그 기침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후학들에게 일러주시면서 꼭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은 이거 배우기가 힘들어도 앞으로 20, 30년만 지나면은 자가용을 갖고 와서 너희들한테 제를 해주세요, 스님, 그러고 모시러 온다. 그때 저희는 상상도 못할 때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30년 후에 정말 많은 절에서

스님들 초청이 와요.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너희가 후학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부처님한테 죄를 짓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때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서 다

이제 스님들이 자꾸 연세는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이해구 선생님께서 또 성경님 그 선생님하고 두 분이 여기를 오셨어요. 보건사회로 오셔서 그때 이제 그 한만영 교수라고 이해구 선생님 제자가 되시는 분인데 그 한만영 교수님이 여기를 오셔서 당신이 절에서 쓰는 염불을 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일러달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68년도 5월 달에 여기서 신도도 아무도 없고 한데 염불을 이제 하시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어장 스님들을 이제 전국에서 소리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한 데 다 모이시게 해가지고 여기서 3일 동안 한 150곡을 갖다가 이제 녹음 테이프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수록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뭐 소리는 소리대로 이제 바라, 추, 뭐 작법은 작법대로 이런 거서 다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수록을 하고 나니까 스님들끼리도 서로 만나는데 어느 스님은 헛소리가 잘 되고 어느 스님은 안차비 소리가 잘 되고 또 어느 스님은 짓소리가 잘 되고 어느 스님은 또 바라가 잘 되고 막 이런 게 다 각각 다르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옥천범음회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결성을 했어요. 68년도에. 그럼 왜 옥천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범음회 앞에다 그걸 붙였느냐 하면은 진감선사께서 804년에 당나라의 세공사로 다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범패를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금의 이제 쌍계사죠. 그 당시 거기에 이제 거기에다가 절을 지시고 그 절 이름을 옥천사라고 이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북에 있는 옥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많이 그 이어져서 한 10회 정도,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한 10회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학교 명칭이 옥천범음회에서 옥천범음대학으로 이제 그게 93년인가 94년도에 아마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특혜가 있느냐? 해군 제대한 선배들이 타고 있는 외항선, 거기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 갑판사관께서는 이제 저를 추천을 해주면서 일 잘했으니까 너는 이거 타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달러가 1불에 300원씩 할 때입니다. 그때는 달러가 1불에. 그거를 1년에 2주 휴가를 주면서 한 달에 달러를 300

100불을 준다. 저는 거기서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은사스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 은사스님께 이제 휴가를, 이제 제대 휴가를 이렇게 왔습니다, 스님. 그랬더니, 그 애썼구먼. 그래서, 아, 제대로 하면 어쩔 거요? 뭐 할 거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 않아도 스님께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지금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외항선 타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낙심을 하시면서 이렇게 단주를 굴리시면서, 허, 참 자네가 그 고생고생 해가지고 그 배우기 어려운 범패를 배웠는데, 그거를 다 그 잘 배워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쓸데없이 버리고 그 배를 탈 생각을 한다니, 참 이건 참 너무 아까울세, 아까울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눈가를 보니까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안에.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진짜 그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갑판사관한테. 절에서 온 거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이 외항선 타는 거를 이제 취소할 테니까, 저는 거의 안 타니까 사관님께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으로다가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증 받고 딱 오면서, 여길 오면서 이제 그 삭발을 하고 딱 들어와서 예비군 옷을 입고 이제 큰절을 삼배를 은사스님께 했더니 잘했다고 그냥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송암스님께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03년도에 봉헌사 총무를 봤어요. 그때 동경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신 신만춘 이제 스님 교수님하고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 강의 나가시는 이제 김보편 스님하고 두 스님을 나가 모셔서 제1회 옥천 보훈대학 학술 세미나를 올해 이걸 한번 해라. 준비를 해라.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국내외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몇 교수님들을 모시고 해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영산제 그 학술 세미나를 1회를 2003년도에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주지 스님하고 보훈대학 이제 영산제 보존에 일을 보시고 계신 이제 스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걸 좀 할 테니까 이제 초청하는 이제 교수님들 거마비도 드려야 되고 또 이거 책으로 만들어서 이거 배포를 하려면 인쇄비도 들어가야 되고 재본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 사중에서 좀 돈 좀 주시고 영사지 보존에서 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했더니 자꾸 일 벌리지 말라고. 그 이런 스님은 그렇게 일을 많이 벌리시느냐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에서 아 그럼 알았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래놓고는 제 개인 돈도 내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돈 좀 걷어가지고 이제 일에 그 학술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역시 돈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보니까 학술 세미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그걸 보고 그냥 뭐,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러니 이제 사주에도 돈, 손 벌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는 제 학교에서 옥천보험대학에서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할 거니까 필요하시면 다 말씀을 하시면은 여기서 지원해 드립니다. 잘 하고 나니까는 이제 각 대학교에서 이제 서울대 무슨 저 국민대 무슨 연대 고대 무슨 동국대 이런 데서 교수님들이 이제 이름 있는 교수들 국악과 교수들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흐뭇 모셔가지고 그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그때 그 자꾸 벌리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훌륭하고 좋은 건지를 나는 몰랐어. 그래서 그 이룬 스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식으로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그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는 굉장히 큰 발전이 오게 된 거죠.

강원도에서 그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데 뭐 그 강릉시에서 뭐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우리도 이걸 하면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될 것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2009년도 1월 달에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애를 썼지만 2009년도 1월 1일부터 제가 이제 그 40대 주지에 이제 취임을 하고 그해 9월 30일 날 저기 어디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그것이 이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오고 뉴욕에서도 이제 와서 배우고 또 여기 지금 그 현재는 텍사스에서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배우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영산제가 유네스코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도월 선생님 있잖아요. 도월 선생님 아드님의 김일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밴쿠버에 있다고 그러던데 학교가.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공부를 하는데 요번에 그 박사 학위를 불교에 대한 거를 이제 와서 저한테 와서 이제 의식도 조금 하고 바라도 이제 조금 하고 뭐 작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7년 만인가 하여튼 그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가지고 다녀갔습니다. 지금 다녀가서 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이제 이렇게 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이걸 받았으니까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그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길이 부처님 저 그 보은하는 길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이제 다녀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두 통과는 잘 배워가지고 우리 은사스님께서 그 제가 좀 밖으로 나가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할 때 은사스님께서 잘 저를 잡아주셔서 더 거기다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후학들에게 음파스님이나 송암스님이나 벽회스님이나 또 화담스님 또 해자 경자 우리 은사스님 이런 분들이 일러주셨던 것을 갖다가 남김없이 후학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절에 가서 49제를 한번 다른 절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49제를 이제 지내드리는 분이 49제를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절을 삼배를 하면서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애엄마가 밥만 먹으면 절에 간다 그래서 절에서 뭘 하길래 도대체 맨날 절에 간다 그러냐 이러고선 절에 갈 때마다 자기가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는데 그날 자기 엄마가 49제를 거기서 지내는데 스님의 연봇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정말 굉장히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의 이 연봇 소리가 이렇게 좋은지를

공부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 접하는 이 범패가 그렇게 배우기가 녹록한 게 아닙니다. 하시기가 어렵고 또 배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면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60년을 넘게 범패를 했어도 아직도 제장에서 못 써먹었던 연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연부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입으로 연부를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관하라 그런단 말이지. 마음으로는 연부를 하는 그 의미를 관하라 그러는데 그거 저거 다 그만두더라도 이 세상에서 당신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연보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친구도 될 수 있을 거고 애인도 될 수 있을 거고 부모도 될 수 있을 거고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떠났을 때 얼마나 그 애잔한 마음이 들어가겠느냐. 그분하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계속 윤회를 하니까 어느 생인가 또 만난다. 더 그때 큰 기쁨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다가 오늘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가끔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눈 뜨면 빨리 가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의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국악도 가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0: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발에다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얘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그냥 개구장이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구장이고 말괄량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웬만한 남자애들 못지않게 더했던 것 같아요.
1: 20대 때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0: 20대 때는 이렇게 나이 먹을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경험들이 언제 내가 해보겠나 싶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했었더라면 아니면 회계 쪽을 좀 더 배웠더라면 지금 살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라면 그때 무용을 하지 말고 그림을 배웠었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 사고 얘기를 무덤덤하게 얘기를 꺼내자면 아파트 7층이라는 높이가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내려다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선배네 집들이를 이제 다 같은 여러 일행이 갔다가 그 일행 중에 일부만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그 키로 현관문을 따고 있었고 저는 올라오지 않은 일행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와중에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죠. 사고의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엄마의 얼굴과 또 남편의 얼굴, 또 동생들의 얼굴, 또 아빠의 얼굴, 제 딴에는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지 시작한 게, 손에다가 연필을 묶어서, 처음에는 연필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펜인데, 사인펜을 묶어서 그때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또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림 같은 거는 아예 소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려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뭔가가 완성되고

다니고 또 이제 지역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전업 작가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세자매 이야기 시리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공원에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100호 사이즈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0: 보니까.
1: 살았네, 그래도.
0: 살았어요.
1: 얼굴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 야.
0: 빠졌어요?
1: 얼마나 힘들었음.
0: 나 아픔을 화장으로 감추잖아요. 이 전시가 찾아가는 전시라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찾아가는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로 1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 작품을 11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고 나머지 26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된 전시예요.

0: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세자매거든요. 근데 저 혹시 셋 중에 누구 같아요?
1: 첫째?
2: 첫째.
0: 네, 맞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세자매 중에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한방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글이나 뭐 음악 뭐 그런 다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냥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 그림을 보고 아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료가 없어요.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새자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전혀 모델료가 들지 않은 그런 그림들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건 제가 누워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 저런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담고 싶다. 또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고양이의 특징은 파란 고양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아바타라고, 아바타에서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파란 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란 고양이로 나의 아바타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을 그 고양이 시리즈, 파란 고양이 시리즈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0: 제 원동력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욕심이요. 그게 저의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루를 쓰는 만큼 또 저는 그한 시간에 모든 걸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강박관념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내가 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정이 다 꼬이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더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1: 힘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2: 좋아요. 팔꿈치가
1: 그렇지, 그렇지.
2: 다시 돌아오시고.
1: 오케이, 돌아오시고.
0: 제가 건강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팔 기능이 향상이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한 시간 그릴 거를 두 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날개뼈 팔꿈치 그다음에 쭉 당기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저항 주는 거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팔꿈치 확률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0: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아마 덤벨 하나 들 정도의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어쩔 때는 한 시간을 이렇게 하고 갔을 때그 체력 소모가 제가 한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3: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4: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3: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0: 수고하셨습니다.
5: 최지원 작가님 오셨어요. 그러면 최지원 작가님께 인사드리는데 반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6: 하나, 둘, 셋.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

0: 잘 지냈어?
1: 네.
0: 일단 기분 좋은 인사는 이제 제껴두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안을 뭐뭐 준비했는지 옆으로 한 번씩 딱 펼쳐봐봐. 10장 준비하라 그랬는데 재료기 4장밖에 준비 안 했고,
1: 그건 미국 청조기와 애프터눈 티요.
0: 어떤 걸로 섞을 거야?
1: 미국 청조기와 애프터눈 티요.
0: 이렇게 같이?
1: 야.
0: 좋았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안을 위치를 잡아. 그럼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줄게. 19년도에 그 JW 꿈을 그리다라는 공모전에서 아트워즈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미술 특강 교실을 여는데 저한테 강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힘 조금 더 줘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 할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큐빅. 무조건 다 큐빅이야. 이제 채색 시작하면서 모자른 선들은 그 위에다 네임펜으로 또 덧칠해도 괜찮아.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3: 한 2년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4: 아,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동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장애인종합예술협회 최지연입니다.
1: 여기 앞에 올려놔 주시면
4: 하나, 어서 주십시오.
5: 하나, 둘, 셋.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만큼 저는 울음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또 저처럼 중도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정말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넌 잘 이겨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지 않았어요.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겨내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0: 유태평양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벨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이거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레전드가 되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진짜 경로 이탈이 되던, 약간 이런 느낌의 무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조금 초조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씩 일어나는 실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어떤 날은 새벽 7시, 8시까지도 막 연습하고 가사 외우는 것 때문에. 근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가사 외우. 아,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도 너무 이 쪽팔립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얼굴을. 네.
0: 싹쓸이판 장범준을 선택한 경로 이탈은 올스타를 받았고요. 유태평양은 12개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팀은 경로 이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아, 왜 그래.
4: 네가 울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울지 마.
0: 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5: 아, 저희가 올라간 거는 아까 이제 되게 좋았는데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막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 같이 했는데.
0: 또 유태평양이 모르는 정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으니까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7: 맞아, 맞아.
6: 그렇게 티내는 거 아니야. 나 놀리는 거 같아 되게 지금.
8: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새로운 창작을 하면서 또 믹스 매치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정말 취지에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사실 저뿐만 아니고 이런 정말 수많은 국악인들이 좋은 무대에서 좋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사실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0: 도 정말 훌륭한 팀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또 많은 대중들에게 우리 한국 음악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로이탈 화이팅!
1: 경로이탈 유태평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했어요.
1: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3: 아이고, 아이고,
4: 아이고,
3: 아이고, 아이유가 어렵겠다.
5: 어렵겠다.
1: 아이유를 선택한 도전자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2: 와, 아이유 같아.
1: 김희원 씨가 대결할 상대는 경성브라크.
6: 쎄다 쎄다 쎄다 쎄다.
3: 오, 몇 대 몇이야? 야, 9대1이야. 9대1.

0: 이제 진정한 승자는 뭐 무대로 판가름이 날 텐데요.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아 일단 경성구락부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역시 역시 개구멍.
3: 네, 항상 저희 대기실에서 저희 이제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시고 저희를 항상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걸 저희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이유의 러브 포엠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제 목소리. 제 목소리를 좀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목소리로 좀 전달하고 싶거든요.

0: 노래 선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1: 그치.
0: 자기 매력을 하는 겁니다.
2: 마음의 준비 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김희원 씨는 총 김희원 씨는 총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차라리 아이유 분위기 아니라 그냥 김희원의 분위기로 불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들긴 들더라고요.
2: 네. 아마 연습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셨죠?
1: 확실히 아이유는 아이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
2: 예.
1: 하지만 오늘 약간의 후회가 된다면 사실 작창 부분에서 음이 잘 이 피아노 선율에 잘 얹어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4: 아이유 노래에서 너 넘어갈 때 네네. 조금 삐끄덕거렸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5: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
2: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잘했어.
7: 잘했어.
6: 잘했어.
4: 안타까운 이 심정을.
1: 별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준비한 걸 후회 없이 보여주자였는데 그게 약간 잘 안 돼서 그게 조금 네.
8: 그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간의 바깥이라는 노래와 아리랑을 이제 섞어냈습니다. 기다려 기어이
2: 우리가 만나면 자 경성고락부는 과연 어떤 무대를 꾸몄을지 판 스타트!

0: 브라보.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셨겠죠?
2: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항상 네, 자신 없게 무대에 올라간 적은 없고요.
1: 열을 눌러주세요.

0: 경성군악부는 총 11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alternative rock이랑 그 판소리 음악을 이렇게 완벽하게 편곡을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자, 이용기 씨 오늘 아까 보면서 계속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2: 전체적으로 밴드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조진다 그러죠. 그 조지는 부분에서 같은 라인으로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다른 라인으로 보컬의 라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멜로디 라인들이 조금 더 메인 보컬이 내는 소리와는 좀 다른 소리를 립 그 코드로 좀 조져주거나
3: 저기 잘못된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2: 원래 음악하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4: 지진다?
2: 지진다.
4: 지진다. 네, 지진다. 예, 지진다로
2: 많이
4: 가시죠.
2: 많이 긁는다. 아. 뭐 많이 흔든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을 맞추면 아마 둘 밴드와 보컬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0: 세 번째 싹쓰리판 아이유를 선택한 김희연 씨는 세 개의 스타, 경성구락부는 11개의 스타를 받아 경성구락부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5: 잘 봤습니다.
6: 훌륭해.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이번엔 또 어떤 분이 나올지 공개해 주세요. 오! 오! 싸이! 월드스타 싸이입니다.
5: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야, 갔다,

0: 오빤 강남 싸이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2012년 강남 스타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끈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싸이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오빤 강남 스타.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1: 와우.

퀸과 1대1 경연을 펼칠 다음 도전자는 국악계 신동 서건우!

0: 어, 저는 키 컸다.
1: 약간 싸이 어린 시절 같이 생긴 것 같아요.
2: 리틀 싸이요?
3: 싸이가 데뷔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건우 씨는 몇 살이었을까요?
4: 데뷔했을 때 이 세상에 없었어요.
5: 우리 건우 군은 퀸에 맞서 어떤 필살기 준비하셨어요?
4: 필살기는 이제 퀸 누나들이 섹시하니까 저도 섹시하게 섹시하게 또 무대를 또 준비했거든요.
6: 건우는 그러면은 본인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고 우리 퀸 누나들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4: 퀸 누나는 15개 올스타 받을 것 같고요.
6: 올스타? 그럼 건우는요?
4: 저는 그래도 12개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0: 겸손해.
6: 건우도 15개 받고 싶지 않아요?
4: 아 저도 15개는 받고 싶은데 예. 이번에 제 목표는 뭐 올스타 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어넣지 여기서 신나게 한 바탕 놀고 가자.
0: 아 멋지다.
2: 빛 비춰가 있구만.
0: 멋지다.
7: 그러면 퀸은 별을 몇 개 받고 건우 군은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반대로?
8: 그래도 저희가 인원수가 조금 더 많고 건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기회가 많으니까 올스타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9: 저희는 싸이의 나팔바지를 준비했습니다. 내 바지는 나팔바지 싸이 노래 중에 약간 국악 고음을 섞어서 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신나는 퍼포먼스가 또 많아서 저희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빠지는 무실바지 가글 빠지는 겹바지 양복 빠지는 긴바지 건달 빠지는 청바지 신사 빠지는 주름바지 긴바지 겹바지 긴바지 통바지 고제

0: 분위기 완전 살렸다.
1: 와, 야 미쳤다. 와, 어떻게 해.
2: 장점이 많은 팀이.
3: 아이고, 퀸인 이유가 있네.
1: 아유, 콘서트네 그냥.
4: 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지금 별을 눌러주세요.
5: 제발.
6: 네, 제발.
5: 두근두근.

0: 자, 퀸은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싸이 선배의 노래가 국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고 더 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악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조금 퀸이라는 그 팀, 밴드의 장점이 저는 전혀 좀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분명히 더 신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아쉽게 남아서
3: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누르지 못했던 이유는 소리를 잡을 것인지 노래를 잡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을 씨가 노래를 할 때 그 음역대와 소리 할 때 음역대가 지금은 약간 절충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 매력적인 그 보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4: 아, 퀸. 아주 좋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듣고 그 저도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뭐 심사위원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춤추고 있었거든요. 예. 퀸 팀의 그 완성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그 중간에 나팔바지 노래를 한 다음에 무슨 배바지, 몸바지 그다음에 스키니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있는 겁니까?
6: 배바지, 턱바지, 빈바지, 동바지, 보쟁이, 스파킹, 졸바지, 스키니.
7: 아니 장타령에 품바타령이 있어요.
8: 스키니는 없겠지. 스키니는
1: 가사가 살짝 달라지는 거죠?
3: 네, 이제 그 나팔바지에 있는 가사를 장타령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 예, 하셨는데 네.

0: 네, 그렇죠. 개사를 하신 거죠.
1: 보컬분께서 중간에 윙크를 하셨나요? 카메라에?
2: 원래 그냥 소리할 때 윙크를
3: 할 일이 절대 없죠. 아. 네,
2: 해선 안 되는 건가요?
3: 그건 아닙니다. 네, 해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2: 그럼 여기서 한번 살짝 시도를 해볼까요? 그냥 소리 잠깐 뭐 하면서 윙크를
3: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헛고 놀자.
2: 오, 매력적인데요? 아, 매력적인데요? 예.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야, 건우가 많이 부담되겠네.
5: 화이팅.
6: 진짜로 너무 긴장이 됐어요, 이제. 너무 진짜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2: 뭐 리허설 할 때도 누나들의 무대 봤겠지만 이번 무대 어떻게 봤어요?
6: 진짜로 역시 퀸은 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7: 베인베야.
8: 아니 그러면 뭐 떨릴 때 이렇게 자기만의 뭐 푸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6: 먹어요.
2: 아 허경원 씨 진짜 배우고 싶었는데 그쵸?
8: 야 먹는 거는
9: 허경원 씨 그러면 건우 군 나중에 닭가슴살 좀 보내줘요. 예,
8: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타성을 보기 예예. 예.
10: 귀여워.
2: 너무 차분하고 듬직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보는 모든 사람들이 흐뭇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서건우 군의 무대 판 스타트!
6: 싸이 선생님의 예술이야 입니다.

0: 저만의 그 매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하는 곡이기 때문에 한번 확 쓰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건우 화이팅!
3: 화이팅! 건우야! 가자!
0: 너와 나도

0: 어디 너무 잘하네.
1: 최고다, 최고야.
2: 서건우 군의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퀸이 네 번째 판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건우 군이 네 번째 판으로 올라갈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덕어로그는 총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최소한 12개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11개를 받아버렸네.
2: 저 같은 경우는 건우 군 오늘 무대 보고 너무 놀랬어요. 천재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정말 있고 진짜 신동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건우 군이 다음 무대를 하고 또 그 다음 무대를 할 때 분명히 저는 목이 달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2: 저는 지금 건우 군의 목 상태가 그렇게 지금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4: 제가 듣기에는 가요를 부를 때는 조금 덜해요. 근데 건우 친구가 소리를 한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면 목을 딱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건우 친구 목이 상하고 있는 게 귀로 들려요.

0: 그래서 빨리 소리 발성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노래를 하다가는 다쳐서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발성을 고치거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2: 건우 씨.
1: 네.
2: 참 끼가 많네요.
1: 아,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지 능력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 때 이런 기회가 된다면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놀았다 생각하면 돼요.
1: 네.
2: 그렇죠?
1: 네.
2: 네, 열심히 하세요.
1: 네.
2: 아주 뒤에서 아주 열심히 응원할게요.
3: 네.
2: 네. 네.
1: 좋은 사람 많이 만나. 나 여기 한번 나가봤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2: 한 2년만 쉬면 제 목 나와 다시. 네.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바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입니다.
1: 아 맞다 왔어.
2: 전설이다 전설.
3: 아, 어렵다 어렵다.
1: 황제.
4: 황제 형님.
0: 신승훈 씨는 7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14주 연속 1위를 해 기네스북에 오른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댄 곁에 없지만. 신승훈 씨를 선택한 도전자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0: 아, 산업 씨.
1: 김산옥과 맞서 싸울 상대 조선 판스타를 어퍼치론 어퍼치론 홍주
2: 또?
3: 또 드림팀이야.

0: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많이 오시네.
2: 어, 백과 흑과백이요.
3: 호호호호.
4: 친구끼리.
0: 야, 아. 예, 지난번에도 또 붙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지금 함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듣자 하니까 산옥 씨가 홍주 씨를 피하고 싶은데 홍주 씨가 산옥 씨를 잡았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5: 잡혔구만.
1: 네. 저는 아, 네. 다른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게 또 잡더라고. 이 언니가 지금 내가 만만한가?
6: 아. 약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1: 예.
7: 한 분씩 편하게 뽑아주세요.
8: 저는 신승훈 하겠습니다.
7: 자, 12번.
9: 큰일 났네. 어, 신승훈밖에 안 하면 노랑이랑 똥 걸리면 안 되는데 나 미치겠다. 아, 이런 악의 순환이.
5: 제가 선택권의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남은 가수들이 다 그 아이돌밖에 없고요. 신승훈 씨가 하나 딱 티오가 남았어요.
9: 아, 이 산옥이랑 붙기 싫은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네, 신승훈으로 하겠습니다. 네.
10: 어쨌든 이제 오늘 여기서는 다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각각 있으신가요?
5: 비장의 무기라고 하면 제가 지금 평생 안 하던 짓을 오늘 한번 해요.
1: 오!
5: 네,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아주 온통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거든요.
11: 뭘까?
5: 춤 아닐까?
12: 뭐 준비했는데
0: 과연 어떤 짓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저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때는 경쾌한 곡을 해가지고 3라운드 때는 조금 여러분들의 감동을 쏙 빼놓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친한 거랑 그런 거랑 떠나서 아, 이제는 승부는 승부거든요. 마지막으로 가고 한 말씀씩.
1: 언니, 친정 사정 좀 봐. 언니 친정 사정 너무 안 보더라. 무대는 이제 내가 지킬게. 안녕.
0: 아, 지난번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근데 이제는 친정 사정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냐?
5: 네, 그것도 그건데 이 언니가 20년 무명 생활을 정말 이 무대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야 되거든. 언니 좀 봐줘라. 어, 네가 먼저 좀 집에 좀 가라. 어, 언니가 따라서 갈게. 아~ 언니 이제 마지막이 나이.
12: 언니 이제 마지막이 나이.
13: 아, 마지막이 나이.

0: 사랑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2: 첫 방송이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1: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우리 딸들이랑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남편한테 기도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대를 나오기까지 남편이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조선 팝스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브라보.
1: 브라보, 브라보. 와.
0: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아니, 노래를 딱 끝났는데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신영희 선생님도 정면으로 보이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좀 이렇게 별로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별을 눌러주세요.
2: 감사합니다.
3: 아,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0: 김상옥 씨는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0: 아유.
4: 울지 마, 울지 마.
5: 그게

0: 사실 이제 판소리가 저희가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이잖아요. 그 시대의 상을 담은 소리 공부를 하면서 아,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구나.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오늘 뭐 전통 판소리를 보여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심청가 중에 곽씨 부인 이 죽고 나서 부르는 그런 심봉사의 그런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감동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울 일이 아닌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네. 참 이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이 테크닉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정서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서 이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실 듣다가서 저도 좀 울었거든요. 근데 정말 먹먹한 그런 여운이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2: 제가 한국 무용을 전공했잖아요. 한국 전통 춤 중에 살풀이가 있는데 오늘 김산옥 씨의 무대는 남편에게 바치는 소리로 전하는 살풀이를 보는 것 같은 되게 감명받았습니다.
3: 저는 그 아까 해금 소리 있잖아요.
4: 예.
3: 깽 하고 여는 소리가 깊은 그곳에 숨겨놓은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리는 그 문 열리는 소리 있잖아요.
4: 아, 문 열리는 소리, 문 열리는
3: 문을
4: 소리.
3: 열고 제 가슴 속에 우리 산옥 씨가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제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어요.
4: 그 해금 소리와 산옥 씨의 네네. 음색과 함께 마음이 열렸군요.
5: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무대들은 각자 느끼는 호흡들이 다 달랐거든요. 좋았던 부분도 달랐고 느끼는 감정들이 조금씩 달랐었는데 산옥 씨가 노래하신 이 공간이 우리가 모두 같은 속도로 호흡하고 느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이제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는데 산옥 씨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제외하고도 음악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예.
4: 자, 김산옥 씨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1: 근데도 노래를 너무 잘해요.
6: 잘해요. 목도
1: 노래를 있고. 너무 잘해요.
6: 차분하게.
7: 솔직히 산옥의 노래 실력이 어마무시해서 좀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8: 난타? 저런 퓨전 발상이 난 너무 신기해.
9: 파이팅!
10: 화이팅!
11: 화이팅!
9: 화이팅!
12: 화이팅!
7: 아, 신승훈 씨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 미래 향해 월월 알아봐. 왠지 지금의 제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했고 가사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봐 뭐 꿈을 향해서 아직 늦지 않았어 막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 노래구나 조선 판소타에서 부르면서 나의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 더 이 노래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4: 홍주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홍주 씨는 몇 개의 별을 받을까요?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칼을 갈았더구만요. 저 무대 보고 와, 그 생각했어요. 아, 너무 잘해갖고요. 아니, 무대가 너무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2: 희망사항 오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 그건 정말 희망사항이고요. 한 13표까지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예.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0: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앞에 약간 뭐 비유하자면요,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앞에는 조금 이제 약간 안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막판에 홈런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와, 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그냥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2: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저분은 파워하고 호흡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베스트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아까 조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트로 쪽 앞쪽에서 정리가 좀 너무 덜 되어 있었다는 아쉬움이 좀 컸고,
3: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또 다른
4: 저도 김정민 선배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파트 부분에서 이 세타령이 나왔을 때 참 아, 이 홀홀 나는 그 느낌으로서의 그 정서 매쉬업을 너무 잘하셨구나 했지만, 그 소리의 정말 성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톤, 그리고 그 농음,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으시다 보니까 제가 손을 올렸다가 너무 아쉽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5: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쉬지 말고 그 좋은 목 갖고 소리에 열중해가지고 소리를 안 하다니까 울렁증이 생긴 거예요. 울렁증. 이걸 빨리 없애면은 그 좋은 목 갖고 기가 막힌 뒤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0: 그래요. 너무 갖고 있는 거 자체가 훌륭한데, 네, 참 아쉽다 아쉽다 매번 말씀을 하셨어요. 싹쓸이판 신승훈을 선택한 김산옥 씨는 올스타,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6: 아, 산호가 육중한 언니를 뚫고 나간 산호기. 아무래도 언니를 뚫고 나갈 정도면 네가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 언니 목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 꿈을 이루고 모든 걸 다 이뤘으면 좋겠어. 진짜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7: 아, 언니, 나는 진짜 조선판스타 하면서 언니를 만났다는 게 나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 진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 언니, 사랑해.
0: 제1대 조선판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빅매치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국민 걸그룹 원더걸스입니다. 200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 걸그룹으로 미국까지 진출해 열풍을 이끌었죠.
8: 신나겠다, 신나겠어.
0: 원더걸스를 선택한 도전자,
8: 누구지?
0: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야.
9: 잘 어울린다.
10: 아, 이 친구 아이돌 노래하면 잘하잖아.

0: 의상은 약간 삼바 춤 출 것 네. 같은
1: 살사 막 이런 느낌.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이죠. 뉴루.
3: 맹수 옷 입었어.
4: 네 분 자체가 원더걸스 아니야?
0: 그러니까 이렇게 한팀 같지 않아요? 진짜 원더걸스인데?

0: 또 무대를 또 찢으려고.
1: 자, 이제 정말 그 만만치 않은 팀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무대인 것 같은데요. 서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처음에 선택이 이렇게 됐을 때, 매칭이 됐을 때 되게 긴장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무서웠어요, 사실은.
3: 왜 무서운 거야?
4: 왜냐면 언니는 지금 너무 무섭게 입고 있었던 학생이.
5: 뭐 오늘 또 의상도 약간 또 무서운 언니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4: 저랑 팀 같아요. 저랑 팀 같아요.
2: 그래서 제가 진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만의 매력을 많이 어필하자라는 생각으로.
5: 진짜 어떤 각오로?
6: 아무래도 좀 잘하는 소리꾼과 겨루게 돼가지고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뮤루의 색깔을 잘 담으면서 원더걸스도 살리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5: 네. 자, 두 분 서로에게 눈 바라보고.
4: 눈 바라보고 어 무서워.
5: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하은 씨가 먼저.
2: 최선을 다해서 제가 멋진 목소리로. 저는 악기가 필요 없어요. 아~
3: 도발.
4: 소리가 오네.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셋이서 정말 똘똘 뭉쳐서 뮤류의 저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준비해 주시죠.
3: 야, 기대되는데?
7: 하은이 먼저 하는 거야?

현대제 소리를 이어온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최승희 선생님이시고요. 정정여제 판소리 명예보유자 하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이어받아서 인간문화재가 되신 모보경 선생님이십니다.

0: 작년에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엄마가 공연을 하시거나 제가 공연을 할 때 보러 오지를 못하시는 거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TV 말고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1: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붙여놔.
1: It's a love shot. 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3: 네, 저는 원더걸스의 Like This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라틴입니다. 이런 실험적인 무대들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국악이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잘 녹아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이번에는 진짜 오로지 저만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4: 여유가 있어, 여유 있어.
5: 하은이 자신감이 있네 지금?

0: 와, 미쳤다.
1: 김하은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네. 김하은 씨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가 됐습니다. 와.
2: 저는 음악을 하은 씨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뭐지? 이 느낌 뭐지? 이건 무슨 장 김하은이 장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목소리가 정말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아요. 아, 저 너무 사랑 어떡하지? 4살 차이, 저희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여서 언니 필요하시면 연락을. 예. 너무 잘 봤습니다.
4: 네. 예. 감사합니다.
5: 지금은 이제 살살을 선택을 하셔서 원더걸스 노래 변곡을 하신 다음에 소리까지 넣으셨잖아요. 그거는 너무 어디서 볼 수가 없는 그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대로 김하은 씨랑 중남미 투어를 하고 싶어요. 진짜 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 보러 올 것 같아요.
6: 우리 그 저기 김하은 씨 약간 열대과일 창법. 예. 마치 진짜 열대과일을 진짜 맛보는 것처럼.
3: 저도 진짜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처음 먹어보는 열대과일 착즙 주스 같은 거예요. 되게 흔치 않은 거여서 이게 낯설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맛나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단 제 입맛에는 맛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하은 씨가 되게 대량 생산됐으면 좋겠다. 아. 예. 네.
7: 하은아. 참 겁이 없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잘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소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 판소리를이.
8: 네.
9: 그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리듬, 그러니까 장단의 음악이거든요. 장단에 따라서 붙임새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노래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참 이 어려운 리듬이잖아요. 어려운 리듬을 이렇게 정말 겁 없이 과감히 하신 게 저는 정말 막강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 감사합니다.
1: 아주 극찬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10: 그냥 흘러 음악이
11: 너무 목소리가 진짜 너무
10: 그냥 음악이 딱 보면 스웩이 네. 있어.
11: 맞아요.
12: 와 미루 부담되겠다. 어떡해.
13: 완전 잘했어.
14: 너무 잘해서 그냥 너무 잘하려고 욕심부리면 오히려 우리 무대가 망칠 수 있고 그냥 내려놓고 정말 이 무대를 즐겨서 그냥 좋은 무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1: 자, 이어서 미우루의 반격이 이어질 텐데요. 미우루는 매번 올스타를 받아왔던 팀이기도 합니다.
15: 계속 올스타.
16: 그랬네.
1: 그동안의 올스타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올스타가 필요한 시점은 지금이네요.
14: 아 근데 그냥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올스타를 받으셔서 그냥 저희는 재밌게 놀면 오히려 좋은 무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서 있습니다.
7: 아, 좋아.
14: 저희 뮤르가 원더걸스를 선택을 해서 소하시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뮤루의 핫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핫을 선정을 했는데요. 뮤루와 함께 핫한 무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17: 무대에서 소핫 매운맛을 보여드릴게요.
18: 내가 떨려.
19: 가자.

멋져 I so so so hot hot so

0: 뭐야 재즈.
1: 진짜 멋있다.

꽃처럼 핫한 뮤르가 세상에 온갖 꽃을 가지고 꽃노래를 부르는디. 꽃이로구나, 꽃이로구나. 수박꽃, 벚꽃, 달미꽃, 찔레꽃, 너

0: 거예요. 아, 진짜. 유루!
1: 유루! 유루! 유루!
2: 장난 아니야.
3: 너무 잘하니까 짜증난다.
0: 유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 자, 갑시다.
0: 별을!
2: 아, 위로 얼마나 떨릴까.
0: 눌러주세요.

0: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2: 출동하옵시다!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아,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이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민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하는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5: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6: 일본이 이거. 아. 우리 언니도
7: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8: 국악하는 10대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괜찮았나요?
3: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4: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5: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잘할 수 있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요가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 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요가 수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자 요가의 시작을 열어주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는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합한다 라는 어원을 가진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조절하여 정신의 안정과 깨어있는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련법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요가는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으로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가는 쉽고 단순한 운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몸의 근육을 함께 단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은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다양한 요가 동작을 배우고 따라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응용 동작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가슴 늘고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 올리고 발등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에 오른발을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들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눌러주고 이번에는 오른발 45도 왼발 앞으로 마시면서 두 팔 위로 쭉 내쉬는 호흡에 손 받아 왼발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바닥 밀어내면서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걸어 들어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다리 쪽으로 숙여주고 무릎을 접고 마시면서 손 올려다 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첫 자세로 돌아옵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쉴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으로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 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으로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잠시 숲에 가서 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나무 바람 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쉴 휴자 기억하시죠? 사람 인변의 나무목. 사람이 나무의 길에서 쉬는 것 같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숲에 가서 쉼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대지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피리로 오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에서 선보일 음악은 갈까부다입니다. 이 갈까부다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춘향이가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소리와 디제잉이 함께하는 무대로 꾸며질 텐데요. 그래서 노랫말은 조금 달라질 텐데, 이 달라지는 부분을 재밌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소리의 다양한 매력을 전하고 있는 방수미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DJ와 소리꾼이 함께한 갈까보다 무대 감상하셨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도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무대였고요. 우리 저 방수미 씨와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자, 이렇게 요즘 판소리를 새로운 느낌으로 선보이는 무대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특히 DJ랑 함께 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1: 저는 그동안 좀 다양한 콜라보를 좀 많이 한 편이어서 뭐 재즈나 오페라, 뮤지컬, 그리고 뭐 기타, 피아노 뭐 등등의 많은 음악 작업을 했는데 작곡가 김백찬 씨가 이 곡을 만들었는데 백찬 씨가 저랑 이야기 끝에 좀 방수미는 좀 남과 다른 거를 또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DJ 타마와 함께 이 음악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0: 네, 또 이 네.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보내셨군요.
1: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재밌으셨어요?
1: 네, 네, 네.
0: 아, 그럼 잘 된 거죠.
1: 네, 네.
0: 아니, 그 이 밖에도 판소리를 토대로 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래퍼 아이돌 래퍼 라비와 함께 네. 범이라는 노래를 이제 음원을 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음원이 좀 인기가 많아서 오. CF를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다시 녹음을 해서 CF도 찍고 또 라비가 또 찍고 그래서 요즘에 좀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0: 어떠셨어요?
1: 재밌었어요.
0: 재밌으셨어요?
1: 저는 사실 힙합을 잘 몰랐었는데 네. 힙합이 판소리랑 이렇게 잘 맞나.
0: 그리고 어떤 면에서요?
1: 일단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직접 만든 노래고 사실 판소리도 시대를 노래하는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예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지금 계속 창작 작업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저희가 직접 자창을 하셔도 음악을 많이 하니까 저희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0: 오.
1: 그리고 힙합에는 없는 멜로디를 우리 소리가 좀 감싸주니까 판소리와 아니리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힙합 래퍼들을 좀 다시 보게 됐습니다.
0: 판소리와 아니리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1: 그렇죠.
0: 또 와닿습니다.
1: 네, 네.
0: 네. 그 전주 판소리 합창단의 단장도 맡고 네. 계세요. 사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콜라보를 하시는 것과 전주 판소리 합창단의 단장역은 조금 다른 느낌의 이미지이시긴 한데
1: 그 판소리는 원래 솔로 음악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합창단을 조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죠. 이것도 콜라보나 마찬가지고.
0: 그것도 새로운 시도네요.
1: 네네. 네. 그런데 저희가 창극이나 뭐 때로 민요를 하거나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민요하고 그러실 때는 어쨌든 합창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장시켜 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전주 판소리 합창단을 맡고 또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왜 만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아 왜 만들었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러게요. 그것도 역시 새로운 영역을 또
1: 그렇죠.
0: 개척하셨네요.
1: 새로 이제 창작한 음원을 네. 저희는 이제 한 음원 한 성부만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성부를 나눠서 화음을 넣고 좀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워낙 새로운 걸 많이 하셔서
1: 네.
0: 전통 판소리로 할 수 있으신 거죠?
1: 저는 그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려고
0: 제가 좀 건방진 질문 하나
1: 네,
0: 해봤습니다.
1: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해년마다 그 완창 판소리를 17번째 계속했고요. 그 모든 것들에 자유로워지려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전통 판소리 한 대목을 좀
1: 네.
0: 청해보고 싶은데
1: 네.
0: 어떤 대목을 들려주실 건지
1: 네. 춘향가 중 십장가 대목을 들려드릴 텐데요. 십장가는
0: 네.
1: 변사또가 수청을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듣겠다고 하니
0: 네.
1: 변사또가 이제 매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0: 네.
1: 한 대를 맞을 때마다 항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아, 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없던 시대에 변호를 하는
1: 그렇죠.
0: 듯한 내용이네요.
1: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변호를 자신이 하는 거죠.
0: 직접 하는.
1: 네.
0: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울분이 차나요?
1: 그렇죠. 그래, 맞을만하다. 맞을만하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0: 아, 누구 편이신 거예요?
1: 아니, 저는 뭐 좀 객관적으로.
0: 아, 객관적으로.
1: 저렇게 했으니까 맞을만했지라는 생각에.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또 잘하거든요. 네.
0: 알겠습니다.
1: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자, 그럼 방수미 씨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십장갑니다.
2: 이로 사정을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메우쳐라. 예. 어느 안전이라 일부 사정을 두오리까 당장 뼈를 들어올리리다.

허동을 보아라. 형제 한 나라물 통수 아르다가 통들 밑에 펼쳐 놓고 형제을 구르는구나. 이놈도 자꾸 늦끈정 저놈도 잡고 늦끈거려. 그 중어 등신 좋은 놈 골라 잡고 갓을 숙여 대상을 가리고. 예춘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살려주마. 꼼짝꼼짝 마라. 뼈부러지리라. 배후처럼 예. 공중으로 통틀 밑에가 떨어지고 동은 주냥이는 조심스러워 아프단 말도 아니오고 고개

관심의 마음 일부 중사 호랴는디 일개 형장이 웬 말이오. 천원이 사대부어 사또님이 사계사를 부르시오. 사제를 찢어서 사대부에다 걸터고 내도가 먹고 보관해요. 오짜라슬 포천원이 오마루 호신사또 오륜을 밝히시오. 온배불망 우리 당군 오실 날짜 만기대리요. 육자라슬 포천원이 육부와 맺힌 마음 육신의 동무가네요. 십자라슬 포천원이 십장가로 아리르다 십실지급 적은 굴도 청정이 쌉더니 우리 남은 교방청에 여행이 없으리까. 이제라도 이 몸이 죽어 혼미 정찰을 높이 뜨서 돌연

예전에 풍류방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 풍류방에 음악을 좋아하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함께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음악을 즐기면서 감상하기도 하고 또 직접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즐거운 시간을 줬다고 하는데 이때 풍류방에서 연주되는 음악들을 풍류음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정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가야금 정악의 명인을 한 분 모셔서 음악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윤미용 명인입니다.

0: 자, 윤미용 명인의 연주로 영산회상 중 하현도들이와 연불도들이 두 곡을 감상하셨습니다. 대금 연주에는 홍종진 명인이셨고요. 윤미용 명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먼저 연주하시는 걸 보니까 가야금이 제가 늘 보던 것과는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1: 네, 제가 연주한 가야금은 정악 그 연주하는 전용 악기입니다.
0: 네.
1: 일명 법금이라고도 하고
0: 법금.
1: 정악 가야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가야금은 거의 저희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봐서는 신라 시대 때부터 이 사용해 온 그런 악기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오래된 거예요.
1: 특히 이 원형이 네. 일본 나라현에 있는 그 국립박물관에
0: 네.
1: 실악이 고도라고 그래서 실락금
0: 네.
1: 이런 뜻으로 해서 현재도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진짜 오래된 건데 네. 그럼 오늘 연주하신 그 음악도 그 형태가 아주 오래된 음악인가요?
1: 오늘 연주드릴 음악은 조선조 기록으로 보면
0: 네.
1: 조선조 초기에는 영산회상 불보살 이렇게 그 불교를 칭송하는 일곱 글자가 들어있던 대성악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 중기 또 후기로 오면서
0: 네.
1: 그 가사는 탈락이 돼가면서 순수 기악곡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영산회상이라는 곡은
0: 네.
1: 그것은 이제 영산회상이라는 곡이 아홉 곡으로 변하면서
0: 네.
1: 첫 곡 상령산으로 그 곡은 이렇게 그 첫 곡으로 변화가 돼 있습니다.
0: 그럼 최소한 조선 시대에도 이미 기록이 있었다.
1: 그럼요. 초기서부터 네, 악보가 있습니다.
0: 네. 그 선생님께서 연주하시는 거는 그 김영윤 명인의 스타일을 계승하신 거라고 하던데요.
1: 네.
0: 네.
1: 제가 이제 그 1959년에
0: 네.
1: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0: 네.
1: 현재의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0: 네네.
1: 거기에 입학함으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김영윤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0: 정확을요.
1: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정학 이런 그 과정이 그 잠시 내려오다가 해방 후에 중단됐다가 또 1951년에 국립국악원이 설립되고 55년에 이제 국악중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김영윤 선생님이 저희를 가야금을 가르치셨는데 그때는 이제 교재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그 뭐라 합니까 그 갱지에다가 선생님들이 다 그거를 철필로 써가지고
0: 갱지에다가.
1: 그 등사를 일일이 하셔가지고 악보를 저희들에게 나눠줘서 한 곡이 끝나면 다음 곡을 또 인쇄해서 주시고 이렇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악보로서 이렇게 묶음으로 철을 해서 악보를 썼습니다.
0: 아까 말하자면 교재 같은 건 없었다는 거예요.
1: 예, 그때는 이제 교재가 없었습니다.
0: 그 갱지에다 찍어서 한 곡 한 곡 예, 배워가는 예, 스타일로
1: 예, 그렇게 했습니다.
0: 그 전설적인 가야금 정악의 명인에게 사사하셨고요.
1: 네.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야금 산조 역시도 또 다른 가야금 명인에게 사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야금 산조의 경우는
0: 네.
1: 대학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산조가 있고 대학 과정에서도 산조가 있지만 한 74년 경에 함동정월 선생님이 거의 이렇게 그 묻혀져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제 우리 국악계에서 발굴을 해내서
0: 네.
1: 그분의 산조가 처음으로 이제 1970년, 74년경에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 테이블 그 당시엔 닐 테이블인데요. 닐 테이블
0: 네.
1: 얻어서 들어본 후에 너무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산조와 참 다르고 이렇게 그 확 그 뭐 남성답다 그럴까
0: 네.
1: 아주 기품 있다 그럴까 그런 그 활기찬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배웠던 산조도 중요했지만은 내가 평생 이 산조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동정월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 20년간을 그 공부를 하게 돼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체제의 시스템으로도 교육을 받고 또 무형문화재
0: 네.
1: 그분이 1980년대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계속 배워서 문화재 교육도 따로 개별적으로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열심히 배우셨고 열심히 훈련하셔서 그랬겠지만 다른 연주자들보다는 조금 더 교육에 힘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20대 대학 교수가 되셨어요.
1: 글쎄 뭐 그거는 제가 그냥 좋은 운이 따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간 곳이 이제 그 처음 생긴 추계예술대학입니다.
0: 추계대.
1: 네. 네. 그래서
0: 아현동에.
1: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하면은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을 좀 채워서 우리 후배들에게 좀 다른 교육을 시켜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 그 학교는 실기가 약 80%가 되는 실기 위주의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0: 네네.
1: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그 기존에 먼저 출발했던 4년제 대학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판소리 전공, 민요 전공 이런 전공을 저희가 제일 먼저 틈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영자라고 하는 전주대사섭에서 그 장원을 탄 첫 대학 졸업사로서는 첫 장원이 조영자 명창인데 그 명창을 배출한 것도 추계예술대학이 처음입니다.
0: 말하자면 그쪽으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그런
1: 그렇습니다.
0: 배출이 가능했군요.
1: 예, 예.
0: 근데 선생님 거꾸로 가셨어요. 대학 교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또 가셨다고요?
1: 국립국악원이 1951년 4월에 그 개원이 됐고요.
0: 네.
1: 55년에 국악중고등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그때 세우신 선생님들 세대가 다 이제 정년 마지막 분이 정년 퇴임하신 게 1983년 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그때 저희 중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시고 교장 선생님이 그때 이제 정년 퇴임하시니까 그 저희 스승님들께서 의논하시기를 그럼 누구를 교장으로 앉힐까? 여기는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인데 그 의논 끝에 좀 나이는 어리지만 윤미영이를 거기 앉히는 게 좋겠다 이러셔가지고
0: 교장으로요?
1: 네. 그래서 그때가 37살입니다.
0: 37에?
1: 저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죠. 솔직히 왜냐면 교장에 어울리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가도 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0: 아니 근데 그때는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네.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1: 네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1: 아 저는 젊으니까 직접 제가 그 학교 안내 팜플렛을 들고 일선 중학교를 제가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읍소를 하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다 그러면 보내주시면 열심히 키워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겠다 하는 거를 직접 교장 선생님을 찾아다 뵙고 계속 좋은 학생을 모집을 했고 또 일부 학과 선생님들도 틈이 나시면 원하는 선생님들은 또 일선 학교에 가서 그렇게 선전도 하고 그래서
0: 네.
1: 오늘날은 이전에 뭐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웬만하면 들어오기 어려운 학교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럼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생을 모집하다
1: 싶었잖아요.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중학교를 네. 찾아다니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자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명인들에게 사사하시고 추계대 교수로도 계시고 국악고등학교의 교장으로도 계시다가
1: 네.
0: 국악방송국 개국과도 관련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1: 네. 그래서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장 끝나고 국립국악원장으로 4월 26일 날 임명장을 받고 났는데 지금 국립국악원이 국악방송을 만들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국립국악원이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새 원장이 가서 좀 더 세심하게 그 깊이 생각하고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로 그 국립국악원에 들어오자마자 그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이제 자문단을 소집을 해서 해보니까 요즘은 그 FM 방송국은 뭐 정말 개인 방송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특성화된 FM 방송국이 많습니다. 충분히 국립국악원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하에서 개국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FM 방송국을 먼저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개국하신 거에서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유.
1: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텔레비까지 네.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0: 뿌듯하시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예술가분들이 조금 나이가 드시면서 그러니까 행정가의 역할을 하시게 되면
1: 네.
0: 연주는 또 잘 안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1: 네네.
0: 근데 선생님께서는 예술 행정 일을 하시면서도 연주를 끊임없이 해오셨어요.
1: 내가 언제건 이 행정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다시 내 전공을 꼭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무대 쓸 정도의 연습은 못했지만은 항상 그 함동정호 선생님 계실 때는 늘 꼭 일주일에 한번 찾아뵙고 또 정학은 제가 혼자서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는 해왔습니다.
0: 가야금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1: 아 처음에 선택할 때나 지금이나 참 우리 가야금은 참 그 음악의 그 음색이
0: 네.
1: 상당히 투명하고 맑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 많은 그 우리 선조분들께서도 그 가야금 음악을 좋아하셨듯이 저도 아마 그런 부분에 상당한 매력을 느껴서 평생 네. 이렇게 가야금을 연주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혹시 앞으로 더 하고 싶으신 일 있으십니까?
1: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제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우선 그 김영윤 선생님한테 배운 가야금 정악 이 부분을 최근에는 좀 이 부분이 많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형대로 후배들이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고 네. 특히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 함동정원류 가야금 산조를 네. 이제는 그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저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제대로 된 함동정원류 가야금 산조가 계속 무형문화재의 어떤 그 가치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제가 거기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0: 네. 자, 오늘 한 곡을 더 청해 듣고 싶은데요.
1: 네.
0: 앞서 들려주셨던 영산회상 중에서 한 곡을 더 해주신다면서요.
1: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0: 촬영이라고 하는 곡인데
1: 네.
0: 영산의 쌍의 아홉 곡 중에서 이제 여덟 번째 곡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일곱 번째 곡까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산의 쌍 불보살이라는 그 첫 곡에서 많이 다 파생돼 나온 곡들인데
1: 네.
0: 이 타령과 타령은 별도로 더 추가가 된 곡이라 좀 그 불교의 음악들과는 좀 다르게 거기에 그 추가

0: 즐거울 준비를 하고 들으면 됩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연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0: 자, 그럼 계속해서 윤미용 홍종진 명인의 연주로 영산회상 중에 타령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미용, 홍종진 두 명인이 연주하는 모습에서 오랜 벗들의 대화라는 느낌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는데요. 소리를 알아듣는다. 서로의 음악을 인정하고 또 속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를 말하죠. 저희 국악콘서트 판도 젊은 음악인들의 지음이 되기 위해서 매주 판티스트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그루브엔입니다. 이 세 명의 여성 타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그루브엔, 2020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수상팀이고요. 이 다양한 악기로 요즘 젊은이들의 희로애락을 연주합니다. 런, 랜, 런. 이 곡을 감상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2020 제14회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너무 감사하고 가분하게도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을 발판으로 하여 저희 음악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들려드릴 수 있도록 런앤런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그루브 엔드가 큰 상을 받은 만큼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공연이고 앨범 작업도 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고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루브 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왕.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괜찮았나요?
3: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4: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5: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할 수 있겠죠?
1: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일본이 이거 아
3: 멀시고 좋군 낮 남동여의 따라남
4: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5: 국악하는 10대들

0: 제가 줄기에서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문경으로
2: 놀러

0: 38선과 휴전선을 함께 품고 있는 곳, 경기도 연천의 백항마을. 고즈넉하고 한적한 이 마을엔 예로부터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문화 류 씨의 집성천으로 류 씨 험담은 절대 금물인 것은 물론 외지인들 발붙이기가 여간 쉬운 곳이 아니었답니다.
1: 천년 됐을 걸, 거의 천년. 내가 15대, 15대 손이야, 15대.
2: 할아버님, 아버님 전시에도 피난 나갔다가 다시 수복되면서 여기까지 들어.
3: 외지인이 들어와 온다고 그래 와서 여기 재산도 뭐 선조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의

0: 집에 머슴 그런 분들 와서 많이 살았어요.
1: 그 옛날 외지인들에겐 머슴살이만 허락했다던 집성촌 마을에 겁도 없이 귀농 둥지를 튼 이씨 농부가 있습니다.
2: 깊은 딸기 누구 닮았어?
3: 아 이거 뭐 삼신아 똑 닮았네. 아이 참.
2: 아이 신 바르세요.
3: 아 신 발랐어 이슬이 벌써.
2: 네 신 바르세요. 감사합니다.
4: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3: 아 저는 서울 토박인데요. 그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연천 여기 집성촌에 이제 터를 내리게 됐습니다. 외지인들이 오면 울타리부터 그 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거 없이 오픈된 마인드로 그냥 그 다가섰어요.
1: 무슨 일이든 정면 승부를 택한 재용 씨. 그 패기 있는 도전 끝에 이젠 마을에서 손꼽히는 모범 농부가 되었다네요.
3: 요거 좀 드세요.
5: 맛있나 보셔.
3: 맛있습니다. 장난 아닌데요. 처음에 왔을 때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6: 같이
3: 지금
6: 없는데.
7: 되게 즐거운 거야.
1: 슬기로운 부부의 집성촌 귀농 적응기 함께 만나보실까요? DMZ를 가까이 둔 연천은 쌀, 콩 등의 밭농사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3년 전 이곳에 약 3,300제곱미터의 땅에 난데없이 딸기 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이른 아침부터 한 명, 두 명 약속한 듯 하우스로 몰려드는데 어서 오세요.
8: 언니, 나 생얼이야. 진짜 생얼이야. 생얼.
1: 이나 씨 바빠집니다.
9: 뭐 만드신 거예요?
10: 딸기 라떼요.
9: 딸기 라떼.
8: 우리 형님 이제 자기 자식들이 오는
10: 친구들 와서 같이 나눠 먹고.
1: 하우스에서 갓 수확한 딸기 아낌없이 제공. 딸기 음료를 만드는 손길이 오 예사롭지 않습니다.
8: 저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딸기.
10: 딸기도 많이 넣었지.
8: 딸기 너무 많이 넣고 우유를 왜 조금밖에 안 넣었어?
10: 딸기집이라고. 딸기
8: 우유가 없어. 부족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10: 그러니까.
1: 달콤함 가득한 라떼 덕분에 기분 좋게 시작하는 아침. 매일 아침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필수 코스라는데요. 하루 시작 전 몸과 마음을 녹이는 시간.
8: 진짜 여기는
10: 강바람이.
8: 여기 왔더니 겨울에 왔더니 깜짝 놀랐어 나.
10: 근데 애들이 잘 자라주는 거.
8: 언니가 잘 키워서 그래. 일만 작살나게 하고 놀러도 못 가게 생겼어.
10: 놀러도 못 가고 진짜 일만 하고. 나도 놀러 가고 싶다.
11: 근데 뭐 노는 것도 있잖아. 맨날 노는 거야.
1: 날씨 얘기부터 일 얘기까지 여자들 수다가 휴전선을 넘나드네요. 한편 그 시간.
3: 아, 굿샷.
1: 이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바로 딸기 하우스 아닌데요? 어머, 이건 당구대 아닌가요?
3: 길은 다 알고 계셔.
12: 그렇지. 짜장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1: 딸기 하우스 구석에서 벌어지는 당구의 한판 승부. 아직 쌀쌀한 이른 아침 이곳은 승부의 열기로 벌써 낮 최고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3: 오케이. 이 짜장면 당첨된 것 같은데.
1: 자 이번엔 딸기 하우스 사장님 재용 씨 차례.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조용한 긴장감만 감도는데. 결국 재용 씨의 승리.
3: 이거 맛 좀 보고 주세요. 저희 오늘 일단 딸기 맛 좀 보시고.
1: 패배의 쓴맛 달콤한 딸기로 달래줍니다.
3: 당구 치면서 딸기 드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2: 이나 씨야.
3: 지금 바로 딴 거예요. 달콤한 잼이나 하나씩. 아,
13: 그래. 이런 거
3: 다음에 하는데, 다음에 저거 할 때
12: 저거 가져왔어요.
3: 저거 그 뭐야 그 당구 쳐갖고 우리가 이길 것 같아.
4: 그냥 사귄 기억이.
12: 갑니다.
3: 예, 들어가세요.
4: 네, 갈게요.
3: 예, 들어가요.
1: 남자들의 아침 저녁 코스입니다. 재웅 씨네 딸기하우스는 동네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라는데요.
3: 진짜 이제 일을 해야지.
1: 자, 이제 당구 1등의 승리 에너지 본격적인 딸기 수확에서 쏟아낼 차례입니다. 제철 맞은 딸기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특히 다른 종의 딸기보다 당도 좋고 맛도 좋은 장희딸기는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데요.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팔 정도. 오늘 납품할 양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딸기 수확에 나선 부부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빠지는데요.
3: 그죠. 생긴 건 좀 잘 못생겼지만.
10: 그리고 이만해.
3: 뭐 담아서.
10: 예쁘지? 아니
3: 이쁘게 담. 응, 이쁘네.
10: 담았어? 응. 소량도 이렇게.
3: 크네.
9: 아니 누구 닮았었는데 말씀을 못하시면.
10: 이렇게 이쁜 딸기 누구 닮았어?
3: 당신하고 똑 닮았네. 아 참.
10: 아이 신 바르세요.
3: 아 신 발랐어 이슬이 벌써.
10: 네 신 바르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먹어야지.
3: 우리 딸기 속이 꽉 찼거든요. 저 사람도 속이 꽉 찼어요. 똑같이. 예. 이제 고맙죠. 빈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따뜻한 밥을 챙겨주니까 이 건강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 좋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요즘 같은 딸기 제철엔 하우스 일로 매일 새벽 6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수확한 딸기는 바로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수확부터 포장까지 꼼꼼히 부부의 손을 거쳐갑니다. 예쁜 만큼 예민한 딸기. 포장할 때도 부부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3: 장의 딸기는 이렇게 돌려담기로 담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차량은 저런 식으로 퍼지는 꽃무냐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봐봐 차량은 저렇게 담고 장인 이렇게 담고
11: 그냥 딸기장 못 담아요. 그냥 그렇게 내 남편한테 남편이 잘 담아라 그래요. 생각보다 제가 딸기를 못 담아서
3: 아니 당신 옆에 있으니까 이게 이게 힘든 기록도 내가 버틸 수 있었고 당신 옆에서 있으니까 힘내서 농사를 칠 수 있었던 거지.
11: 나도 당신 있으니까 하는 거지.
1: 그런데 이건 뭔가요?
11: 고3 때 사진이에요. 아, 걷고 다니잖아 내가 무슨.
3: 남들이 흉 봐.
11: 잘생겼어. 우리 신랑이 정말 잘생겼어. 아이들도 지네 아빠 잘생겼다고 다 그래요. 왜 탈렌트 안 했냐고 아빠.
1: 사랑까지 더해 당도 최고인 딸기 부부입니다. 건축가였던 남편과 사서 공무원이었던 아내는 퇴직 후 정말 우연히 귀농을 결정하게 되었다는데요. 작은 텃밭에서 시작한 농사 재미에 푹 빠져 아예 농부가 되기로 결심. 그렇게 아무도 딸기 농사를 짓지 않는 이곳에 용감하게 딸기라는 작물로 귀농했답니다. 딸기의 생명은 신선도. 당일 수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부부인데요. 귀농 4년 차에 벌써 인근 지역 세 곳의 대형마트에 딸기를 납품 중이랍니다. 수많은 딸기들 속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부부의 장이 딸기. 잘 자란 자식 선보이는 부부의 심정 뿌듯하기만 합니다.
9: 딸기들이 다른 딸기들도 많네요.
11: 네, 다른 것도 많아요. 물건이 다르죠? 이게 저희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게 물건이 달라서.
3: 잘 팔리는 물건입니다. 저 짠.
1: 그런데 성격 급한 이나 씨. 아까부터 뭔가 안절부절인데요?
11: 원래는 그
5: 그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1: 어, 별일 없나 싶었는데.
6: 아, 바보. 어떡해.

0: 손을 잘못 깎았어요. 뭐, 다시 펜을 끊어야 돼요. 아, 바보. 작은 것만 있네.
1: 부부의 효자 상품 딸기잼 사이즈를 착각해서 가지고 온 이나 씨. 어쩔 수 없이 다시 가격을 매기는데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0: 아, 하는 씨 맨날 이렇게
1: 잘못 낀 첫 단추에 이나 씨 마음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잼 진열도 완성.
0: 아, 오늘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밀가루에다 넣고 하거든요, 편하게. 아. 그게 없어가지고 오늘 불편하겠는데. 아, 하나가 제대로 안 되네. 아니.
2: 고생하셨습니다.
3: 열심히 팔아보자.
1: 맡은 아픔을 마치고 부부가 들른 곳. 시내에 위치한 한 베이커리 커피숍인데요. 향긋한 커피는 물론 눈부터 즐거운 예쁜 케이크들이 즐비한 곳. 어머, 데이트라도 하러 나오신 건가요? 아하, 실은 여기도 거래처라네요. 베이커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딸기.
4: 안녕하세요. 이거를...
1: 딸기로 만든 베이커리가 유독 인기가 많다는 이곳.
0: 딸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2: 딸기 가득.
0: 네, 딸기 가득 진짜. 만드신 분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당도가 높아서 맛도 향기도 두 배. 이러니 알만한 사람들은 부부의 딸기를 탐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서 딸기를 납품해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2: 딸기 받기 힘들었다고요, 처음에.
0: 저희 여기 딸기 케이크 하는데 딸기 좀 주세요. 그런데 사장님이 카페는 납품 안 한다고요.
2: 세 분이나 오셨어요. 저희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더니.
0: 이제 농장 갔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딸기 꼭 받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저희 케이크에 아무 딸기나 넣을 수 없으니까.
1: 드디어 완성!
0: 이제 예약하실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1: 뿌듯합니다.
2: 뿌듯한데. 너무 좋죠. 우리 딸기가 예쁘게 나가니까. 근데 이제 저도 앞으로 어떤 딸기를 올리는가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딸기를 더 드려야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0: 고맙습니다. 네.
1: 한바탕 수확과 납품을 마치고 나니 훌쩍 오전 시간이 가버렸네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부부의 단골 코스인 마을 회관에 들렀는데요.
4: 아우, 냄새 좋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오신데.
4: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4: 이거 좀 드세요. 이거. 이거 좀 드세요. 이거 좀.
0: 저희 딸기 맛이 괜찮은 좀 드세요.
1: 부부 덕분에 귀한 딸기를 자주 맛보게 된 동네 어르신들.
5: 아, 노사장, 저 딸기 있으면 소주 한 잔 하면 왔잖아.
6: 저 어디 가야 돼?
5: 가기 이제 술은 좀 빌려서.
4: 농장 오셔서 한 잔 하셔야지.
5: 오늘도 한 잔 먹었어, 벌써. 네. 아.
4: 조금만 먹었어요.
0: 어머니 맛이나 보셔.
7: 비싼. 엄청 달아요, 이차.
8: 맛있습니다.
7: 한 그릇 더 커야 돼.
8: 아, 그러니까.
7: 그만 식사하고 가죠.
0: 밥이요? 네, 먹고 갈게요, 언니.
1: 소박하지만 동네 주민들의 사랑까지 더해 풍성한 한 끼입니다.
4: 야, 이건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나. 중국사람인 것보다. 배는 부른데 이거 엄청 맛있어.
9: 한식 같은 뭐가 시켜 보지.
7: 그러니까 진작 연락했으면 더 이쁘게 하고 왔을 거 아니야.
0: 원장님 언제나 이뻐.
7: 아유, 감사합니다.
0: 언제나 안정하시고 언제나 즐겨. 부장님도 막 넣어주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런 거지 뭐게. 아, 그래, 그래. 분위기 안 넣어주는 데도 있대.
7: 아유.
9: 물론 있어요 저기.
0: 네, 있대요.
9: 그 M분의 1 내고 들어오라잖아.
0: 그런 것도 있고 또.

0: 마을 돈 10원 대는 우리 동네 한 1억 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100집이면 한 100만 원 안 해요.
1: 그럼
0: 100만 원 내고 들어오라 그래.
1: 맞아. 우리 거 안 내고 들어왔잖아. 감사하지.
0: 근데 내고 들어오면은 나한테 그 빼줘야 된다고 우리 사실.
2: 그렇지. 그렇지. 여기 와서 같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맨 딸기만 따고 있으니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3: 딸기 인력 없으면 좀 나 저기 어떻게
1: 언제든지 언제든지 파이팅하냐고.
2: 그럴 때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그 지원이 뭐 그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고 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1: 지금도 말씀하시잖아. 네. 일하사람 무슨 부르라고 그게 다 지금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마음에서 하시니까 나오는 말이지 저희는 항상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4: 사실 부부의 딸기하우스는 마을이 함께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귀농 초기 때부터 아들, 딸 대하듯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재용 씨 부부를 도왔던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어느새 어엿한 4년차 농부가 되었답니다. 집성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외지인 부부의 귀농에 모두 내 가족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죠. 덕분에 두려움 가득했던 부부의 귀농 생활은 이제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답니다. 다음 날, 다른 날보다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한 부부의 농장. 급한 주문이라도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올망졸망 딸기를 닮은 아이들이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5: 몇 살? 7살이요.
6: 오, 큰
5: 친구야. 네, 저희가 먼저 왔어요.
7: 안녕하세요.
8: 카메라 있어. 아, 나쁘고.
4: 오늘은 인근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을 오는 날.
9: 아, 망딸기도 있어?
10: 작은 거 있네.
9: 작은 거 하고 싶어?
4: 아이들의 특별한 경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부부입니다.
1: 또 하나씩 떼어볼 거야. 자, 이렇게 우리 꽃잎을 예쁘게 살짝 떼어서 이렇게 내려놓자. 잠시 떼어보자.
2: 바닥에 떨어뜨려도 돼요. 괜찮아요.
4: 추운 한겨울 속 만난 달콤한 딸기 세상.
1: 이 꽃 하나가 이 딸기 하나예요. 되게 신기하죠?
11: 네.
2: 익은 거. 어, 잘 땄다, 넌. 야, 넌 알바해도 되겠다, 여기서. 오케이, 잘 따네. 다섯 개씩만. 오케이, 들 익었어. 계속 땄으니까 할 수 없다.
4: 눈앞에 펼쳐진 딸기에 마음 쏙 빼앗겨버립니다.
12: 와, 삼촌 한번 보여주세요.
4: 딸기 맛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2: 선생님이 큰 거 하나 줄게.
1: 이거 먹어봐. 너 이거 안 먹어봤지? 나 한 입에 다 들어가.
2: 한 입에. 야, 한 입에 쏙 들어가네, 그 큰 게. 요거는
13: 딸기가 맛있어요.
2: 맛있어? 아이고, 다행이다.
1: 오늘 여러분들이 딸기라떼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13: 딸기만.
1: 그치, 그때 말해야죠.
4: 이젠 직접 만들어 볼 차례.
14: 오, 꽂았어요.
1: 오, 잘했어. 와, 잘했어요. 보자 보자. 너무 다르면 설탕도. 너무 다르면 우유 더 넣어도 돼요. 우유 더 넣고 싶은 친구는 우유 더 넣어도 돼요.
15: 밥 먹으면 배고플 것 같은데.
1: 밥 먹으면 배고플 것 같은데.
16: 그래? 밥 먹을 수 있어?
15: 네.
16: 밥 먹으면 배고플 것 같아.
2: 야.
17: 지역에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중에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배울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18: 잘 먹었습니다.
2: 선생님도 선생님도 반가웠어. 내년에 또 보자.
19: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애들이 이렇게 잘.
2: 아이들 오면 제일 좋아요. 통쩍 말도 잘 듣고.
20: 스포츠.
2: 아이들 보면 같이 젊어지는 것 같아. 손 잘 들어.
4: 수확이 한가한 날에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 체험농장은 지역에서도 인기 만점. 꼼꼼하게 준비한 덕에 성공적으로 체험농장을 마쳤습니다. 부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오, 손님 방문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시원한 맥주까지 준비 완료한 재웅 씨.
1: 아니 옷을 좀 다른 거를 멋진 거를
21: 입고 하나 사주겠지.
2: 어서오세요.
21: 딸기 사와가지고.
2: 어서오세요.
4: 부부의 마을 절친분들이래요.
2: 스타트를 한번 끊으셔야죠.
21: 잘생긴 사람이 뭐냐고?
2: 그 장유서.
21: 아니 잘생긴 사람이
22: 뭐. 못돼 못하는 걸 다른 먼저 시키면 어떡해?
2: 아니 형님 이제 스타트를 한번.
1: 제일 잘생기셨대요.
22: 아이고, 잘생긴.
2: 잘생긴 순이랬잖아요. 이거 뭘. 번호를 눌러드릴게요.

0: 그 덥네. 나는 아는 게 그 아빠의 청춘.
1: 아, 마이크 저거 잘 안 나오는 건데 그 저거라도 그냥.
0: 저거라는 건?
1: 좀 그거 들을게요.

0: 아니, 실력까지 좀 안 되나본데, 이거 한 사람 먹어서.
1: 조심하시면 그나마 이렇게 나아진 거예요.
2: 노래방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3: 우리 노래방 안 가요.
1: 그쵸, 노래방 귀찮아. 편하죠 여기.
4: 술 먹고 들으면은 편하죠. 딸기들이 더 풍성하게 네. 잘 익을 것 같은데.
3: 그렇죠. 딸기도 좋아해요.
0: 네, 딸기가 좋아할 거.
1: 남행열차.
3: 남행열차.

0: 맥주야, 맥주.
1: 우리 맥주 나왔어.
2: 드시고 하셔.
0: 아이고.
1: 우리 맨날 이러고 놀았어요.
3: 맞아요. 이제 재우세요.
2: 맨날 놀았다면 안 믿지. 일은 언제?
1: 아 일하고 일하고 저녁에 힘드니까 모여가지고.
4: 이분들 기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5: 어려. 어겨.
4: 이제 혼자 놀았지 이제.
2: 저기 방에 가서 저기 조약들 던지는 정도.
6: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모두 감사한 일 뿐. 마을 사람들이 부부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 진짜 처음에 왔을 때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2: 같이 지금 먹을 것뿐이 없는데
1: 그게 최고인 거야.
7: 이렇게 지금 좋은 행복한 데를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5: 저녁에 적적해갖고
7: 네. 네. 네. 화이팅을 할게요. 하나 둘 셋
8: 네. 화이팅.
6: 기나긴 겨울밤 딸기하우스에서의 노래는 멈출 줄 모릅니다.

0: 지나긴 겨울도 어느덧 끝자락입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기온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확에 열심히인 부부. 그런데
1: 이쪽 나이는 땀 좀 흘려네.
0: 여느 날과는 달리 오늘따라 딸기가 심상치 않은 모양인데요. 작은 차이도 금방 알아차리는 재웅 씨. 꼼꼼히 딸기 하우스 곳곳을 살펴보는데요. 혹여 밤사이 기온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점검에 점검을 거칩니다. 재웅 씨네 딸기는 거의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딸기 농가 중 무농약 농가는 겨우 1%. 그만큼 관리하는 게 까다롭고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
1: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 뭘 혼자 다 두고 오셔 그를.
0: 급히 SOS를 보낸 재웅 씨.
2: 새벽 들어오고
3: 천적이 요원에 들어가 있어요.
0: 거의 무농약이다 보니 기온뿐 아니라 작은 벌레에도 취약한 딸기.
4: 많이 보이나요?
2: 잘 보여요. 응애는 많이 줄었고요. 보면은 매입당 지금 천적이 한 마리 이상씩은 무조건 다 보이고 보시면은 이게 천적들, 이게 이제 응애들, 전박이 응애들, 그다음에 천적, 네, 잡아먹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큰 알들이 천적 알이에요. 이 자그마한 알들은 다 응애 알들인 거고.
0: 한 번 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응애. 급히 응급 처방에 나섭니다.
5: 사이드
3: 좀,
5: 쪽으로
3: 예, 좀 이따 사이드 쪽으로 다 그 체크해서 한번 예찰해서 또 할게요. 예.
0: 농약을 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천적 농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웅 씨가 이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귀농을 결심했을 때 기본만큼은 꼭 지키자.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 때문입니다.
3: 이제 우리가 주는 영양제들이에요, 이게.
1: 이 양 주는 김에 조금 섞을 거예요. 아미노산 저거예요.
3: 아미노산, 이것도 아미노산들이고.
1: 친환경 그런 영양제가 비쌉니다. 네. 이거 한 통 막 10만 원씩 하고 한 것도 있습니다.
3: 아버님 얼마짜리 영양제 드세요?
1: 아, 저는 이제 삼시세끼.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만도 충분합니다. 전 그게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0: 생산자가 조금 힘들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농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재웅 씨. 재웅 씨가 지켜온 굳건한 농사 철학 덕분에 이곳 딸기들 귀하게 크고 있답니다. 1차 생산에서 끝나지 않고 딸기 와인, 딸기 잼, 딸기 청 등 5가지가 넘는 가공 제품까지 직접 만들어낸 부부. 여기에 딸기 체험 농장까지. 귀농 4년 차에 6차 산업을 노리는 스마트한 농부가 됐답니다. 지역에서도 인정하는 어엿한 농부로 안착한 재웅 씨 부부. 두려움으로 시작한 귀농이었지만 힘든 고비를 넘기며 열심히 걸어온 덕분이었습니다.
6: 열심히 만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3년 차인데 2년 만에 다 이런 걸 다 만들어냈습니다.
6: 연천에서 이렇게 햇섭 받아서 딸기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0: 좋은 먹거리만 만들겠다는 고지식함이 부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 어서 와. 어서 와.
0: 부부의 딸들 방문.
1: 꼬맹이 보자, 꼬맹이. 자, 안녕.
7: 할아버지.
1: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운다 운다.
8: 여기가 이제 우리 큰 딸. 아, 네. 여기 이제 사위. 아, 여기 둘째 딸. 여기 둘째 딸. 여기 이제 막내 딸. 아 이렇게 우리 딸 셋이 딸부잣집이에요 우리가.
1: 한 바리 뜻이 따세요.
5: 열심히 따야겠다.
8: 같이 그 한 데에서 쭉 따고 가. 응? 여기도 서령 막 괜찮고 있구만. 응? 걔도. 장인은 없을지 몰라도 서령은 있잖아.
6: 아니요, 서령 여기가 많아요. 여기 따세요. 저기 한번 따보세요.
0: 살림미천이라는 딸들, 오늘은 수학 일꾼으로 변신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까 봐 늘 먼저 지원 사격을 자처하는 딸들.
7: 어머, 장이 딸 거야? 잘 묻었다. 다시 숨기 잘 묻었어.
9: 오늘 잘 따는데?
7: 잘 따. 전에 한참 일했던 그게 기억이 났어, 갑자기.
0: 두 언니들보다 딸기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막내딸. 우와, 정말 빠른데요?
5: 내가 딴 건 진짜 색깔이 예쁘고.
10: 부모님이 하시던 걸 이렇게 해보신 게 어떠신 것 같아요?
5: 힘들어요.
9: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시다가.
7: 근데 이렇게 막상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시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6: 일단 상품 있는 거야?
7: 상품 어, 주면 좋겠다.
5: 여행권이랬는데?
7: 여행권?
8: 야, 이건 보러만 하잖아, 이거.
5: 누구예요? 콕콕콕 집어줘서.
8: 확인이 PC가 나는데 아빠는 1등이다. 아, 어쨌든.
6: 누구야? 아, 오,
11: 아, 인정할 수 없어.
6: 인정할 수 없어? 이게 1등이야? 역시. 아, 엄마 이게 1등 할게, 그럼. 아, 후계자.
5: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6: 청년농구.
8: 오케이, 오케이.
0: 이번엔 박스 접기 도전.
8: 이제 하나 완성, 두 개 완성.
5: 이제 알았다.
11: 기억났어요.
8: 기억났어?
0: 식구들 중에 박스 접기 실력엔 첫째 사위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는데요. 정말 각 잡는

0: 가는 길이 남다릅니다.
1: 야, 차 사망의 속도가 빠르구나.
2: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어가는 마음은?
3: 저는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자주 많이 해서 처제들이 이어받아서 잘하면 좋겠습니다.
4: 해봐야죠. 다시 찍어야 된다고 해야죠.
5: 축구 올려받을 거 싶어서 해야죠.
3: 내가? 나 진짜 받을 것 같은데?
5: 다시 한번 가실게요.
1: 다시 한번 가실게요.
5: 다시 한번 여쭤봐 주세요.
2: 어떻게 이렇게 좀 물려받을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3: 저는 이 딸기 농장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려받으면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럼요. 딸기집 사위로서.
2: 되게 남편분이 이어받아도 될 것 같으세요?
5: 저희 하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남편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1: 야, 그 보라가 역시 그 저 보면은 그 남편 다루는 방법을 아는구나.
3: 아이, 그럼.
1: 남편 길을 살려줘야 돼.
6: 그럼 내 남편인데.
1: 그럼 피는데?
6: 이게 안 된다. 이거?
1: 아니.
0: 딸 셋의 첫째 사위까지 든든한 일꾼 덕분에 오랜만에 두 손이 한가해진 재용 씨 부부. 딸기 농사만큼 자식 농사도 정말 잘 지으셨네요. 어느덧 훌쩍 가버린 하루.
1: 반트 와서 빚자. 너의 솜씨를 보여줘.
0: 오늘 저녁 메뉴는 며칠 남지 않은 설날을 겨냥한 만둣국인데요. 온 가족이 또 한 번 솜씨를 발휘해 봅니다.
5: 나련이 거 터졌는데. 터진 게 너무 많아. 터진 게 맛있는 거야.
1: 아, 터져도 터진 것도 있어야 돼.
5: 만두피를 또 싸네.
6: 여기도 터졌어요.
5: 신개념이네. 아빠 소통 봐.
1: 응? 초급 신도들 때 터지.
5: 이거 보세요.
6: 터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5: 실망.
1: 미실학원 원장님이 예술적인 감각이.
6: 아니 걸려요.
7: 우리 학원은 드로잉 위즈야.
1: 아, 드로잉 위즈야? 어디 넌 새해 뭐 계획 있냐? 응? 보라는?
5: 계획 없지. 그냥 복직 잘하고 능력 잘 키우고 직장 생활 잘하고요. 또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요.
1: 우리 이쁜 막내.
5: 그냥 지금처럼 잘 살고.
1: 맞아. 잘 사는 게 최고 좋지.
5: 진짜 하늘 MBTI가 너무 귀여워.
7: 다 건강한 거.
5: 그치. 올해도 건강해야지.
1: 다 개인적인 적이 있는데 너는 딱 우리라는 쪽을 썼네.
5: 원래 막내들이 좀
1: 배려심이 좋은 거야.
0: 도란도란 오랜만에 딸들과의 수다 덕분에 순식간에 맛있는 만둣국이 완성됐네요.
1: 맛있게 먹겠습니다.
0: 부모님의 귀농 의견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해 주었던 딸들. 모자란 귀농 자금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해주었던 효녀들이라네요.
5: 선생님은 좀 많이 더 많이 쉬기. 더 많이 쉬고 병원 잘 가기. 아프면 제깍제깍 병원에 가야 됩니다.
1: 아, 또 큰딸 또 걱정해 주네. 아이고 참 이거.
5: 나는 병원 소중함을 느꼈어. 요즘 아파서. 그러니까 맞아. 아프다 싶으면 가야 돼. 참으면 병이 돼. 엄마 아빠 나이는 더 금방 병이 된단 말이야.
6: 근데 엄마 아빠가 오늘이 가장 젊잖아. 딸기 매진도 너무 좋고 너무 보기 좋고 한데 나는 이제 엄마 아빠가 좀 더 즐기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1: 알았습니다.
6: 젊으니까.
8: 저는 이하 동문입니다.
1: 야, 네가 제일 현명하다. 야, 미투 딱 미투.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5: 잘라버리네.
1: 노력하겠습니다.
7: 네, 우리랑 더 많이 놀아줘야지.
5: 딸기가 지금 첫째가 돼버렸어.
7: 맞아, 딸기가 첫째가 돼.
6: 우리 맨날 북한에 같이 올라가자고 하잖아. 우리가
1: 옛날에. 야, 맞아. 북한도 많이 갔었는데. 이 딸기 하기 전에.
5: 요즘에 딸기한테 밀렸잖아.
6: 걔네가 밀렸다 맞다.
1: 노력하겠습니다.
6: 아빠 맨날 너무 좋았어.
5: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
6: 좋아졌어?
5: 더 좋아진 것 같아.
1: 자, 요거는 너네들 그저 맛있는 거 한 끼 먹으라고 또 이제 아빠가 챙겨놨어, 엄마하고. 자, 여기 셋이 같이 한 끼 저녁 식사.
6: 감사합니다.
1: 셋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6: 봐야지. 얼마 들었나? 뭐야.
8: 넉넉해?
6: 어, 넉넉해.
2: 많이 들어와 있네.
6: 네네.
8: 두툼하네요.
1: 우리 다섯 가족 잘 사랑하자. 뻔했어, 아빠.
8: 넣어드려.
1: 여기 넣어드려. 넌 넣어야지.
6: 아빠가 참 생각보다 사랑꾼이야.
8: 사랑꾼이야.
6: 아빠 진짜 아빠 사랑꾼이야.
1: 자, 이제 잘 살자, 우리도. 그래, 아, 잘 먹었습니다.
0: 며칠 후, 변덕스러운 날씨가 또 한 바탕 눈을 뿌렸습니다. 또다시 한겨울이 된 딸기하우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딸기 수확에 열심인 부부.
6: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0: 전화 한 통에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는 부부. 도착한 곳은 마을 주민센터. 무슨 일일까요?
6: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6: 와, 감사합니다.
1: 네. 보자. 네, 보자. 네, 통화성
6: 필요 없네, 진짜. 아, 응? 네, 한번 봐주세요.
1: 딸기 제목은 딸기 콩포트 지역 명품 인증이구나.
0: 부부가 만든 딸기 가공식품이 지역 명품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건데요.
1: 아, 안녕하세요.
6: 찍는 거예요?
1: 이거 받으러 왔어요.
6: 이거, 이거. 아, 이거 받으러 왔어요.
1: 통합 쌍키오. 이거 받으러 왔어요. 남터벅스. 네. 이거 받으러 왔고, 이제. 네.
6: 예. 잠깐 왔습니다.
5: 오, 잘 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예, 축하 준다고 눈까지 오잖아.
6: 그런데.
1: 응? 그거 잘 해도 좀 번지지 않게.
2: 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6: 연천의 명품이니까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잘 만들어야 되겠죠? 네. 너무 좋죠? 이거 어렵는데 신난다.
0: 귀농 4년 만에 얻은 귀한 허가서.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기쁜 날이네요. 벅차고 기쁜 마음을 가득 안고 달려간 또 다른 곳. 이웃에 있는 체험마을인데요.
1: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체험지 마을.
1: 돌을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5: 네. 그러면은
1: 저 보조가 되고 매줄게.
5: 네. 지금부터 그러면은 저희 마을에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치마랑 두건을 또 들고 와야 되는데 저는 뭐
6: 하실 텐데.
5: 네, 저는 안 할게요.
6: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네. 딸기 청인데. 네. 딸기 고추장을 많이들 네. 밑에서 하시더라고요.
5: 아, 이제 맞아요. 많이
6: 제가 하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0: 공부 욕심 많은 이나 씨. 앞으로 더 많은 딸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5: 그럼 제가 요거를 잠깐 끓이겠습니다.
1: 네. 가라앉은 게 저게
5: 몇 개를 끓이고 찹쌀가루.
1: 아, 찹쌀가루.
5: 이게 진짜 전통 방식이거든요. 소금은 32g 정도.
6: 그래요? 네. 이거 좀 넣어요.
5: 청국장은 네. 25g.
6: 아, 청국장을 넣는구나. 메주가루가.
5: 고춧가루도 이렇게 살살 넣어주세요.
0: 양념 한 숟가락의 차이에도 맛이 천지차이인 음식.
5: 저희는 그래서 꼭 정확하게.
6: 그렇죠.
5: 예.
1: 이 계량이 생명이군요, 이게.
5: 계량이 되게 중요해요.
6: 팔 아프네요, 생각보다.
5: 힘들죠.
6: 네, 생각보다 팔이 아프긴 했어요, 팔이.
5: 제가 한번.
0: 뭐든 쉬운 게 없는 법.
6: 막 옆에 묻었어요, 제가 지금. 칠칠해져가지고
5: 저을 때는 살살 지는 것도 좋은데
6: 아 이렇게
1: 오 네. 파워가 다른데
5: 이렇게 싹싹 긁어주면서
1: 아 이게 꼭 그러니까 딸만 난 거야 딸 셋인 거야
5: 아, 응? 묻으셨어요?
1: 내가 또
5: 이거 대표님은 아무래도 이거로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1: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얘기해놓은 거야
5: 이렇게 응? 담아주세요 네. 한번 보세요 그만큼 봐서는 모를 것 같은데 손가락을 확 찍어서 먹어봐야지.
6: 근데 맛있어요.
5: 네.
6: 금방 만들었는데 왜 금방 만든 맛 같지 않고. 네,
5: 찍어 먹을 때는 이 손가락이나 애기 손가락.
1: 완전히 네. 맛있는 고추장 맛이야.
5: 네, 맛있어요.
0: 이나 씨, 오늘도 이렇게 한뼘 성장하는 농부가 되어갑니다.
6: 네, 벤치마킹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 네, 수고하셨습니다.
6: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0: 그날 오후 재홍 씨 혼자 마을의 버섯 농장에 들렀는데요.

0: 아, 요거요?
1: 네, 요거.
0: 아, 이렇게 제품을 딱 시켰네.
1: 네. 이게 200g이에요.
0: 200g. 여기서 한 10g만 넣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1: 네, 한 4-5개 정도?
0: 한 4-5개. 네. 이 은혜를 어떻게 또 갚아야 되지? 딸기로 갚아야겠네. 아, 딸기로 갚아야겠네. 아이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1: 네. 또. 어여 가셔서 끓여주세요. 네.
0: 새해도 대박 나시고.
1: 감사합니다.
0: 잘 끓여보겠습니다.
1: 네,
0: 예.
2: 딸기하우스로 급하게 돌아온 재용씨. 오늘 아내를 위해 재용씨가 특별 요리를 준비하려는데요. 오랜만에 가마솥에 장작불까지 올립니다.
0: 엄청나네.
2: 손수 사온 토종닭과 한약 재료에 아내를 위한 마음까지 듬뿍 담는 재용 씨.
0: 너무 뜨거워. 그리고 다 익겠는데. 이것도 상한버섯 좀 넣고. 근데 좀 건강만 하면은 좋겠어요. 지금 둘이서 손잡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럴 수만 있으면.
2: 재용 씨의 소원은 그것뿐. 지금처럼 늘 건강하길 바라는 간절한 네. 마음입니다.
0: 어, 물이 완전히 보약이네. 보약 물이. 손 뛰겠어. 보람마야.
3: 네.
0: 정성으로 끓인 삼계탕 대령했습니다.
3: 네? 고생했어?
4: 응. 대단하다.
0: 그지. 속에 어? 꽉 찼어.
3: 뭐 넣었나 봐. 어머.
0: 자세히 다 잡았어. 다 잡혔어.
3: 우와, 뼈가 그냥 쭉 빠져.
2: 이나 씨 취향 저격인 백숙.
3: 네. 어디다 했는데?
0: 그 저기 그 당신의 로망인 그 화덕에다가 딱 했지. 화덕 불이 그게 1800도까지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니 1200도인지 1800도인지.
3: 거기서도 이렇게 활이 잘 익네.
0: 자, 뜯어봐.
4: 감사합니다.
2: 자신을 생각한 남편의 정성에 한 젓가락에도 이미 든든해지는 이나신데요.
4: 이렇게 해먹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우리가 지금 여유를 잡으니까 하지.
0: 그럼.
4: 그냥 우리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있을 때도 없어가지고 덜덜 떨었는데 지금은.
0: 그렇지. 그 힘든 일을 다 거치고 왔네.
4: 맞아.
0: 해준 거 같은데.
4: 지금 우리 2차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앞으로 비전도 보이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나쁜 건 없었고.
2: 지난 세월 부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 한 달에 한 번씩 삼계탕 해주십시오. 제가 삼계탕 좋아하니까.
0: 삼계탕뿐만 아니라 추어탕도 좋아하니까 추어탕도 해주고. 이렇게.
4: 진짜?
0: 추어탕도 해가
4: 한번 내줘. 사다 줘. 추어탕.
0: 추어탕?
4: 우리 건강하게 이제 잘 챙깁시다. 병원 꼭 가기 약속.
0: 그래. 화이팅.
2: 며칠 후 설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대목을 앞두었던 딸기 하우스도 한 차례 전쟁을 겪었는데요. 설 연휴 한가을법도 한데 재웅 씨 뭔가로도 분주합니다. 설날 아침부터 어딜 이렇게 바쁘게 가는 걸까요?
0: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0: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왜?
0: 비싼 거라서. 어머니를 좀 갖다 드려요. 비싼 거라서. 예. 맛있게 드십시오.
3: 예. 네, 고맙습니다.
0: 예, 또 뵙겠습니다.
2: 동네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중이랍니다.
0: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는 온실이야. 예?
0: 네? 어, 그러게 넘어졌네.
3: 아. 감사합니다.
0: 예, 김 갖고 왔습니다.
3: 50분 됐는데요. 네. 이거 저 이번에 만든 딸기잼. 이번에 뽀로 만들어서 색이 약간 옅어요. 네,
4: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3: 예. 어머니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0: 올해도 대박 나십시오.
3: 네. 버섯을 다 접시오.
0: 어머니, 김.
3: 별거 아니야, 어머니. 김.
0: 아니, 비싼 게 아니니까.
3: 아유, 뭘 예, 김 주세요.
0: 네, 맛있게 드시라고.
3: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네, 진짜 새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0: 내가 네. 저거 좀 드릴까? 뭐 깻잎 잰 거.
1: 진짜 그거 하셨어요?
2: 항상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는 어르신.
1: 어머니 감사해요.
0: 맛있어.
1: 너무 맛있다. 아니 이거
3: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또. 이거 뭐 한 달은 먹었네.
1: 한 달 더 먹지.
3: 그러게.
1: 감사합니다.
3: 예.
1: 아이고.
4: 예, 저예요. 딸기. 아유.
3: 아이고.
4: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니, 커피 한 잔 해주세요.
5: 아니, 아니, 언니.
4: 아이고, 왔는데
3: 안녕하세요.
4: 주워. 아니, 아니, 아니, 어서. 가보세요. 내가 네. 만두 좀 한 봉지 줄게.
5: 만두 하셨어?
4: 네.
5: 했어요. 맨날 그 귀한 걸 제가 가지고 어떻게.
3: 그러게. 이게. 이만큼 주고 이만큼 받아가는 거.
2: 이젠 어엿한 동네 일원이 된 부부랍니다.
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 네. 아우 이렇게 그냥 또 좋은 양반 또 이웃 만나가지고 물 갖고 막
5: 이렇게 물건
3: 예쁜. 여기 좀 있을 거예요. 여기 백화가 안 움직일 거예요. 백화에서.
2: 올 한해도 마을 어르신들과 주고받은 정 덕분에 든든할 것만 같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딸이 특별한 걸 준비 중인데요. 미술 전공인 막내딸. 새해를 맞아 딸기 하우스를 그림으로 그려볼 생각입니다.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막내딸.
1: 이쁘다. 딸기 이쁘다.
6: 근데 아직 별로 그린 게 없어서.
1: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저기.
3: 야, 우리 때는 구도 잡고 뭐 하고 이렇게 딱 했었는데 그냥 쭉쭉 그리네.
6: 요즘에는 느낌 가는 대로 그리는 게 좀 트렌드니까.
2: 언제나 항상 딸들을 믿고 격려해준 재웅 씨 부부. 이젠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해주고 싶은데요.
6: 아빠 엄마는 근데 내가 봤을 땐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엄마 아빠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3: 그치, 제2의 삶인데요. 인생이 막이야, 지금이.
6: 그치.
3: 두렵기도 하지만 또 다른 또 설레임이 또 있어. 기대감이.
6: 그래, 그렇게 항상 뭔가 설레는 게 있다는 건 좋은 거지.
3: 그럼 아빠 나이가 지금 65이더라고. 이제 저기 뭐야 그 문자가 오더라. 대상 포진 그 공짜로 맞아도 된다고 엄마가 놀리잖아. 어르신 어르신 하고.
1: 그럼 엄마도 곧 아닌가?
3: 엄마도 이제 내년이지.
2: 노년이 되기까지 늘 자신의 색깔로 인생을 채워나가는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막내딸인데요.
6: 아빠 여기에다가 써줘, 글씨. 써줘, 저기.
2: 딸의 그림에 올 한 해의 소망을 담아보는 재웅 씨.
3: 됐나? 야, 네 얼굴만큼 이쁘게 잘 그렸다.
2: 오늘 이렇게 또 하나의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3: 그 친구가 이제 다 그린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다 그
2: 부모님의 힘찬 제2의 인생을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늘 응원하고 있는 막내딸. 재웅 씨에게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딸기 농장에 막내딸의 그림 갤러리 전시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6: 계속 꾸준히 그림 그려서 이렇게 작품 세우게 해드려야겠죠?
4: 갤러리 하나 만들어달라는 얘긴데
3: 언제든지 쿨입니다. 언제든지 쿨이야.
6: 계속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4: 그렇지. 했던 거니까 계속 하는 거지?
6: 네.
4: 고마워, 하늘.
2: 우연히 농부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재웅 씨 부부.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한 딸기로 온 마을의 달콤함을 선사할 수 있길. 그래서 부부의 인생에도 늘 당도 가득 즐겁고 행복하기를 응원합니다.
7: 괜찮다? 바쁘지?
8: 뭐요?
7: 아, 그 떡이 근데 벌써 됐어요?
8: 네?
7: 떡이 벌써 됐어요?
8: 떡 됐어요.
7: 왜 이렇게 빨랑했어?
8: 진짜 잘했어.
7: 오, 막 너무 치즈 같아.
8: 오, 손 드셨어요?
7: 응, 치즈 같아 진짜.
8: 이분. 아니, 얼굴 진짜 좋아. 더 좋아하시죠?
9: 좋아지.
8: 아니, 점점 좋아지. 사모님도 진짜 좋아지시고.
7: 가자. 진짜야.
3: 엄마 웃는 거 봐.
10: 내가 보니까 둘이 잘해. 둘이 잘 어울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5: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줄기에서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5: 얼씨구 좋군 낫 남동여에 따라 남
6: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7: 국악하는 10대 때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활동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겁이 나요. 내가 할 때까지는 해야지 되지 않나.

그 재료들은 살아 있었던 것이 죽어서 왔어요. 그거를 칼을 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공경하는 마음, 공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음식의 바탕이죠.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궁중 음식 하면 우리 실생활과는 한 걸음 떨어진 채, 그러니까 멀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궁중 음식이 오직 왕을 위한 음식이 아닌 궁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일반 서민들도 함께하는 음식이라면 생각이 좀 달라질까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학술적 또 역사적 예술적으로도 소중한 자산이 바로 우리 음식 문화라는 점입니다. 자, 인생 낭독인 오늘은 2대에 걸친 궁중음식 연구자로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어 있는 궁중음식문화재단 이사장 한복녀 선생님 모시고 맛있는 이야기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저로서는 오늘 기대가 진짜 많이 됩니다. 예. 현재 이제 서울의 관광 명소죠. 네. 그 창덕궁이 예. 위치한 바로 그 옆에 선생님 궁중음식연구원이 자리해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부터 이곳에 터를 잡으신 거예요?
1: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기 자리 잡은 줄 아는데
0: 저도요.
1: 네, 한 세 보니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아, 25년.
1: 어쩌다가 네. 어머니 이제 사단 법인이니까 여기저기 개인 그거로 네. 돌아다니다가 어머니가 나이도 드시고 뭔가 정착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네. 어떻게 궁 옆에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0: 우연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1: 글쎄 그래서 지금 살면서 네. 아 내가 할 수 없이 이게 필연이구나 그럼요. 운명이구나 네. 이러고서 너무 지금 창덕궁하고 담을 같이 쓰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0: 왕이랑
1: 예, 네, 그렇죠.
0: 근데 1971년에 네네. 궁중음식이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네. 네. 어머님께서 만든 공간에 아직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71년도에는 사단법인 궁중음식연구원이라고 네. 그때 당시는 궁녀, 마지막 궁녀들이 낙선제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순종비를 모시고 물론 전쟁을 네네네. 거치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궁중 음식의 명맥을 그래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예. 사실은 어머니가 궁중 음식을 연구하게 된 것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조선 음식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어디 가서 이걸 배워서 사실 어머니도 모르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저기 유학을 일본으로 갔었으니까 아~ 사실 음식이라는 건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서 배워야
0: 그럼요.
1: 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곤란하게 된 거예요.
0: 아무도 모르는데.
1: 근데 물론 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를 졸업을 하셨으니까 선생님을 하실 수 있는데 조선 요리, 한국 요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어떻게 해서 낙선제에 그래도 궁중음식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음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네. 그거를 그 선생님이 어떤 저 교장 선생님이 소개를 해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여기서 보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궁이라는 데는 그 외부 사람을 굉장히 꺼리고 타부시하거든요.
0: 그렇겠죠. 그리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런데 정말 간신히 그러면 멀리 서서 보기만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넘겨보고 저기 지금 뭐 김치 담그네 그런 거 학 써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해보고 예, 해보고 또 그랬는데 그때 마침 궁녀가 네 명인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주로 수라를 해주시는 궁녀 뭐 옷을 한 미용 뭐 이런 걸 해주시는 궁녀 뭐 몇 분이 살림살이를 같이 하니까 한희순이란 상궁이 그래도 제일 그 음식을 담당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제가 2대라고 그러지만 그분이 1대 무형문화재셨어요.
0: 그러면 이제 따지고 보면 3대.
1: 네, 예, 그렇죠.
0: 네, 지금 되네요.
1: 예,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전란을 겪고 어렵다가 이제 문화라는 걸 가지고 뭔가 무형의 문화를 이거를 찾아서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속조사 같은 걸 많이 할 때였어요. 70년대가. 네,
0: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하신 거예요. 어떻게 음식, 궁중음식이야 유명하지만

0: 있지만 예. 그 예. 음식 만드는 거를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놨을까? 그러니까
1: 무형 문화재를 하면서 첫째가 종묘 제례악 뭐 이렇게 해서 네. 번호를 먹여 가는데 사실은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이런 국가 문화가 없다 네. 보물인데 네. 이것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심의를 받고 자꾸 뭘 만들어서 드리고 해도. 그때는 되게 남자 어른들이 예, 예, 예. 심의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예,
1: 무슨 음식을 우리 엄마도 잘하고 할머니도 잘하고 하는데 뭘 문화재를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랬지만 예. 사실은 꾸준히 그 갔다가 지정되기 전에 모시고 놓인 그때 한상궁은 81세, 2세셨어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모시고 다니면서 대학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고 방송국도 상궁으로 네. 방송 나오신 분은 그분이,
0: 그분이
1: 처음이에요.
0: 유일하실 거예요.
1: 네, 네. 어머니가 모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꾼질기게 하셔가지고 12월 31일 날 심의를 하면서 통과가 된 거예요. 70년에.
0: 야.
1: 그래서 71년 1월 6일 날 그게 정해졌어요. 무형문화재 38호로.
0: 예.
1: 그리고
0: 국가무형문화재 38호.
1: 38호로 정해졌죠. 근데 되게 무형문화재가 정해지려면 말씀하시면 알겠지만 그 계보가 있어요. 그 문화 기능이라는 게 윗대서부터
0: 내려오는
1: 역사를 가지고 예. 정말 이것이 왔느냐. 그 한 사람만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침 확실하잖아요. 궁에 계셨던 분이고.
0: 예.
1: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때문에 했고 사실은 기능만 가지고 정해지는 게 아니고 예, 그 궁에 남아있던 음식에 관련된 기록물 장서각이란 도서관이 이 창덕궁에 있었잖아요. 네. 옮겨졌지만 거기 가서 문헌 같은 걸 다 조사를 하셔서 같이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함께 예, 돼서 정해진 거죠.
0: 와, 그러면 이제 한상궁이라는 분, 우리 어머님 그 이 두 분이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궁중음식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네. 게 최고의 밥상이라는 임금님 수라상.
1: 네.
0: 궁중음식 이퀄 수라상 맞습니까?
1: 아니에요. 궁중음식은 수라상도 있지만 네. 잔치 음식,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일 밥 먹고 뭐 이렇게 끼니마다 매번 반복하는 음식이 있나 하면
0: 네.
1: 무슨 특별한
0: 날이나 먹을 수 있는
1: 잔치를 예. 하고 하는 음식하고 이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0: 네네.
1: 그러면은 일상식에는 우리가 밥, 국, 뭐 나물, 김치 이렇게 우리 먹는 거하고 네네네. 똑같이 차려서 하죠. 그런데 잔치 때에는 정말 그 대단한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축하하는 거를 큰 상차림으로 이런 정전 앞에다 차려놓고 높이 네. 고여놓고 축하합니다 뭐 하면서 노래하고 춤하고
0: 춤추고, 예.
1: 그러니까 공연 예술이 그거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0: 그 그럴 수 있겠네요.
1: 정전에서요.
0: 예.
1: 그래서 음식이라는 걸 하나만 딱 띄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궁중연회라는 거는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그 음식이 있어야만 그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중심에 음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러니까 이제 뭐 춤이 빠지거나 뭐 연주가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네. 음식이 빠져서는 이게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어디 잔치라는 게
1: 그러니까
0: 상대될 수가 네, 없겠죠.
1: 제목을 진찬, 진연 이런 말로 써요.
0: 진찬, 진연.
1: 진연, 진자. 왜 그러면 의계, 진찬, 의계, 진작, 의계 그러는데 그 의계 안에는 음식상이 놓여진 다음에 그 공연의 일정에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술도 따르고 절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물론 공연을 할 때 춤을 9번을 친다면 줄여서 7번을

0: 친다. 무슨 다섯 번을 친다. 예. 노래도
1: 뭐 한다.
0: 예. 하지만 이 음식에 있어서는
1: 그럴 수가 없는 거죠.
0: 지켜야지 되니까. 그렇죠.
1: 이게 요즘에 하는 디너쇼라.
0: 맞습니다. 디너쇼예요.
1: 그것도 디너쇼예요. 쇼가 뒤에 붙어요. 예. 디너가 먼저.
0: 맞습니다. 네, 네.
1: 그 궁중 음식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드라마. 이게 이제 우리만의 드라마가 아닌 이제 해외 모든 사람들의 드라마가 됐습니다. 대장금.
0: 네, 네.
1: 그 드라마가 드라마 내용도 재밌지만 거기 나오는 음식들이 진짜 맛있게 하고 한봉정 선생님께서 그 네. 직접 하셨죠.
0: 네,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한류라는 것이 그거로 인해서 이제 퍼져나갔다고 할 수는 있거든요. 네, 네. 아직도 방송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1: 네, 지금도 열심히 나오죠.
0: 그 작가나 감독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0: 그 네. 역사물인데 어떻게 음식을 주제로 해서 해갖고 단 두 줄 그 내의원의 저 간호사였거든요. 장금이가.
1: 아, 예, 예, 예.
0: 예, 간호사였어요. 예, 예. 근데 그 이름 나온 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장대하게 드라마를 꾸밀 수가 있느냐 하는 거는 네. 정말 대단한데 제가 그걸 했던 이유는 그 영상을 통해서 대중한테 다가설 수 있는 궁중음식의 그 전달 모두 있지만 우리 조선왕조가 왜 음식을 귀여기면서 이렇게 음식이란 건 뭔가 하는 거를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걸 하면서 이제 역사성 그 시대에 맞는 네. 음식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요즘의 음식은 보시면은 뭔가 사람을 칵 찌르거나 뭐 순간적으로 맵거나 달거나 뭐 이렇게 번질번질하거나
1: 그렇긴 하지만
0: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 속의 영상에서 나오는 음식도 그렇게 현대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보여줘야 맛있게 느껴요.
1: 맞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네.
0: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그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물엿도 엄청 많이 쓰고 번쩍번쩍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1: 그렇게 했어요.
0: 예, 그 고추를 안 썼을 때니까 빨강 색깔은 대추를 가지고 넣고
1: 아, 고추를 안 썼고 예, 고추가 그리고, 이제 후기에 예, 들어오니까
0: 스토리에 맞춰서 이것이 음식으로서 보여질 때 당연하고 괜찮은 음식인가 하는 거를 작가가 보내주면 그걸 검토를 해갖고 예. 또 이런 장면인데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면 예. 그때 맞춰서 들어가고 하니까 물론 의궤 속에 기록 속에 나오는 것도 하지만 한이순 상궁한테 배웠던 음식들을 주로 거기에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아는 거를 해줘야지 전혀 보지도 않고 뭐 한 걸 갖다 엉뚱하게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1: 없죠. 예.
0: 그렇지만 드라마이기 때문에 재미를 줘야 되니까 아, 그 뭐 덕구가 이상한 뭐 벌칙 같은 걸 가져와서 뭘 했다. 예. 작가가 듣고 와서 이걸 음식해 주세요. 그럼 이거는 음식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1: 그럼요. 그게 세월도 길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선생님의 노력도.
0: 네, 네.
1: 궁중음식 하면은 되게 화려하다.
0: 네, 네.
1: 그런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궁중음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0: 자, 우선 궁이라는 곳은 왕이 정치도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1: 그럼요. 예.
0: 그다음에 이 군인들이 이거를 지켜줘야지 되는
1: 그럼요.
0: 그런 예, 예.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음식이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죽어 살면서 먹는 음식도 있고 또 출퇴근을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궁에 들어가면 들락날락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음식을 먹어요. 들어왔다 그냥 나가라고만 하지는 않아요. 무슨 뭘 하면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특히 야 밥 먹자. 예. 언제 밥 먹어?
0: 밥 이런 먹어야지
1: 게 밥 문화란 말이에요. 예. 예.
0: 그런데 화려하고 이렇게 하다는 거는 뭘 가지고 하냐면 잔치 때에는 아주 즐겁고 경사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갖다 골고루 하면서 이거를 높이 쌓아 올리면서 네. 거기다가 상화라는 꽃까지도 꼽아요. 그러니까 잔치상을 이렇게 고임세면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죠. 또 물론 한국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은연 중에 오색을 거기 사용을 해요. 그렇죠. 빨강과 예. 오방 그러는 거 오방색을 네, 사용을 오방색. 하거든요. 맛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잔치 음식은 요만한 반찬 그릇에다 놓는 거 일상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줘야 되고 뭔가 그럴듯한 음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 하면 백성들이 가장 농사짓고 낚시 저 고기 잡고 사냥하고
1: 소 키우고 이런
0: 예, 그때때 철마다 나오는 거에서 가장 좋은 거를 네. 진상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궁으로 오게 되죠. 근데 저 밑에 무슨 제주도나 네. 이런 데에서 전복이 나오고 막 이렇다 그러면 그거가 지금은 뭐 반나절이면 오지만 그때는 맨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걸 운송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 같으면 수군 통제사 해군들이 나 며칠 계속 날라줘요. 뭐 표고버섯 날르고 뭐 하면서 그러면 육지까지 오면 또 육지에서 어떻게 해요? 강을 흘려서 건너고 오거나
1: 산을 넘고
0: 뭐 해서 뭐지 그러면 원래 싱싱했던 것도 다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궁중 그 음식은 어떻게 되면 싱싱할 때 가공이 돼서 오는 거 포를 만든다든지 젓갈을 아, 만든다든지 그렇게 네. 와서 온 걸 가지고 그러니까 궁에서 전복이니 해삼 같은 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말린 걸 와요.
1: 예.
0: 그래서 다시 불려야지 돼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요즘에 보면 참 요즘 사람이 옛날 임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금은 그렇게 싱싱한 거 먹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순찰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지방 네, 경상도
0: 네.
1: 지방
0: 절도사
1: 그,
0: 네, 네. 네.
1: 그런데 가시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0: 네 그런 거를 계기가 네. 되겠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궁중 음식은 다양성이 있고 어떤 계절성도 있고 하지만 그 솜씨라는 것이 아무나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그걸 열매살에
1: 들어가서
0: 애기로 들어와 예. 가지고 궁녀가 돼 가지고 손에 익혀서 솜씨를 익히거나 숙수들이 부모님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세습처럼 들락날락하면서 아, 예. 일을 네네네네. 받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숙수라는 건 달궈진 익혀진 손이다 소리예요.
1: 보통 이제 반찬 가짓수를 가지고 몇 첩 반상, 네. 7첩 반상. 임금님 수화상은 보통 몇첩 반상이었습니까?
0: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엔 12첩이라고 그래, 열돌이라는
1: 네, 그걸
0: 숫자.
1: 많이 들었죠.
0: 아, 그런데 사실 숫자를 가지고 따져보면 9까지가 최대 수가 돼가지고 아. 0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가 3이 더 되는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1: 그렇죠.
0: 양반가에서는 9첩까지만 채리고 99칸집 이르잖아요.
1: 맞아요.
0: 99. 그런데 100칸이 넘어가면 궁이나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더 특별히 보태져서 12첩이 된 건데 이거는 그릇수로 따지기보다는 반찬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국밥, 김치, 뭐 장 이런 걸 빼고 반찬으로 될 수 있는 게 몇 개냐 하는 건데
1: 네.
0: 재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재료를 살려서 나물은 무쳐야 되고 생선은 뭐 구워야 되고 그거 골고루 이거를 잡수 들어가니까 임금님이 그걸 지금도 저도 궁금한 게 다 잡수시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식성에 따라서
1: 맛있는 거
0: 뭐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네. 지켜야 되는 거니까 격식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12첩이지만 그 이전에 무슨 기록에 보면은 이제 정조의 그런 그 행차에 네네, 나와요. 네. 수라상에 거기 보면 자기는 정조는 그릇수를 7그릇 넘지 말라고 어명을 내리고 네. 어머니는

0: 직접 의상을 차리고 네. 이런 것들을 나와요. 근데 아. 기라고 맷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 당시에는 1800년이나 이럴 땐 했고 이것이 나중에 가면서 조선족 말기로 가면서 이것이 매첩 접시다 매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1: 궁중 음식은 이제 대형 연회나 뭐 네. 제사 등의 이제 의례 음식이 이제 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을 이제 예쁘게 쌓아 올린 것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0: 거죠. 그렇죠.
1: 이제 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오방색을 다 띄고 네, 네, 네, 네. 하셨는데 그 음식도 이제 분야마다 이제 전문가들이 있었겠어요. 음식 뭐 내놓는 사람, 아, 뭐 예, 세팅하는 예. 사람, 뭐 높이 쌓는 사람.
0: 예, 그러니까 지금 경복궁에를 가면 네. 소주방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던 자리를 복원을 해놨어요.
1: 네, 소주방 알죠.
0: 예,
1: 네.
0: 그런데 내소주방, 외소주방, 뭐 생가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집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길 가면 이렇게 불 떼고 뭐 하는 부엌이 없어요. 조그맣게 하나씩 붙었지.
1: 예.
0: 왜냐하면 이 잔치 음식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숙소들이 앉아가지고 이 고임새를 약과 고이고 뭐 유과 고이고 뭐 하는 거를 이 높이 쌓아서 정말 이 잔치가 중요하고 대비, 대왕 대비를 위해 뭐 뭐다 중요하다 그러면 그 덕을 더 쌓는다 이래서 더 높이 쌓아요. 이거를. 근데 그냥 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축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양을 거기다 네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보면 숙수라는 사람도 옛날에 예술하던 사람이 아닌가.
1: 그래요. 그 색색깔로 다 네. 이렇게 맞추고.
0: 색을 맞추면서 틀어.
1: 그리고 양옆에 그 네. 높이도 다 맞춰야 되고.
0: 그리고 뭐냐 또 고임이라고 그래서 오려가지고 문어나 무슨 뭐 이런 거를 전복을 오려서 콧. 또 봉황처럼 만들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하고 요거를 펼치면 쫙 펼치면
1: 야.
0: 이게 그 해경궁 홍씨 회가변에 차렸던 고임상이에요. 70그릇이 예.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고임새로 이렇게 착착 올라가서 네. 꽃까지 장식하고 떡도 있고 마른 것도 있고 여기 고기 음식도
1: 있어요.
0: 있고 예.
1: 네.
0: 그러니까 이러니까 화려할 수밖에 없고 이 궁중의 잔치라는 거는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물론 살았던 사람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1: 상궁이나
0: 예, 이 역사적으로 해서 문화로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후세들한테는 하나의 자랑할 만한 문화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처음 한 사실이 숙수라는 말씀하셨는데 숙수가 남자였다면서요. 저는 그 상궁만 음식을 네, 대령할 수 있는
0: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고기 음식이니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여자들로는 힘에 부치고 그게 안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잔치, 연회, 뭐 이런 거는 남성 조리사고 여성 조리사는 일반 그 궁마다 그 뭐 대비마마 뭐 이런 데 있으면 거기 몸담고 있는 나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1: 네네.
0: 그 사람들은 일상적인 걸 하고 또 물론 중간에 도우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분리가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이라는 거는 요새 뭐 TV에 숙수 그런데 익힐 숙자 아주 단련이 됐다. 손이 밝혀졌다 이런 뜻에서 조리사를 숙수라고 이렇게 부르죠.
1: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음식들이 레시피라든가 뭐 이런 게
0: 아, 그렇죠.
1: 남아있나요?
0: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흘러서 내려오잖아요.
1: 네.
0: 그죠? 어른한테 위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이라는 거는 100년이나 뭐 그래도 그 정도 될까 그 이상은 그분이 전해주질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려와서 여기까지 전해진 걸 보면 아는데 궁중에는 이 레시피 요리는 이렇게 만든다 하는 게 없어요. 요리책이라는 거는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일기에 남길 필요가 없어요. 레시피로.
1: 그렇죠. 뭐
0: 그렇죠. 밥하는 법.
1: 오늘 순육 만들었는데 뭐 순육 어떻게.
0: 예, 그런 게 없지만 예. 이거 잔치 음식은 격식을 갖춰서 얼만큼 이

0: 이거를 상에다 올려놓는데 무슨 분식은 음식이 들어가며 거기에 들어가는 치수는 얼마며 재료는 뭐뭐뭐뭐가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적혀 있어요. 궁중의 음식이 이런 잔치를 하고 나면 하사가 돼요. 누구 대감댁, 누구 내거 이렇게 가자에 실어서 그러면 야 이거 궁에서 들어왔네? 또 나눠 먹어야 되고 요만큼이라도 얻으면 이거 궁에서 했던 약과래 나눠. 그러면 한번 해볼까 우리도? 그러면 책에다 기입한 그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양반의 음식 책으로서 가장 모델이 된게 규합총서라는
1: 규합총서,
0: 댕서거든요. 그거는 무수하게 베꼈어요. 양반 집마다 그 책을. 그래서 그런 책들의 레시피가 나오니까 이거를 할때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음식을 연구를 할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의 음식 고전의 책들이 많이 있구나.
1: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책을
0: 예,
1: 쓰시기
0: 그래서 이제 우선
1: 시작했고,
0: 책을 쓰게 된 거죠.
1: 수라일기, 진짜 유명한
0: 수라일기는 이제
1: 책인데, 예.
0: 그 원행을묘 정리의계라 그래서 바로 궁중 음식의 그 당시 1795년 정조가 그거를 만들게 됨으로써 힘은 들었지만 우리의 궁중 음식 문화 이런 거를 한 권의 책에 이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왕은 정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걸 두 권으로 하나는
1: 네네.
0: 레시피, 하나는 이제 일지처럼 해서 만든 게 수라일기죠. 네.
1: 수라일기. 이게 이제 그 18세기 궁궐의 회갑령 같은
0: 네.
1: 이제 그 과정을 21세기에 이제 부활시킨 책이라고
0: 그렇죠.
1: 볼수 있는데.
0: 그러니까 이게 8일 동안의 일정인데
1: 네.
0: 아침에 떠나가지고 계속 행차를 하면서 중간에 머물잖아요.
1: 먹고.
0: 먹죠.
1: 네.
0: 그러면 간식도 드실 수 있고 밤참도 드실 수 있고 그러면 그 8일 동안의 식사 횟수에 따라서 뭘 먹었냐 하는 상차림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 어머니만 잡수신 게 아니고 왕도 먹었을 거고 왕의 동생 여자 동생도 갔었고 신하들도
1: 신하들도
0: 갔었고
1: 먹었을
0: 뭐
1: 거.
0: 다 나오니까 그럼 신하들은 또 높은 신하 계급이 높은 사람
1: 네.
0: 낮은 사람 뭐 마차 끄는 사람 또는 군병 이런
1: 네.
0: 사람 먹는 것까지도 다그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하나 이거의 기록물에 의해서 우리가 궁중 음식의 어떤 총체적인 걸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이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이게 궁에 저 국가에서 지정되면 전수자 이수자라는 게 있어요. 이 과목을 수료를 하면 아, 이 정도면 넌 됐다. 왜 무용도 그렇고
1: 뭐다
0: 그렇잖아요.
1: 그렇습니다만,
0: 그러니까
1: 네.
0: 음식도 그렇거든요. 그 제자들하고 한꺼번에 1년 동안 이 책을 만들었어요. 뭔가 하나를 해놔야지 되겠다 싶어서 제 시대에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래도 제가 위에 1대, 2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1: 네.
0: 이거를 해줘야지 후세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점을 찍어줘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되지 그냥 계속해서 모르는 상태로 나가게 되면 도대체 궁중 음식은 뭘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느냐, 이런 게될것 같아서,
1: 네네.
0: 뭐 제가 했더라도 우리 제자들하고 한 거에 참 잘했다,
1: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0: 생각하게 됐어요.
1: 그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0: 많진 않아요.
1: 이게
0: 이,
1: 또,
0: 요즘에
1: 예.
0: 빨리빨리 해가지고,
1: 속성으로 그 코가 되는 것만 배워갖고 가려고
0: 근데
1: 하는.
0: 이제, 이제는 그 문화, 음식 문화라는 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런 게 바탕을 있어야 돼요. 선생님도 음악 하시면 그뭐 음악, 그 음만 가지고 하시지는
1: 네네네.
0: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모든 음식이라는 건 다른 문화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다른 거하고도.
1: 맞습니다.
0: 예를 들면
1: 맞습니다. 예.
0: 제가
1: 맞습니다.
0: 그 산가요록이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요리책이
1: 네.
0: 의서가, 저, 의관이, 궁중의 의관이 지은 책이
1: 네네.
0: 있어요. 그 책을

0: 가지고 재현을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인쇄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상물을
1: 영상,
0: 남겨야
1: 예.
0: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물을 갖다가 이거를 하는 거를 영어판으로 만들면서 했는데, 하는 과정만 나와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음향이 따라가야 돼요.
1: 음향. 요즘에 뭐 AS
0: 예,
1: 뭐 이렇게 한다
0: MR.
1: 그러죠.
0: 예, 저
1: MR.
0: 그 작업을 지금 제가 그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0: 이렇게 궁중 음식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어머님 황혜성 선생님과 네. 이제 다 전문가시니까 자연스럽게 봐오셨겠지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궁중 음식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드셨나요? 네.
1: 그 신화 어머니는 늘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면서 그 음식 얘기를 하고 해서 저도 학생일 때는 아 어머니가 가사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나 보다만 했지만 이걸 무형문화재로 만들면서 71년에 전수자를 지정을 해야 돼요. 누구를 정할 것인가 제자로 가르쳐서 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고 만만한 딸이잖아요, 딸. 저는 큰 딸인 게 어느 때 되면 아 내가 왜 큰 딸로 태어났어? 응? 근데 우리 엄마가 딸을 셋을 낳으신 거야. 진선미로. 저는 려자를 붙였지만. 그래서 얘 막내 보고 네가 맞다라지 왜 내 나를 큰딸로 해놔가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동생들도 두 살, 세 살 터울이니까 네. 자연히 보고 자랐으니까 그거를 그냥 습득을 해서 하게 된 거니까 네. 뭐 24, 25살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0: 그 어머님의 길을 잇는다는 것이 이제 때로는 기쁨이고 보람이 되시겠지만 한편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1: 예. 네, 지금 머물를 때는 열심히 어머니가 이걸 해놓으셨으니까 그대로 그거보다는 제 시대에서는 그걸 드러냈을 때 다시 정리가 돼야 되겠다. 지금 수라일기 만든 것도 네네네. 그렇고 뭐 동영상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지금에 맞는 거로 다시 이거를 바꿔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해야지 후세에 또 사람들이 그걸 다시 가공해서 네네네.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나이니만큼 제가 언제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활동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요새는 조금 겁이 나요.
0: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건강하시니까.
1: 아니 그래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손 놓고 있으시고 어느 정도 있으면 되지만 이제껏 해왔던 그 일이고 내가 할 때까지는 해야지 되지 않나 그랬는데 결국은 이거를 남겨놓으려고 그러면 내가 없는 시대에 과연 지금까지 재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사람이 혼자 끄는 게 아니고 뭔가가 네네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돼야 되겠죠.
0: 돌아가는 거죠.
1: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궁중음식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국가문화재청에 소속을 시켜서 제가 안 해더라도 다른 누가 그걸 이끌어서 가져갈 수 있는 이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어디든지 내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네.

0: 내 집 없으면 사람만 많아가지고는 이게 안 돼서 지금 현재의 연구원을 제 개인의 그거를 재단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기부를 한 거죠. 기부를 하고 그걸 재단에서 모든 음식 문화는 이제 이루어지게끔 이거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1: 그러면 이거는 좀 색다른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언제 어머님이 제일 생각나시나요?
0: 그러니까 이건 뭐 연구하고 막 이럴 때 네. 특히 뭐 한상궁한테 받으신 게 책을 만겨놨지만 네. 이거 확실해요? 이건 맞아요? 하고 정말
1: 이렇게 하면 돼요?
0: 응. 좀 한마디라도 왜 엄마는 나한테 조금 더 자세히 그런데 그게 그거보다는 내가 더 알고 물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전철을 조금 제가 답답했던 거를 우리 후배들한테 안아야 되겠다 네. 하는 확실한 뭐가 있었다면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함께 알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1: 아. 그 어머님께서 이제 셋다님을 키우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네. 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어머니는 이제 그 앞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신 게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람을 키우는 거다. 사람을 키우는 거다. 그 일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자식을 키우는 들고 학교에선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제자를 제가 이렇게 키울 네. 것인가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어머니는 어떤 그 생각 사람이 음식으로서 갖춰야 할 거 근데 우리가 음식이라는 걸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서 만드는
1: 것과?
0: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재료들은 정말로 정말 꽃을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핸드서 살아있었던 것이 죽어서 왔어요. 예. 물론 고기도 그렇고 다 그러면 생선도 그러면 그거를 칼을 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노력한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이 음식을 예뻐하면서 이거를 만들어줄 것이다. 만들어주겠다. 네. 고맙다. 네. 이런 생각을 만사의 산물에 대한 재료에 대한 거를 고마움을 느끼고 네.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이 돌아갔을 때 사람들한테 얼만큼 그 이롭게 할 것인가 하면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그 먹일 사람에 대한 거를 마음속에 배려하고 정성을 들여서 생각을 해서 완성을 이렇게 해서 드시는 예절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가 공경하는 마음, 공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라 했어요. 귀하게 여기라고.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음식의 바탕이죠. 믿어 어른 않게 얼만큼 잘 잡수시게 하느냐 하는 것에서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가르침 중에서는 그게 많이 이제 남고 있고 뭐 제가 뭐 쫓아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아직도 모자라죠.
1: 아니 이제 네. 이 그릇이요.
0: 네네네.
1: 이 그릇이
0: 조용조용히 하세요. 가만히만 있어요 이거.
1: 그렇게 귀한 거죠.
0: 그릇이 아니에요. 이게
1: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0: 한희순 상궁님이 유품으로 어머니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 국악TV를 위해서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1: 장갑 끼고 만져야 되나?
0: 그래야 돼요. 문화재. 청화백자 푼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 푼주요?
0: 푼주라는 거 이만큼 이렇게 합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푼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화백자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기나 이런 거는 그 겉에다 글씨나 이런 거를 많이 생겨놨어요. 그냥 목숨 숫자, 건강할 강자, 무슨 뭐 복복자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담아 먹음으로써 내가 더 이렇게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시고 딴 것도 받았는데 제가 귀하게 여기질 않아서 좀 많이 없어지고 요거만 신주잔지 모시듯이 예, 모시고 있어요. 청화백자가. 그래서 한희순 상궁에

0: 오품이에요.
1: 그 한복녀 씨에게는 국보 1호와 같은 거군요.
0: 그렇죠. 그 뭐 값으로 따는 게 아니고 그 한일선상공에 그래도 남겨놓으시고 간 증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생김새도 그렇고 이게 그 온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게
1: 스토리.

0: 이 푼주에다. 이 푼주라는 건 그런 것도 담아 놓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뭘 나무를 묻힌다, 뭘 할 때 요리 도구처럼 쓰던 거예요.
1: 그 궁중 음식이 이제 최고의 재료로 정성껏 이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궁중 음식에서 배워야 할 마음가짐 아니면 뭐 정신 뭐 이런 게 있다면
0: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또 형식에 의해서 그걸 쫓아가는 거라고 자유스러운 뭐 이런 거를 하지만 세상이라는 거는 어떤 절도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 안에서 이거를 움직여야 되는데 조선 왕조라는 거는 우선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인거보다는 인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통하게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궁이라는 곳은 음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나눔을 하고 올려 바치고 내려주고 이런 거에서 음식을 통한 하나의 어떤 소통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궁중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너무 인위적으로 차곡차곡 순서 있게 1, 2, 3, 4 이런 식으로 담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제일 잘 담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1: 작업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0: 식기에 높이가 있으면 이 음식이 강조가 안 돼요. 이게 뭐다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강조를 하려고 그러면 그릇은 똑같이 통일성, 이게 늘어놓은 것 같지만 항상 생각할 땐 통일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자, 2019년 11월에도 아주 흥미로운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1: 아, 예.
0: 고종의 마지막 잔치. 예, 예. 아주 그게 이제 생생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였겠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예.
0: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나라의 잔치의 기록 중에 마지막 거가 1902년이에요. 그게 이제 고종이 왕이 이어진 40년 축하던가요? 그랬는데 마지막 이 황제 시대로 바뀌면서 고종이 늘 대원군 뭐 이제 뭐 섭정하고 막 이런 게 눌렸다가 자기가 이제 길을 필 거를 했을 때 이거를 황제국으로 만들면서 내가 뭐 좀 해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열었던 게 1902년이거든요. 그랬을 때 외교 통상을 외국과 이게 많이 있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에 어떻게 잘 대접해서 잘 먹여야 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미국 쪽에 루즈벨트의 네. 따님이 일본 들려서 이 아시아를 이렇게 순방을 할 때였죠. 근데 이제 그분의 상차림, 오찬에 뭐를 했느냐가 미국의 뉴욕 그 도서관인가 이게 나왔어요. 메뉴판이 이만한 게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1902년이라는 시대에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왕조의 그것과 그때에 어떻게 정상회담처럼 이렇게 국빈을 대접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해요.

0: 해서 한번 재연을 했었죠.
1: 야, 그게 재현한 일이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아주 큰 일이 됐었겠습니다.
0: 그럴까요? 역사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모르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이제 후세에 가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먹방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예. 그 옛날에는 요리를 이제 여자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이제 많이 하고 요즘 시대를 어떻게 보세요? 예.
0: 뭐, 아까 숙수가 공에서도 열심히
1: 남자,
0: 했다는
1: 예.
0: 거고, 요새 뭐, 전문 식당 같은 거에 인기를 끄는 사람들도 남성 조리사인데, 너무 사람들이 유행을 쫓으면서 젊은 그 어린 학생들은 무슨 연예인 같은 스타의 그거로
1: 아,
0: 꿈을
1: 네,
0: 꾸고
1: 그런,
0: 있는 게 조리사라고 그 셰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1: 그런 면도 있죠.
0: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 뭔가를 가정에서부터 배워야지 돼요. 어머니 밥을 먹어보고 또그 지역마다의 음식도 보고 있는데 이럴 기회가 없이 그냥 유학 가가지고 그 외국 요리 배워서 오는데 결국은 누굴 먹일 것이냐? 한국
1: 한국 사람을
0: 사람이어야죠.
1: 먹여야죠.
0: 그러면 한국 사람의 식성과 한국
1: 네.
0: 음식을 거기다
1: 뭐.
0: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고추장만 넣으면 되고 뭐 뭐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한국 음식에 대한 기본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서양 요리를 하든 뭐 하든
1: 알아야
0: 배워야지
1: 된다.
0: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이 먹는 거에 그 겉으로 표현되는 것만 가지고 먹방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거 보고 먹을 마음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그래요.
1: 그렇겠습니다.
0: 그게. 근데 젊은 사람은 또 식욕이 나겠죠? 뭐 어디 나왔다 그래서 쫓아가고 줄 서고 막 그러더라고요.
1: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요즘 이제 퓨전 한식 뭐 많잖아요. 근데 여지껏 모셨던 선생님들이나 많은 이제 전통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것은 우리나라 것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과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퓨전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도 그 전통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 보는 각도가 다르고 이게 쓸모 있는 전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콜라보를 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주체, 여기서 주인공이 뭐냐 하는 거는 잊지 말아야지 되죠. 주체가 뭐냐 하는 건데 가서 보면은 뭐 퓨전 모던 이런 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식을 뭐로 찾을 것인가 하는 보물찾기 숨은 그림 찾기
1: 그런
0: 같은
1: 거밖에 안
0: 느낌이
1: 되는,
0: 들고
1: 예.
0: 근데 지금은 점점 이 어떤 한식의 모던화라는 거는 옛날 그릇에 옛날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의 식기와 이런 거를 가지고 얼마나 한국적인 그것을 좀 표현을 하면서 맛을 줬느냐 하는 건데 그 맛이라는 건 뭐냐면 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 장,
0: 간장, 예, 간장,
1: 된장,
0: 된장,
1: 고추장.
0: 예, 그런 건데 사실 고추장을 쓴다 해도 고추장은 옛날 고추장이 아니에요.
1: 요즘 고추장,
0: 간장도 식단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옛날 거 갖다 놓고 이게 전통적인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 먹어요.
1: 못
0: 맛이
1: 먹을 수도
0: 없다고
1: 있죠,
0: 그러죠.
1: 예.
0: 맛이 없다고 그러죠. 벌써 입맛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거를 자꾸 변화하면서 바꿀 것인가 하는 건 있고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거는 또 갖고 있어야지 되는
1: 그렇습니다.
0: 거죠.
1: 예.
0: 그런 거는 엄마의 맛이라든지, 뭐 엄마가 무슨 뭐 서양 요리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가 전통은 아니잖아요.
1: 전통적인 걸 갖고 있어야 퓨전도
0: 네,
1: 가능한
0: 맞죠.
1: 겁니다.
0: 그러니까 이 기록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1: 그 한식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궁중 음식을 하신 분이고 인간 문화재니까 이런 질문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진짜 맛있는 음식. 진짜 맛있는 음식이란 어떤 음식입니까?
0: 진짜 맛있는 음식은요, 갓 맞는 음식이에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네.
1: 간. 이게
0: 간이라는 게
1: 전 세계적으로 진짜 요즘 들어서 이제 화두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떠오르는 말인데 간. 간 맞는 음식이라는
0: 근데
1: 게
0: 이제
1: 어떤 음식?
0: 간이라는 거는 재료와 재료, 그다음에 거기다 쓰는 양념 이런 거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음식이라는 건 어떤 공간, 인간, 이 간이라는 건 사이간자거든요. 그런 그 간이라는 것이 적절로 합쳐졌을 때 맛있는 음식이지 아무리 뭐 맛있게 만들어도 플라스틱 그릇에다 그냥 냅다 놓으면은 맛있게 안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담음새 예. 엉터리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식탁을 차려놓고 그래도 좋은 식탁이라는 건 견갈하게 해놓고 먹을 게 얌전 예절 바르게 먹고 음식이라는 건 허겁지겁 안 하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것이 음식 간 맞추기예요. 간 맞추는 게 소금을 어떻게 썼느냐. 근데 소금이라는 거는 절이고 기본적인 간에 대한 거고 나중에 가서 간을 맞추는 거는 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썼는데 궁에서는 이 간장이 분류가 돼 있었어요. 진간장이 있고 옅은 간장이 있고 미역국 끓일 때 고기 재울 때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 그걸 색깔과 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 진짜 여러 예, 분야에
0: 예, 맞아요.
1: 또 간일 수 있습니다. 음악 만드는 데도 간이
0: 네,
1: 필요하고
0: 맞아요.
1: 또 그 그림 그리는 데도 간이 필요하고 이 간이라는 거 제가 오늘 새삼 예, 느낍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간이 제일 중요하고
0: 간이 맞아요.
1: 인간 간도
0: 간이 사이 같이 밥을 먹으면 인간
1: 사이도
0: 맞아야 되지 않아요. 네.
1: 자, 전통은 시대를 담아낼 때 빛을 발한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어깨가 좀 네. 무거우실 것 같아요. 궁중 음식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요즘 가장 신경 쓰는 일이나 아니면 바라는 일 있다면요.
0: 받아진 그거를 제 시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래서 후세 사람들 그 다음에 후배들이 그걸 가지고 더 가공해가지고 바뀌어지는 시대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그 시대에 뭐가 트렌드고 옮겨졌나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영상만 있는 게 아니고 소리라는 ASMR이라는 그거고 그 소리를 네. 그런데
1: 그래야지 어느 정도 튀겨졌는가 이거 바삭바삭한
0: 예, 그것도 있고요.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옛날 도구 같은 거가 박물관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이걸 어떻게 썼느냐. 고추를 빨 때는 어떻게 빻고 깨소금을 빻는데 절구를 가지고 그럼 소리는 어떻게 났었느냐. 뭐가 기계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전통의 소리를 자연의 소리가 아닌 음식을 할 때의 소리로 이거를 남겨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사계절로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시대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거를 해놔야지 그 다음 사람들은 더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이게 이제 다 각자 각자 분야에서 네. 명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모시는데 하시는 말씀은 다 같아요. 예, 다 하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드린 음식이라면 모두 궁중 음식이다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궁중 음식이 많이 이제 정신이 이어져서 우리 식문화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500년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궁중 음식. 우리의 정신을 담아내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이죠. 한 끼 밥상 위에 정신과 품격이 깃들어 있는 나라.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또 한 번 어깨가 으쓱해지면서요. 오감만족, 흐뭇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들은 못해 먹던 궁에서만 하던.
1: 이거는 뭐예요?
0: 이거는 유자 화채인데 제일 궁중 화채 중에서 멋이 있는 즙도 먹고 건지도 먹고 하는데 냉차처럼 화차 시원하게 마시는 거예요.
1: 예,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1: 죄송합니다.
0: 예, 드셔보세요. 효과지 다 건지까지 다 먹는 거예요. 이게 입안에 그냥
1: 달콤, 새콤, 오묘한 맛이.
0: 예, 오묘하죠. 예.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정체는 금성이었어요. 1890년 6월 16일 저녁 8시쯤에 그렸다는 것도 알아내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그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가장 큰 기기였어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꺼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면, 뒷면을 보면 놀라운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과학저술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그 과학자들 아시나요? 세티 과학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우리나라의 그 옛날 뭐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좀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그 반고흐라고 하는 그 화가 다들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뭐 밤중에 하얀 집 또는 한밤중에 하얀 집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한 장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약간 하얀색으로 이렇게 회칠이 되어 있는 그런 집이 있고요. 그 집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제 여자분이 두 분 있고 또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나 들고 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길은 어디에 고정이 되시나요? 뭐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집에 이렇게 또는 창문의 모양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저 여자분이 도대체 어떤 걸 저 봉투 속에 들고 갈까 이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의 눈에는 그 집 위에 떠 있는 어떤 천체 같이 보이는 그것에 눈길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자가 원래 하늘에 있는 이제 별을 보고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 중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천체의 정체가 궁금해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올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분이 이 반고흐의 그 한밤중에 하얀 집이라는 그림을 보고 있다가 그 천체가 뭔지 되게 궁금해지신 거예요. 엄청 궁금해져서 미술평론가들이 이렇게 써놓은 그런 에세이도 보고 좀 자료를 찾아보셨나 봐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는, 올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그냥 자신이 그 비밀을 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그림 속에 그냥 덩그러니 떠 있는 저 천체를 언뜻 보기에는 뭐 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느 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정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천문학자가 처음에 그 생각해낸 것은 저 집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을까였어요. 그래서 저 지역으로 가는데요. 가서 저 집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갔더니 집이 있어요. 실제로 그 집이 있고 그 관광 안내소에서 그 그림 속에 있는 집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천문학자들은 또 관찰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내 책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집을 가서 봤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따져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붕의 모양이라든가 창문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뒤져서 이 올슨은 진짜 그 집을 찾아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속에는 다 이렇게 리빌딩을 하더라도 겉에는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고흐의 그림 속에 있는 그 모양과 뭐 그 이후에 이제 천장에다가 창문을 덧붙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골격이 그대로 있어서 그 새로운 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로 한 작업은 반고흐의 그림이 어떤 위치에 서서 보면 그대로 보일까 하는 그 위치에 섰습니다. 위치에 서서 그 다음에 한 작업은 뭐였을까요? GPS를 켰어요. GPS라는 게 자기의 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도 위도를 확실하게 쟀습니다. 왜 그렇게 경도 위도를 재는 게 중요할까요? 이 지금 천체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천체가 있는데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위치가 다 달라지겠죠.
남반구에서 보는 거랑 북반구에서 보는 게 다르고 서울에서 보는 거랑 또 뭐 저 밑에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거랑 또 틀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문학자가 한 작업은 별자리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고우가 그 지역에 살았던 몇 년 동안에 샅샅이 그 지역의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별자리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겠죠. 돌려서 그 그림 속에 그 위치에 어떤 천체가 있는가를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체는 금성이었어요. 금성이었고 그 다음에 1890년 6월 16일 저녁 8시쯤에 그렸다는 것도 알아내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 정체를 알고 싶은데 그 하늘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떠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내므로써 예기치 않게 이 그림을 반고우가 그린 날짜를 확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술평론가들로 하여금 그 천체의 정체뿐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날짜까지도 확실하게 해주었고 나중에 뭐 사람 많이들 아시겠지만 반고우는 이제 그 티오라고 하는 자기 동생과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그 편지에 이제 언제쯤 그렸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1890년 6월 16일 저녁 8시 이렇게까지 특정할 수 있었던 작업을 해서 이제 미술 평론가들은 그 정체뿐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그 시점까지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올슨이라는 천문학자의 그 친구가 있었어요. 화학자인데요.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유화잖아요. 유화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화는 이렇게 칠을 하고 마르면 또 덧칠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며드는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 그림을 스케치를 한 다음에 반고우가 밑에서부터 위로 칠했다는 것까지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와 이제 과학자들이 예기치 않게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올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이제 재미를 드렸어요. 그래서 반고우의 다른 그림들을 보니까 이런 천체들이 떠 있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들을 찾아 나서서 정체를 찾아 나서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가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모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림 속에 나타나는 천체들의 정체를 찾아 나가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도 하느냐면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영화에 보시면 바다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주인공이 나와서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본 하늘이 진짜 하늘일까?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갔던 경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경도 위도 어디에서 바라본 하늘. 그랬더니 그냥 막 찍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고쳐달라고.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영화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뢰를 많이 받아서 그 그림 속에 또는 영화 속에 그런 어떤 천체를 정체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분의 주된 작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풍속화도 그렸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분 그림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그림이 월하정인이란 그림일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남녀가 일종의 데이트를 하는 건데요. 그 데이트를 한다 그러고 이제 뭐 어떻게 초롱불 같은 거 들고 있고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에는 이제 집이 한 채 있고요. 거기에 달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한자로 뭐 몇 가지의 문구가 써 있는데 제 친구이기도 하고 아마추어 천문가이기도 한 이태형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신윤복의 월하 정인을 가져와서 그 속에 있는 달을 보면서 우리도 올슨이 했던 것처럼 그런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굉장히 의욕을 넘치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반응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프랑스 정도 되니까 오래된 집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집들이 남아있겠습니까? 개발하고 뭐 이렇게 다 부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 월하정인에 있는 저 건물이 어딘지 어떻게 알 것인가? 올슨처럼 찾아가서 봐야 되잖아요.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그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저 정도로 그 한밤중에
그 어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할 수 있을 정도면 한 그 서울 한양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에 나타난 저 달의 정체를 찾아서 이 그림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려졌는가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달의 모양을 보니까 초생달이나 금음달 모양처럼 보여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기 써 있는 글씨가 있는데요. 그 글씨를 이렇게 보면 삼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조선시대 때는 낮과 밤의 시간을 이렇게 그 재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를 낮 시간, 그 다음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를 밤 시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이상하겠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겨울철과 여름철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름과 겨울의 시간 간격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가 지고 나서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뭐 몇 등분을 해가지고 시간을 카운트를 하고, 밤에는 1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눴어요. 전체 하늘. 그래서 겨울에는 1경과 2경 사이의 간격이 크겠죠. 여름에는 짧습니다. 그런데 이 월하정인이라는 그림 속에 있는 글귀를 보면 3경의 두 남녀가 만났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3경이면 1경, 2경, 3경, 4경, 5경이니까 3경의 가운데는 밤 12시예요. 그럼 한밤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작가가 그렇게 써놨으니까 믿어야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밤중에는 초생달이나 금음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생달이나 금음달은, 초생달은 해가 진 직후에 보이는 거고 금음달은 해가 뜨기 직전에 보이는 거거든요. 한밤중에 초생달이나 금음달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월하정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밤 12시경에 두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그 뛰어난 이제 화가니까, 예술가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달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다. 그 두 남녀의 안타까운 마음을 뭐 투영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또 한편으로는 풍속 화가로서의 신윤복은 그런 장면들을, 일상의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현실적으로 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도 보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옆에 집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왜 유독 하늘만 그렇게 초현실적으로 그려야만 될까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초생달도 아니고 금음달도 아닌데 초생달이나 금음달 같은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이 이태영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런 모양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바로 월식이었어요. 월식 중에서도 부분 월식. 월식은 지구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와서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가려지는 거는 이제 계기 월식이라고 부르고요.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것을 부분 월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도 올슨이라는 천문학자처럼 별자리 프로그램을 다 돌려보자. 그래서 저런 모양이 밤 12시경에 나타나는 것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쓴지 알아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신윤복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물론 활동했던 시기는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반고흐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불과 몇 년을 돌려보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한 100년을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경에 월식이 있었고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을까를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신윤복이 활동했을 것 같은 앞뒤에 100년 동안 그런 모양의 부분 월식이 나타나는 날을 문헌해서 그런 날을, 두 날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우리나라가 특히 조선은 이 기록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일성록이라든지 뭐 관상감 일기라든지 이런 곳에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승정원 일기에 두 번의 기록이 있어요. 두 날짜가 그런 똑같은 모양의 월식이 있을 거라고 되고 밤 12시경에 월식이 일어났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마침 하루는 전국적으로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관측을 못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신윤복이 보이는 현상을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승정원 일기에 1793년 8월 21일 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밤 2경부터 4경 사이에, 그러니까 3경이라는 얘기죠. 월식이 있었음. 그래서 이제 이거다 하고는 그 날짜에 맞춰서 다시 별자리 프로그램을 돌려서 진짜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어요. 1793년 8월 21일 밤 11시 50분에 부분 월식의 모양이 월하 정인에 나타난 모양과 거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 월하 정인에 부제목 같은 게 생겨서 그림 속의 남녀가 1793년 8월 21일 자정 무렵에 데이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고, 그 천체의 정체는 부분 월식이 일어나고 있는 달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신윤복 작가 그림 중에 또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진짜 초생달이나 금음달이 나와 있는 그림도 있어요. 이 그림은 보시는 그림은 금음달인지 초생달인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뭐 이분들이 그 놀러 나갔다가 집에 가는 건지 놀러 나가는 길인지, 초생달이면 놀러 나가는 길일 거고요. 금음달이면 놀고 집에 가는 길일 텐데, 천문학자들은 이 인물들의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달만 탁 보면 그걸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음달은 제 손바닥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이고요. 그 초생달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초저녁에.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은 금음달이에요. 금음달이라는 얘기는 밤새도록 놀고 집에 가는 장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얼굴 표정을 보면 이게 약간 뭐랄까요, 좀 지쳐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보여드렸던 이 몇 작품들은 시간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아까는 특별히 객이 월식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 광고 후의 그림 속에 있던 것처럼 건물이 남아있다면 그게 가능하겠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게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옛 그림들을 보면 그냥 화가들이 그냥 자기의 감정을 이입했다기보다는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제2의 제3의 월화정인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그 주머니에 만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꺼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만원권 지폐가요,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폐에는 되게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의 얼굴이 들어있잖아요.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훈민정음? 또 그 장영실? 뭐 천문이라는 영화도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학 대통령, 그 스스로도 과학자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 만원권 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면 뒷면을 보면 놀라운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훈민정음이라는 게 이제 한글이잖아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그 방식을 통해서 발명된 거예요. 그 대부분의 그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자들이 언제 기원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개개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니까 규칙성도 없고, 우리 막 영어 발음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또 이렇게 저렇게 발음도 막 하고. 한자 같은 것도 뭐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한자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발음해가지고 도저히 처음에 일본어 같은 거 정말 쉽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막 울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한글은 그냥 몇 시간만 배우면 뜻을 모르더라도 그냥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학이라든가 언어에 대한 연구가 집대성되었을 테고요. 그런 거를 이룩하신 분이니까 사실 뭐 다른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과학적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세종대왕 하면 그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먼저 이 그 세종대왕 할 때 같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보통은 장영실 이렇게만 하는데, 이 장영실이란 분과 같이 활동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인지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정초, 그 다음에 이천, 또 이훈지라는 분이 있어요.
장영실, 그 다음에 더 가면 뭐 김남 이런 분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어떤 분은 들어보셨을 것도 같고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정인지, 이순지, 정초, 이천 이런 분들은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유학자가 천문, 지리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사실 굉장히 남긴 업적들이 많습니다. 기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 경복궁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왕궁이었잖아요. 그 경복궁에는 천문대가 있었는데요. 관천대라고 부르는 천문대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각종 천문 기기들을 모아놨었는데, 혼천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 하늘을 둥그렇게 해서 하늘을 관측하는 기기인데, 그런 혼천의라는 것을 세종 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간의라는

있어요. 이것도 한우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 간의는 대간의, 소간의가 있어서 대간의가 있고 소간의는 좀 이렇게 이동성이 편하게. 근데 이 대간의는 당시 세종대왕이 그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가장 큰 기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망원경은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천문 관측 기기는 크면 클수록 성능을 발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관천대에 모여 있었던 그 천문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혼천의, 대간의, 그 다음에 소간의, 그 다음에 뭐 일성 정시의라 그래서 낮과 밤에 그런 어떤 시간을 재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천문 기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천문 기기들이 모여 있는 그 관천대가 그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가장 훌륭한 관측 기기이고 또 그 관측 기기로부터 나온 데이터도 가장 첨단의 데이터였고 뭐 이건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중국의 과학 문명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조셉 니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과학 사학자라든가 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기기들을 만든 사람이 정인지 이순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유학자이면서 이런 걸 설계를 하고 역법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실제로 관측기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장영실이에요. 사실은 장영실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지구로 말하면 뭐 엔지니어겠죠. 그리고 과학자라고 할 만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인지라든가 이런 분들이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그런 천문 기기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실제로 관측 결과도 많이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해시계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해시계는 이렇게 그 실제로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동형 해시계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정말 멋진 게 앙부일구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보통 해시계라는 게 있으면 지금이 몇 시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앙부일구는 그것을 넘어서서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를 알 수 있게 해놨어요. 해의 그림자가 1년 동안 이렇게 위치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눈금으로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 각도를 그 북극성을 맞추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앙부일구의 눈금에 어디에 딱 있으면 이게 24절기 중에 어느 절기에 어느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그런 해시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정밀하게 만들어서 관측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장영실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자경루라고 하는 일종의 그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시계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물이 흐르면 물이 차면 거기서 쇠구슬을 옆으로 넘겨서 그게 이렇게 쌓이게 되면 옆에는 북을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자경루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측우기. 그 세종대왕의 그 문종이 그 주도가 되어서 만드는 이제 측우기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도 청계천에 가면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물이 넘치는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기기들. 또 규포라고 해가지고 규포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가지고 날짜를 체크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히 그 중에 일부고요. 이런 모든 기기들을 실제로 다 만들어서 사용했던 게 세종대왕입니다. 그 중심에 그 장영실이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순지라고 하는 그런 정인지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러한 관측 기기들이 있으면 그 결과로서 나타난 어떤 이론적인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순지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로 하여금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편찬하게 했어요. 칠정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역법입니다. 일식이라든가 월식을 예측하는 그런 것을 집대성한 건데요. 내편은 중국 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수시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했고 외편은 회회력이라고 하는 아랍 쪽에 사용하던 걸 한 거죠. 말하자면 이 조선 땅에서 그 당시에 중국 문명권, 아랍 문명권에서 사용하고 있던 역법을 다 가져와서 우리들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그 만든 게 칠정산 내편과 외편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역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날짜도 교정을 하고 일식과 월식도 예측을 하고 이랬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집현전에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

버렸던 그 집현전 학자에다가 뭐 이제 그 용포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덮어줬다고 하는 굉장히 따뜻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일식 예측을 하는데 이게 시간을 조금 어긋나게 예측을 한 거예요. 천문학자가. 그랬더니 곤장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냉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는 굉장히 냉혹한 군주로서의 모습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세종대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우주인 선발대회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소연 박사님이 선발이 되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이제 그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심사위원도 하고 우주정거장에 가서 활동하는 이제 그 문화 컨텐츠에 대한 기획도 했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다른 나라 우주인들이랑 어떤 이제 기념품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세리머니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기념품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그 우겨서 만원권을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소연 박사님 만원권을 가져가서 거기에 있던 러시아, 미국 우주인들에게 선물로 주고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만원권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그런 훌륭한 군주라서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면에서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과학의 정점에 있었던 그 군주였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만원권의 그 세종대왕의 모습이 있고요. 그 자세히 한번 만원권을 보시면 그 뒤에 그 빨간색, 하얀색으로 있는 것이 있고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일월오봉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은 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월은 달을 얘기하는 거고 오봉은 다섯 개의 봉우리잖아요. 그래서 일월오봉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월오악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알려져 있던 눈으로 보여지는 행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것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당시 토성까지의 행성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음양오행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해와 달과 다섯 개 행성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해와 달과 다섯 개 행성이라는 것은 당시에 알고 있던 우주 전체예요. 말하자면 1월 5봉도는 말하자면 우주를 나타내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그 왕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랍니다. 경복궁에 가보시면 근정전 같은 데 가면 그 왕이 앉는 왕 의자 뒤쪽에 병풍이 딱 있습니다. 어느 군주나 사실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상징을 생각해 보시면 서양은 뭐 독수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용. 특히 우리나라 조선에서 1월 5봉도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내내 왕의 상징으로, 왕가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조선시대가 이렇게 약간 그 우주와 더불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세월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만원권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뒷면을 돌려보시면요.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기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혼천의라는 겁니다. 그 혼천시계라고 하는 것에 그 한쪽에 있는 그 혼천의를 띄워서 여기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이 혼천시계는 재밌는 것이 한쪽에 잠영종하고 그 잠영종은 약간 좀 서양에서 바로 들여온 이런 그 시계잖아요. 거기다가 이 하늘을 그 계산하는 혼천의를 붙여서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주도록 하는 혼천시계를 만들었어요. 이 혼천의는 세종대왕 때 이제 발명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때 원본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현종 때 혼천시계를 만든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독창적으로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아까 칠정산 내편 외편도 마찬가지죠. 그 회회력과 수시력을 합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굉장히 정밀한 역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혼천의가 여기 딱 있습니다. 그 옆에 자세히 보시면 그 어떤 기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망원경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천문대인데요. 그 천문대에서 그 운영하는 보현산 천문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8m짜리 망원경이 있어요. 한반도에서 제일 큽니다. 북한 남한 통틀어서 그 망원경이 있는데 그 망원경의 모습이에요. 그 현대와 과거의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여기에 들어있는 저 1.8m짜리 보현산 그 천문대 망원경을 실제로 찍으신 분이 있어요. 조폐공사에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 이제 그 문양도 바꾸고 뭐 이럴 때 이제 세종대왕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걸 넣자 이래서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예전에 과학기기라는 게 대부분 천문학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자문을 의뢰를 하셨대요. 마침 그 자문을 받으신 분이 그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에 계시던 전영범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의뢰를 받고 이제 국리를 해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자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조폐공사에 있는 기획자분들이 그거를 수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만 원권짜리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요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이 그 전영범 박사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을 제공해서 그걸 갖고 만드신 거래요. 그런데 이 만 원권이 여기서 끝나면 뭔가 좀 아쉽겠죠. 정말 숨겨져 있는 그 멋진 그 것이 숨어 있습니다. 요 혼천의와 1.8m짜리 보현산 망원경 뒷배경에 아까 마치 앞면에서 세종대왕 뒷배경에 1월 5봉도가 있었던 것처럼 뒷면에 뭔가가 있습니다. 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그 돌에다가 새긴 천문도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되었어요. 그 제일 오래된 건 중국에 있는 건데 그냥 천문도예요, 이름이. 그 태조 때 만들었는데 도선 왕조를 이제 처음 일으킨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어디나 그렇지만 새롭게 왕조를 열었을 때는 옛날에 그 구왕조 때의 그런 향수도 남아 있고 반발도 남아 있고 그래서 뭔가 정통성 같은 거를 막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하늘로부터 내가 점지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뜻을 받은 군주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태조가 천문도를 만듭니다. 그때 만들었던 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그런데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그냥 그때 만든 것이 아니라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석각 천문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분실이 되었다가 뭐 자꾸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이 만든 주역이 권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세요?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조선왕조를 열었던 이게 충신 중에 한 명이죠. 같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권근이라는 유학자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방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방택이라는 사람은 고려의 그 충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천문 지리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권근과 유방택이라는 분에게 태조가 이제 석각 천문도를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게 이름이 되게 멋있잖아요. 천상은 하늘이고요. 열차는 이렇게 열을 지었다는 거고 분야는 어떤 구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에 별들이 이렇게 널려 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특이한 그 천문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석각 천문도로 남아있는 것 중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남아있는 거니까 뭐 항상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건데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뛰어난 면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은하수인데요. 은하수 요 갈래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 여기가 좀 새카맣게 되어 있어서 그 먼지 때문에 그렇게 갈라져 보이고요. 지금도 관측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 그 별들의 요 크기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큰 그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는데 밝은 별들은 좀 크게 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별들은 작게 팠는데 그 제일 오래된 중국의 천문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별들의 밝기에 대한 상대적인 값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그 정밀한 관측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가 북극성인데 요 안쪽에 원하고 이 바깥쪽에 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태조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고구려의 한 1세기쯤에 이거 석각처분들 만들었거든요. 근데 태조는 14세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구도 움직임이 있었고 별들도 움직임이 있어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의 모양이 변해 있습니다. 그 요 안쪽은 그 변해 있는 위치들을 다 계산을 해서 보정을 해서 위치를 보정한 값이고요. 바깥쪽은 미처 하지 못해서 그 1세기 때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정밀한 관측 결과와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때의 그런 천문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천문대에 보시면 밑에 굉장히 한자로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제 권근이라는 사람, 유방택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태조 때 만들어져 있던 그 석각천문도는 그 마모가 심해서 세종대왕 때도 다시 한번 만들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고 그 숙종 때 만들었던 그 작품이 남아있어서 태조 때 만들었던 석각천문도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만들었던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석각천문도는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석각천문도지만 일본 석각천문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름도 일본에서 뭐 천상열차 지도 또는 뭐 천상 분야지도 이런 식으로 이름도 차용을 해가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식 같은 것들도 많이 차용을 해가서 일본의 그런 천문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만원권 지폐처럼 정말 우주적인 돈이 없는 것 같고요. 현재와 과거의 과학이 다 집대성되어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이 아까 그 여러 외국의 저명한 그런 그 과학 사학자들도 세종대왕 시대 때 우리나라의 천문대라든가 천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동시대의 다른 곳에 비해서도 최고로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과학을 전수하는 건 서양의 과학을 이식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세 니담을 비롯한 이런 과학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아마도 그 서양에서는 뭔가 이렇게 원리를 파고들어서 근원과 기본을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과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을 했고 그 이 동양권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생활로 더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과 우리를 일치시킨다든가 그래서 이런 걸 구태여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향유하고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쪽에서 과학이 더 발달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인들은 별 노래를 많이 해놨어요. 정호승이라는 시인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일 텐데요. 그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서 북두팔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북두칠성이지 무슨 북두팔성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굉장히 짧은 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두팔성 아빠 왜 북두칠성이야? 별이 일곱 개니까 그럼 내가 별이 되면 그야 북두팔성이지 가끔씩 이렇게 그 시인들이 써놓은 시를 보면 시인들은 다 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북두칠성이 아니라 북두팔성이라는 걸 알았을까? 네, 그 얘기도 제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북두칠성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 국자 모양의 손잡이 끝에서 두 번째 별이 두 개예요. 보통 다른 천문도에서 한 개로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데 이런 걸 쌍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실제로 둘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가까이 있고 하나는 멀리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을 안시 쌍성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서로 관련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 밝은 별이 크기 보시면 크기가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조그맣게 그 파놨잖아요. 그 밝은 별이 미자르라고 하는 별이고요. 그 작은 별이 알코르라고 하는 별이에요. 이게 그 맨눈으로 보입니다. 1.2 이상
눈 시력 1.2 이상, 그 다음에 파주 정도 되는, 또는 뭐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둡다는 곳에 가면 볼 수가 있고요. 가로등이 많은 시내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이런 걸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고 정호승 씨 말대로 북두 칠성이 아니라 북두 팔성이었던 거죠. 여기에 얽힌 되게 재미있는 또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을 선발할 때 눈이 좋은 사람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 신체검사 일부러

1개라고 보인다면 탈락. 2개면 합격. 그래서 그런 어떤 시력 측정용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이름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아마 장영실 같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뭐 정인지라든가 뭐 이순지라든가 뭐 이천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니까 좀 낯설었을 텐데, 오늘 나왔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소행성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월하정인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월하정인에 있는 부분월식 그것을 이제 알아낸 그분의 이름이 이태형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천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아마추어 천문가이면서 또 몇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소행성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소행성은 재밌는 게요, 그 소행성은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혜성은 발견한 사람 이름을 무조건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일, 밥, 혜성, 그러면 해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밥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발견을 해서 해일, 밥, 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쿠다케 혜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가인 하쿠다케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하쿠다케 혜성 이렇게 붙여요.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건데, 소행성은 발견을 하면 내가 어떤 이름이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물론 금기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정치인들, 또 역사적으로 나쁜 놈들, 히틀러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럼 기각을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행성을 발견한 사람이 아까 그 월하정인에 있는 천체의 비밀을 밝혀냈던 이태형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첫 번째니까 자기가 이름을 붙일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발휘를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우리나라 사람 이름 붙인 게 통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름이 붙은 그 소행성이 그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첫 번째 소행성의 이름이 통일인 것인데,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소행성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종대왕 이름도 붙였어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 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존경하는 뭐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폴로 박사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유명하셨던 조경철 박사님이라고 천문학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경철이라는 이름의 소행성도 있어요. 일본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붙인 거거든요. 이제 이 소행성을 이태형이라는 분이 발견해서 이렇게 붙인 이후로, 아까 망원권에 나왔던 1.8m짜리 보현산 망원경 있잖아요. 그 망원경을 가지고 소행성 탐사를 해서 보현산 천문대에서 소행성을 많이 발견했어요. 거기에 주역도 그 사진을 찍었던 전영범 박사님이에요. 그 보현산 천문대에서 처음 발견한 소행성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보현산이라고 붙였어요. 천문대 이름을.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발견했거든요. 이름을 하나씩 붙일 수 있는데, 오늘 등장하셨던 분들 이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그전에 뭐 최무선, 우리가 익히 알만한 그런 분들도 있고, 장영실이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소행성 장영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순지, 이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 그랬지만 굉장히 뛰어난 천문학자이고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지라는 이름의 소행성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장영실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천이라고 하는 분이 장영실의 말하자면 사수 같으신 분이셨어요. 그 이순지가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순지, 뭐 장영실, 뭐 이천 이런 분들이 이름 붙고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만한 분들은, 아 그리고 유방택 기억나시죠? 그분 아까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 나왔던 이런 분들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붙이면 최무선, 그 우리가 익히 알만 홍대용 아시죠? 그런 분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행성 이름 속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런 과학을 빛냈던 그런 선조들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붙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현산 천문대에서는 발견해 놓고 이름 안 붙인 그런 그 뭐 소행성 목록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지금 붙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 본 것처럼 정말 그 찬란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것이 단지 그냥 그랬었다가 아니라 한 시절을 풍미했던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장영실밖에 몰랐지만 사실은 그 장영실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여러 훌륭한 천문학자도 있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땅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 이제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1: 한국의 과학이 근대 과학을 넘어오지 못했지만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0: 젊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것,
1: 또 그게 왜 단절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분들이 좀 보시고 다시 조금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0: 어디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말어 허란이 허리다. 말을 허란이 허리다. 걸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방건성중인군 성현욱 백수질궁부가 나이게로 비가는 대를 발라 무고히 저기한 쓴들 일곱 공리가 없었으니 고태도 배를 갈라가니 있으면 요련이와 만일에 허니 엎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1: 이놈, 네 말이 탕치한 말이로구나.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죽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문응원호 신수병즉 기불능 정오고 간수병즉 꽃불능

삼겹쌉더니 호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들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춘잎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 동요 의주석상 계수 나무 매워 봉하유수고 예전에

0: 말이냐?
1: 대왕 터니!

럭거리가요 우리는 또 항업고 대왕업체에는 해돌이 번쩍번쩍 서태몸에 난 털이 우리 송살송살 남아 이기고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그때여 사또께서는 동원의 좌정 후 호방을 불러 분부하시되 이 고을에는 미인 이색이 많다 하니 다른 죄인은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 점거부터 하렸다. 예.

내 여보아라, 이렇게 기생점고를 느리게 헐라다가는 석 달 열흘이 걸려도 다 못하겠구나. 내 성미는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의 보비유를 하기 위하여 넉자 화두로 불러들이 난디.

주유가 하는 말이 바람은 천공지 조하운데 인력으로 의하오리까. 성사는 제천이오 모사는 제인이라. 나 할 일 다한 후에 천이야 의하리. 500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 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안 전세건 청룡 반대 부인이 부동이라 널 받지 못하여 삼경시 문어 풍성 깃발을 움직인다 주인.

안시관 사람의 달주하는 귀신도 난척이라 만일래도 선언 동네 화극이요 일찍 죽여 후말 없이 골다하고 사성령 급히 몰라 송구르나

사무당 부기리 보고 지재공 그지 이거라 공사를 부를러 묻는 바 이놈 무사야 공룡이 어디로 가시더냐 천사여짜오대 천사가 여짜오대 바라부르던 구 어디 풀고 발 벗고 이름 모르 가더이다 장수 부를래요 사상정 봉해 부를래요 우강변 내려간지 은창 밤불결은 흉헌데 너는 머리 묻혀라

심리장 강력 파상호강 내 호든 코로스 호상연우려

박진해 근주가 술을 실러 가는 비 가을에 매일 배를 만다노심을 하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이 비발도선 머리 풀고 발을 벗고 장군으로 내려와 장군님 허덕에 급하고 고개 떠다 하고 흡혈을 잡아 타고 급히 저 가둬이기다 장수 손을 내어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공명에 타고 간 미친

명허 날 서성이나 서외유발 저기 가는 국명 선생 가지 말고 개 몸으로 우리도 더 정대하오 공명이 하하하고 너희 도둑살의 마음이 뭐 알았으니 후길 보자고 회복하라 그래도 내가 쫓아와 백부와 내가 드던

정신장 세지가 보세 황금 두망망 주디르르 둘러시고 뱀버리고 크게 외워 하는 말 상선의 조자룡을 아는다 모른다 유공하신 우리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우리 현주명을 받아 선생을 모이셨거나 네 겁이 조차 우리 너를 죽여서 마땅하나 양화치는 생각하야 이게 드난커니와 나의 수단이나 내보아라 나의 수단이나 내보아라 저 중에 담이 전배경 긴장 빛발 흉어복실

백하루 저 빗머리 빙빙빙빙빙빙 줄눈

승양이는

0: 듯 파탄하며 세월을 보낼 적에 시고
1: 뜻밖의 한양독동교련님이 자원 급제하여
0: 전혀 자리 지수받아 남은 땅에 단거하여 는데 이때는 어느 때고 허니 운유월 농번 시절이라
2: 각등 머슴들이 맥반 맥주를 배불리 먹고
3: 강사 소리를 매겨가며

0: 주님 대사 선생님이 제일 으뜸이지 무엇이 으뜸이겠습니까?
1: 더 주님의
0: 그때요 신봉사 방아 위에 올라서서 점심밥 얻어먹을 양으로 동네 부인네들과 방아 소리 먹여가며 방아를 한번 찌어 먹었다.

비난 없이 하물며 맹인 잔치는 호흡은 못 날리라.

0: 부인네들! 예.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느리게 찌을 것이 아니라
1: 좀 자주자주 찌어봅시다.
0: 그래 봅시다.
2: 어이와 방아요, 어이와 방아요, 어이와 방아요,
3: 완전 방아를 들어가.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란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지만 못하고 죽어요, 사람 다. 바람처럼 뭔가 얘기할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1: 사는 날까지는 한이 있지, 어찌 없겠어요. 세상이나 뜨면 한이 없지.
0: 슬프지만 슬픈 게 슬프지 않게
2: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다.
3: 굿은 말 그대로 그냥 굿인 거예요. 좋아도 굿, 슬퍼도 굿.
0: 저는 여전히 굿쟁이에요, 그냥.

진도가 이런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 예술을 제대로 보려면 진도로 가라. 95년도 그때 우연히 진도 음악에 좀 빠져갖고 한 3년 공부해서 온 것이 이렇게 30년 발목을 잡았습니다.

0: 제가 어릴 때도 우리 할머니께서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굿을 많이 했어. 그 소리하는 모습이나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볼 때 어릴 때도 뭔가 이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굿을 하면 일어났으니까 그런 정도로 굿에 미쳐 있었지.
1: 남석이 동생이 이 전화기 보고 깜짝 놀라서 사방에 연락을 하는 게 1300명이 넘어 전화가. 그 동생이 아주 오지랖이 넓어. 남의 봉사를 잘해줘. 그런 게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예요.
0: 여기 분들은 돌아가시면 시켰어? 오늘 안 시킨디야? 이렇게 물어. 그게 이분들의 말이야. 당연히 100% 씻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2: 장례 문화가 다 가졌잖아요. 시신은 실은 안치실, 냉장실에가 있고 빈소 앞에서 영전 앞에서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 지금 현.

0: 킬입니다.
1: 자, 지금부터 우리 정 씨 오라버니 식김을 할 건데, 만약에 조문하러 오신 분들 있으면 저희들 개의치 마시고 조문하십시오.
2: 식긴다는 건 정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있었던 건 다 없었던 걸로 해. 이게 마지막 다 씻겨내는 의식이 씻긴 구지라고. 여기서 12시까지 해주고 또 새벽에 저 집에 가서 해주고. 그걸 또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라면 타 지역 단골들도 불러.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0: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우울한 상태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였는데 묘하게 이제 내려오는 길부터 정말 아름답고 여기 왔더니 그때 가을인데 억새풀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묘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심정적인 그런 상태로 진도를 오게 됐죠. 차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양쪽에 차가 쭉 서 있다 그러면 제가 가다가 시동을 꺼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징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그 징소리 따라서 들어가서 시킨 곳을 볼 수가 있었어요.
1: 어느 정도였다 할까? 외부에서 진도에 무작정 이렇게 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킨 곳을 좀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삼박하는 동안에 그 하루는 어디선가 시킨 곳을 해요.
0: 그때는 계속 그럴 줄 알았더니 이게 급속도로 이 20년 사이에 정말 이게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0: 내가 27부터 맞았어. 27부터. 날마다 아프기도 증하고 이제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고 진도 보살들은 다 찾아다녔어. 그래도 암도 못 맞췄어. 또 해남, 서울
1: 합심하고 접습니다.
0: 안 가본 데 없어.
1: 12명은 신령입니다. 자중하시고 진정하시고.
2: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저 어디서 경산도서 왔다는데 그 보살한테 좀 가봐라 그래서 그거를 간께는
2: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이 문디가서 쇠빠질 줄은 진자고 진자 왔냐고 그래서 왔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한게 기분 나쁘더마 신이 다 와갖고 있는데 그렇게 멍청하게 그러고 있었냐고. 조상이 오시면 텔레비 이렇게 화면 지나다가 살짝살짝 비춰요. 아파서 온 사람은 그쪽이 아프고 저쪽이 아프고 아픔 쳐져걸래. 내 몸으로 지기가 와버려요. 그런 게 알고 약 먹고 죽은 사람 약 냄새가 펄펄 나고 물이 안 넘어가고.

0: 한때는 남자가 많이 썼네. 응?
1: 아, 그래요?
0: 응.
1: 어떻게 나오나요?
0: 응. 남자를 셋을 봤네.
1: 셋이요?
0: 응. 좋았더니 나빴더니 남자를 셋을 만났다 이 말이요.
1: 셋을 만났다?
0: 응. 그런 적 있어 없어?
1: 태명이요?
0: 응. 사귀었다 그 말이야.
1: 아.

0: 글쎄요.
1: 몰라?
0: 예.
1: 여기가 큰 줄이고 작은 줄 있지? 선이 삼형제인데 이것은 아기를 낳으면 없어져 버려. 죽어뿐 다 그 말이야. 못 키워. 두 개밖에 못 키워. 내가 한참 때는 그 1년 통계를 해보면 다 쓰고 저금 통장에 들어간 돈이 한 2억씩 들어갔어. 하루쩍 자면은 밭 한나 야단마리를 사고 넌 단마지기를 사고 그랬어요.
2: 아침은 많이 안 먹은 게 약 먹으려 함께 먹는 거야.
1: 혼자 부다고 누를 때 외롭고 불안 쓰자고 있으면 혼자 들으려면 외롭고 그런 참 많으지. 우리 애기들도 있고 일은 해야 되고 깝깝한 게 죽어보려고 안 보면 대긋대긋하고 죽어보려고 방죽 세 번 들어갔어. 눈을 안 뜨고 그 깔아앉지 앉아보면 될 거인데 눈을 떠보면 그 얼굴이가 내 얼굴이 물에가 비친 우리 애기들 얼굴이더라고. 그래갖고 못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차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도 다 잘 되고 큰 집도 작은 집도 다 잘 풀려서 다 잘 살아.

0: 옛날에 보살이 많았어. 60명이가 되었다.
1: 아이고 다리 아파.
0: 근데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픈 게 서럽네. 아픈 게 서러워.
2: 딱 서. 월까 걸어. 더. 더. 더. 등등등등등등 등등등등 등등등등등등등등 자.

0: 그때만 해도 이 굿이 엄청 많이 할 때 시기에요. 보통 약간 7-8시간을 가요, 굿판을. 그러다 보면 날 셀 때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1: 병마가 있을 때나 또는 그 집안에 큰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사를 했다든가 이런 때 전부가 이제 그 굿을 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가 전부 신으로 이렇게 그 처리가 되죠.
2: 진도는 섬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작은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진도만의 어떤 문화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3: 자연환경이죠. 풍요로운 어떤 농사가 가능하고 또 남는 인연
4: 재산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예술을 좀 더 향유하고 판매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1: 1909년에 왕건 견원이 벽파 앞에서 전쟁을 했고 또 1270년에 삼별초가 강원도에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여몽연합군하고 삼별초군하고 그걸 쭉 퇴치하면서 전쟁을 치렀고 또 명량 대첩을 또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동학 때도 마지막 격전지로 해가지고 진도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진도는 그야말로 전쟁, 모든 전쟁을 다 겪은 섬이에요. 진도는 항상 죽음이 옆에 있는 그런 그 속에서 주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하고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항상 고민을 했으려고 보지요.
3: 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걸 이제 조금 더 예술로서 향유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진도의 DNA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5: 진도는 그런 기반들이 예전에 그랬어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0: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님이시죠. 박덕인 할아버님 계시고요. 그때가 1800년이거든요. 1800년도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문헌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50년으로 봤을 때 제가 5대째라고 봐야죠.
1: 원래 얘기를 박물관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집이에요, 이 집이. 진도 식인굿의 어떤 막 그 의미 같은 거, 막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0: 와서 그냥 우리가 인사 올리는 곳이에요. 사진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셨고, 아버님이 또 쓰셨던 무구들, 무구들 중에 중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항상. 이 징은 박병수 선생님이 제일 사랑했던 징이고 또 우리 할머니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징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번 누가 이거를 팔라하더라고. 이거는 파는 징이 아니잖아요. 뭐 가격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근데 지금도 보고 있으면 항상 이 앞에서 경외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연장에서 공연돼 보면 사람들이 다 이 징 소리를 한번 들으면 또 듣고 싶다고 그래요.
2: 서방에는 백제의 지신 복방에는
0: 피하고 싶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을 보고 자랐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온 거죠. 갑자기 한꺼번에 확 멋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학습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쌓여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만세여이 제2의 박병천으로서 제가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책임감이 무겁죠, 당연히 그거는.
3: 어디가?
4: 선생님 공연 보러 가.
3: 어디로?
5: 전류요. 학원.
3: 어디 절?
4: 양정우 씨 어디 갔어요 지금?
6: 선생님 이제 오산에 오신 거예요.
7: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물놀이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냥 농악하시는 선생님인 줄 알고 만나 뵀었는데 자꾸 이상한 가락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푹 빠졌죠. 아, 저 감우악이 아주 멋있고 독특한데라고만 생각을 했지 제가 그거를 하고 살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0: 2000년 즈음이라고 봐야 돼요. 커서 만났을 때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뭐 소꿉놀이 친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톰과 제리에서 서로 싸웠고 나는 뭐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어쩌고 어쩌고 그런 오빠 동생 같은 그 그냥 톰과 제리 같은 그런 관계로 있다가 묘하게 이게 같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 연희과야. 연희과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 아무리 엄숙할라해도 엄숙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뭔가 캐릭터화 해야 돼.
8: 네. 예. 네.
0: 이해 갔어?
8: 네.
0: 좀 밝게 하자. 해서 실은 중매서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되는구나. 잠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이게 둘이 살 수밖에 이제 없는 운명이 된 거지 이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고단은 부부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뭐.
5: 만 해야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
8: 일도 안 들어오고 내가 더 아프고 이제 산에를 가자고 마음을 참으라니 못 둬.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오늘 산에 가자고 그런 거이다 그러고

0: 신령들 모시고 사는 것이 무서워. 새로 산다고 안 하겠어. 나는 매듭 하나 풀고 잡다면 인간 못 산 거. 못 산 거 그 거장 풀면서 갔어. 얘기하서. 근데 아무리 풀어도 안 풀어지대 그거는.
1: 야, 일이 세 개가 들어오는데 조금 복잡한 일이고 네 개 다섯 개가 들어오고 다 안심하고 자중해서 나 오늘 잘 왔구나 그래야. 그래. 호호 이놈.
0: 보살들은 저머리에서. 내가 저 머리에서 구설하게 되면 날짜를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단골에 가는 자리를 못 가요. 어찌 못 가 전만 해주는 거예요.
2: 전문 잼쟁이한테 하고 구순 구쟁이한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도 말이거든요. 전바지는 전만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은 점을 보고 뭐 어떤 몸에 강신이 내려서 신이 내려서 어떤 뭐 점을 보고 뭐 어떤 뭐 행위를 하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진도에서의 단골은 지극히 학습적인 무당입니다. 집안 대대로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어받아 오는 그런 과정, 그런 집안만 쓸 수 있는 무게의 이름이에요.
3: 자주 가는 식당이나 가게가 있으면 우리가 나 이 집 단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집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 우리 집 단골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신뢰가 형성된 관계. 단골은 우리 집에 밥 숟가락 다 알고 몇 개인지 알고 모든 가족의 생일 다 알고 어떤 과정으로 커왔는지 다 아는 분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 주치의가 있는 그런 셈이죠.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리해주는 분. 그런 분이 오셔서 이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감정이 담긴 거죠. 감정으로 이걸 쓰다듬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4: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지막 단골의 자손들인데 애기들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이지 않고

0: 그 신청 자리인데 왜 문을 잠가놨네요?
1: 예. 언제 뭐 하시려고?
0: 아니 사진 좀 찍으려고.
1: 온 밤낮 너무 집을 사진 찍는 거.
0: 여기 아주 역사가 있는 집이라 그러지.
1: 예?
0: 역사 있는 집이라. 마당이 이렇게 넓으니까 마당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어지간한 행사는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신청이 없어질 무렵에는 일반인들도 여기서 그 예능을 많이 배웠던 모양이에요.
2: 동아일보 1936년 1월 1일자 판에 진도 신청과 진도의 무녀들에 대한 그 기사를 보면 많을 때는 약 60가구 정도의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학습을 하고 연말을 하고 최신 정보 같은 거를 나누었던 그런 교류의 장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3: 신청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가장 이제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재인청.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집안의 사람들이 성인 남녀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내기도 하고 공적으로 조직돼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인청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구어놓은 다양한 예술 전통들을 전승하고 또 파급시키고 전수활동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유명한 예인들은 그 당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되게 세습으로 그 예능을 이어갑니다. 무게는 무게끼리 결혼을 하면서 역시 예능에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요. 일종의 무게 네트워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단골판을 토대로 무업을 지속시켜 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됩니다.
0: 이 체육은 여기 있구나. 지금부터 현지 소사 1988년
4: 진도 단골 조사를 할 때 초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단골한테 진도에 판이 몇 개나 있었는가 옛날에 했더니 한 80개 정도 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판을 전체를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세를 내줄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그 단골댁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2: 진도는 진도읍과 기타 7개면이 있는데 그 7개면 중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렇게 그 나누어서 그 단골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단골이 거주했던 지역으로부터 약 2km, 멀게는 6km 정도까지 자신의 그 관할권으로 많이 소유하셨던 분들이 뭐 600에서 800개의 그 세대를 관리를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뭐 적게는 한 150세대 이렇게 그 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4: 단골판은 절대적인 자기 관할 영역인데 특히 이제 그 영역이라는 의미는 구슬하는 사제로서의 권한을 침해받는 것은 이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 그 일종의 농사예요, 농사. 그런데 그 농사를 침범해갖고 자기들이 땡전 한 푼 안 들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또 돈을 벌어갖고 가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슬하는데 쫓아가서 이제 혼돈 내기도 하고.
4: 김예 씨는 단골판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아주 강한 분이죠. 그런데 김예 씨가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중림에서 구슬했다. 이제 이 얘기가 들리거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아주 그 벼르고 있다가 딱 둘이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김예 씨가 아주 그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죠. 이 얘기가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은 쬐굴 것이다. 조심해라.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 단골판이거든요.

0: 장구를 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저바위가 제일 쉬운 게 드럼이고 그러다 보니까 드럼을 시작하고 그랬어요.
1: 같이 젊어서부터 같이 우리 그룹 밴드를 했어요. 업소에서 진도에 유용업소 술집 처음에 생길 때 거기서 같이 4년 동안 같이 합주를 했어요. 밤에 야간 업소에서.
0: 그때다만 해도 이 국판을 다니는 사람들이 언어를 함부로 대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외부로 나가서 이제 밴드를 하게 된 동기가 또 거가 있었고 그때 나이가 27, 28?
2: 18일 날이요?
3: 장지원이가.
2: 아, 지원이? 왜 18일 날 뭐 한대요?
3: 몰라. 18일 날 공연 있죠.
4: 지원이하고 소영이하고 하나씩 매개봐. 갈게요.
2: 이렇게 하면 돼.

0: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진도를 봤는데 80년 때 그것이 그 진도 씻긴 곳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면 아마 전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전수생으로 돌아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1: 지금 박병원 선생님이라고 한 분 살아 계시는데 형님하고 내가 그 30년 같이 구파를 다녔는데 지금도 형님은 구파면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안 해요. 생로부 형사를 다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참 보기 드문 직업이죠. 근데 그분들이 무지무지 홀대를 받았다는 거. 그 무시를 당해도 이 음악이 지금까지 있어왔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돼.
2: 만년 자가요. 집에 차 있어도 차 안 타고 다녀, 오토바이 타고 다녀. 이제 밀어줘야 돼, 이것도. 자, 들어가세요.
3: 단골레 새끼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단골레 새끼. 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굿쟁이 그러면 다 무당이라 하고 좀 이상하게 봤단 말이에요.
4: 아버님이 그 전에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당신도 그 단골레 자식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에 뭐 복싱도 하시고 누구 패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당신이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했대요. 그냥 어린 마음에 반항심에 하셨겠지.
5: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전부 70년 중반 이런 때까지만 해도 단골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 앞에서 사용을 못했어요. 심지어 단자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6: 미신이고 비과학이고 한다라는 온갖 편견의 굴레를 다시 집어세워놓고 차별하고 천시하고 하대해온 기나긴 역사. 최고 예술가라고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그 불편한 시선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있으니 언제까지나 낙인 찍힌 좋은 글씨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가.
3: 근데 그렇게 천대시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단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버리는 거잖아요.
0: 보통 웬만한 사람은 카네기홀을 못 써요.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공연을 한번 했거든요. 지금도 나는 그것이 가슴이 뿌듯하고 지금도 그 기쁨을 안 잊혀져요. 아, 내가 이걸 접하길 잘했구나.
7: 진도는 여자들이 대부분 다 해요. 밭을 많이 밀죠, 밭. 아이고,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요. 노래를, 순도 노래로 부족을 삼고 살았지요.

0: 세상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1: 24살 먹은 팔을 잃었어. 그래갖고 내가 44이고 우리 큰 딸은 24이고 그래갖고 다 못 산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좀 하고 삽니다. 그 선생님 만나고는 그 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내가 배워주라고 얽매였죠. 선생님한테 나는 선생님을 엄마로 삼고 그 함 선생님은 아버지로 삼고.

0: 애호 담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애호 담는 그 사설을. 우리 선생님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구다는 것이 재밌고 아무튼 좋아요. 선생님 그 멋으로 해서.
1: 아, 여기가 예. 최정래 선생님, 예. 최민천 선생님께서 사시던 예. 네, 집이네요. 예. 아, 예. 아드님이 현재 살고 예, 있다고? 예. 어, 예.
0: 선생님, 예. 맞습니다. 어미. 예. 내가 사다 준 꽃 죽여버렸구만. 네. 선생님, 조금 담았습니다. 선생님, 꽃밭에 가서.
2: 나 짜장면 먹고 자면 돼. 짜장면 시켜다 먹을까?
3: 짜장면?
2: 예. 시켜다 뭐? 먹을까요?
3: 뭐 때문에?
2: 선생님, 잡수 나오면 시키려고 그러지. 잡술 거이죠?
3: 나랑 못 잡술게.
0: 절대 안 할란다. 안 하실란다 합니다. 돌아가실 무릎에 댄 게 우리가 이렇게 시국이 이렇게 말하자들 뭐 이런 그 멋이 단골래 그런 걸 안 따질 줄 알았으면 큰딸을 지킬 텐데 우리 큰딸이 너무 고상하게 짜놨다고 하더라고요.

0: 비웃든지 말든지 나는 나다. 너희들 세상은 너희들 세상 살고 나는 내 세상 산다. 그래, 그래갖고 살았어요.
1: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한국과 일본의 영적 세계, 사후 세계, 유령, 귀신 등에 관한 이제 관심이었어요. 가장 많은 세습무계에 대한 자료와 세습무당의 뭐 후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진도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상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 풀네임, 전체 성함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김은 동그라미, 김 동그라미 석, 이런 식으로 성씨만 있고 분명히 세습무계예요. 세습무계인데 당신은 절대로 나는 단골래 출신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거품을 물면서 부정을 해요. 이게 지금 진도 세습무계의 현실이거든요.

0: 곳인데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어. 그래서 뭐 준비를 안 했다가 예. 갑자기 이렇게 가시고 보니까 예.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 사손들하고도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마누라고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냥 대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려.
1: 세습무에서도 강신무적인 한 가지는 있어요. 가족이 원할 때는 신대라는 걸 잡히게 만들어요. 그걸 신의대라고 그래요. 그거를 몇 가닥을 모아서 잡게 만듭니다. 이 신대를 통해서 신이 강신이 될 수 있게끔 불러들이는 의식이 있어요. 청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2: 제일 실하고 깨끗한 것만 골라요.
1: 제가 지금까지 구술해 보면서 가족들 중에 분명히 한 분에게는 꼭 내립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가족에게 내리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0: 저는 구슬 하면서 코가 안 풀려? 저 코가 왜 안 풀리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해서 결국은 코를 풀거든요. 근데 강신무들은 코가 안 풀리면 뭐가 맺혀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아버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딱 한 번만 신이 내려온다면 딱 한 번만 내가 받아보고 싶다. 정말 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만 나한테 내린다면 내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진짜 딱 한 번만 그런 기운이 왔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구슬할 때 한 번만 나한테 내리십시오 하고 정말 뛰어본 적도 있어요. 안 내리더라고. 안 내리더라고.
1: 세습모는 노래 가락으로 표현하시는 방법이니까 저희하고 구판에서도 많이 다르죠. 저희는 이제 신령님 실리는 대로 하는 무당들이고 망제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먹고 싶은 것도 저희 몸을 빌려서 먹고 놀다 가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0: 예전에는 말 그대로 강신무들이 살짝 하대를 받았대요. 세습모들은 구슬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 배워서 그러니까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고 장단을 알고 춤을 추기 때문에 춤이 예쁠 수밖에 없고
2: 굿판 자체가 달라. 그건 뭐냐면 세습무들 단골들은 전형적인 음악이 있고 제도권에서 공부했잖아. 보살 무당들은 신의 말인 게 즉흥적이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좀 이상하게 보는 거지.
0: 지금은 저희 같이 세습무들이 거의 힘이 없어요. 지금은 세습무들이 거의 살 자리도 없어졌고 시킨 곳 그러면 야 그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 무속 그런 거 싫어 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1: 세습무는 그러니까 가락 소리 이걸로 사람들의 애안을 달래주는 한풀이면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화의 거리가 별로 없어지고 이제 구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강신무인 저 또한 지금 청을 배우고 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공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3: 문화재 종목들은 매년 한 번씩 공개 발표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발표회를 평가를 해요. 문화재청이나 뭐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보유자나 전수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잘못 돌아가는 것이 없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거죠.

0: 그거를 제가 이제 느꼈고, 그걸 시킨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돌아가신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이별시켜주는 그런 장치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때 완전히 우리 어머니를 보내드렸거든요. 시킴 통해서, 남의 시킴 것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새로 들어오는 그런 전수생이라든지, 그런 전수생들을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연행에 참여시키는지.
1: 나 숙여주려고? 아, 미치겠네 참말로. 여기다 꽂아보라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도 상품권인데? 아, 진짜요? 알았어. 아이, 근데 석장 갖고냐, 기왕 다 석장 갖고.
0: 평소에 살아갈 때는 예, 무의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쉽거든요. 그런데 굿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돌아가신 분과 나의 관계, 영혼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준다. 그런 점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0: 처음에는 막 울고 슬퍼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같이 춤추거든요. 그럼 성공한 곳이에요.
1: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잔치예요. 그잖아요. 근데 진도분들은 독특한 이 장례 문화가 사람이 죽었다 해서 가서 아이고 울기는 거예요. 그지만은 마지막 보낼 때는 즐겁게 보내요.
2: 연말 한번 해봅시다.
1: 슬프지만 슬프지 않고 기쁘지만 기쁘지 않게. 그게 식김이고 마지막 보내는 과정까지의 망자에 대한 예의다.
0: 1차적으로는 망자를 잘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무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죽음을 잊지 못하고 가족의 어떤 이별을 계속 아파하면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로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굳이 앞당겨주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줘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걸 위해서 구슬을 하는 겁니다.
1: 처음에 들고 나오게끔 하고
3: 대나무를 여기서 무대 뒤에서부터
1: 그렇지. 아니 여기서 무대 여기서
3: 내 따라와 나오게. 아니면 수연이가
1: 먼저 가야지.
3: 수연이를 앞세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돌면서
1: 그치? 그렇지. 편한 대로
3: 음악적인 뿌리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제가 이제 클래식 기반의 연주자지만 제 나름의 음악 세계를 이제 찾고 발전시키고 싶은 이제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있어서 한 큰 뿌리를 발견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죠.

0: 같이 축공적인 연주를 할 때 약간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저한테 좀 어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 서로 다른 색깔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번에는 뭐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뭐 우리의 전통 악기, 거기에서 저희 뭐 목소리 이런 걸 가지고 콜라보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거 지켜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이대로 묵혀 있으면 나만의 시킨 곳이지 결국은 이거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2: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뭐 앞에 산에 단풍도 이렇게 들고 이 털을 또 일궈 놓으신 또 예수를 또 여기서 그만큼 활동하시고 여기서 또 뼈를 묻으신 분들 그 박씨 집안의 그 종갓집의 그 어르신들 오늘 날 받아서 시킨 날이에요.

제사상 올리고 오시는 손님들 접대할 수 없어가지고 사소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조상님들도 자손의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너도 묶여있고 나도 묶여있고 아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연결성이 서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풀고 가자는 겁니다.

0: 굿이 이런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품어내고 울고 싶을 때 울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살을 풀어가는 겁니다. 참 지금껏 부모님도 그러셨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남을 위해서 잘 되라고 빌어주고는 살아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굿을 해왔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만 조상님 고접 다 모셔놓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우리 조상 우리 정말 우리 잘 되라고 빌어주는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1: 하지 마오.
2: 씻김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 말을 씻기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나 자신 또 굿을 의뢰한 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살을 풀어가

이 굿은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지죠. 다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이 자리는 다 그렇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 눈물 속에서 모든 해 풀자, 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0: 이 세상 살면서 단골로서 나는 굿쟁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다 모든 걸 다 불사르고 다 불태워도 마지막에 그 불씨 하나로 남지 않을까.
1: 식인 굿이 다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새로운 의미로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2: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건강만 하면은 죽는 날까지 굿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3: 그래도 저 엄매가 보살 되어서 그래도 잘 산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0: 과연 저는 어디까지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살아야죠.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왕.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고멀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시.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2: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0: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2: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0: 네.
2: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댕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 서울 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힘하고 동바라 이마리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갇혀버리고 버섯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2: 오늘같이 좋은 날에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한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요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자라졌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국악소인데 나 진짜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2: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1: 12월 달부터 하려고.
3: 또 어디서 하게 됐어?
1: 아, 이 백석.
2: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받았대.
1: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싫던 거지.

0: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1: 개나리 벗지 못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

0: 오너라 헛구 놀자. 이리 오너라 헛구 놀자.
1: 얼씨구.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2: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2: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 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2: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1: 톱스!

0: 기운이 맞고서
1: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댕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2: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치.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치. 어때? 힘이? 그치.
1: 쭉 들어가.
2: 쭉 들어가지. 그치. 왜냐면 한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에헤야, 에헤야, 벙거쿵. 웃음이 장터를 물들이네.
2: 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1: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0: 흰 백! 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 송이자 송이 송이 꽃 피우고 네.
2: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0: 백백홍홍 난만종. 자 백백홍홍 난만종 난만종 난만종.
2: 옳지.
0: 어찌 보면 고깝가와 어찌 보면 고깝가와 해야 돔도 점점 산.

0: 그때는 신앙이라.
1: 그 송암 박도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한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미기니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마라 이 말이 시듬하듯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푸친 앞으로 신봉사 이
1: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뜰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날이 찼자 발라진 염력쌈을 전 날이라 안희장 이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1: 눈을 끔적끔적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1: 사람이 살면은 뼈땡현사나 짧은
0: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어떤 문제점을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을 인식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인식만 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단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도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면 많은 것을 받아들여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수용적인 자세로 접근한다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머리로 흐르는 혈액을 조절하는 잘란드라 반다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놓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놓거나 또는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턱을 쇄골 가운데 부분에 붙입니다. 목구멍을 수축하며 시선은 코끝을 응시합니다. 손바닥은 위로 향하게 합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산소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 몸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혈액순환에 좋은 후타쿠나사나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0: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스트레칭 해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봅니다. 넷, 다섯. 자, 무릎을 접고 손을 바닥에 놓으면서 다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한 세 뼘 정도 조금은 넓게 벌린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반듯하게 필 수 있으면 펴도록 노력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올 때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척추 마사지 하듯이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아랫배 힘을 주고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1: 상체를 숙여주고
0: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유지하고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모아오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복부 기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처음 동작을 따라하는 경우에 목이 아프고 호흡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편안함으로 변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복부를 자극해 복부 기관에 힘이 생기게 하는 초승달 자세와 말라사나입니다. 초승달 자세는 복부 근육 강화와 함께 옆구리와 겨드랑이의 군살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겨드랑이가 위로 쭉 펼쳐질 수 있게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밀면서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이때 왼쪽 발 바닥을 꾹 눌러주면서 왼쪽 측면을 천천히 밀어내고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몸은 왼쪽으로 양손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이때 나의 왼쪽 가슴이 하늘 위로 비추면 비출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한 번에 많이 내려간다기보다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슴을 하늘 위로 조금씩 조금씩 비출수록 효과적입니다. 오른발 지탱하면서 오른쪽 골반부터 측면을 열어줍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동작을 따라하면서 어깨와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분살이 제거돼 탄력 있는 몸매를 가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말라아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말라아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안쪽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서 하체에 힘을 주고 허리도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고 상체를 일으키고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모은 상태에서 양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봅니다. 다리를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무릎을 접을 때 나의 오른팔을 무릎 안쪽에 나의 왼팔 무릎 안쪽에 대어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선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무릎 세우고 엉덩이 뒤로 빼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다리를 모아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소화기관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더부룩함이나 변비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다면 자주 따라해보세요. 복부에 자극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하타아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하타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의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땀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1: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전체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에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리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야기를 바로
1: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0: 해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아,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할 수 있겠죠?
1: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